봐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뼈 한무대에다 절을 하고 댕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지. 그것도 듣지도 못했다면 실감이 안 나요. 들었으니까 알게 됐고 알았으니까 그대로 이행하게 되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 믿어요. 여러분들이 차차 내 몸뚱이 하나를 놓고 다 눈만 믿고 안 믿는다 이러더라도 낭중에 코도 믿고 입도 믿고 귀도 믿고 다 믿었다가 더러더러 믿고 더러더러 안 믿었다가도 아 이게 전부 공채가 동시에 움직이는구나. 공채가 말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 동시에 듣고 몸뚱이 하나의 개체가 전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건 내가 먹었다, 내가 했다, 나다 할 수가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볼충을 하고 작용을 해줘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내가 했다고요? 어떻게 내가 산다고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생명들이 같이 혼합이 돼서 더불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움직이는 건데 보는 것도 어떻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먹었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이 싹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채면서 공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를 내가 했다고 하며 나를 쉬울 수 있겠느냐. 사상을 다 끊어버린 경지에 의해서만이 이 공체를 어떻게 나라고 쉬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 다 불안이라고 하는 거, 법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심안이라고 하는 거, 해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더불어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도 모두 사람의 마음 근기에 따라서 육안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말 많을 것도 하나도 없죠. 가난하더라도 왜 이래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아, 그 아주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부자로 살 때는 그 내가 그렇게질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 그것도 공부니까. 또 가난하게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다 공부로 알라 하는 것도 그 앞서에 그런 공부를 그런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어떤 게 닥쳐도 그 닥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양면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것이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그냥 공부를 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요 스스로

스스로 얽매듭이 잘잘잘잘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지 못하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불성이 진짜로 자기 뿌리라면

0: 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게 신봉과 박휘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박휘의 신봉이 끼지 않았다면, 중심이 끼어지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 신봉과 바퀴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데다가 그냥 돌아가는 데다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죠?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그렇게 편안한 거를, 아이고 비가 오면 내일 이걸 설법을 할 텐데 이거를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그걸 당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연등 부처가 자기 알아서 모두 두 몸이 아니고 모두 자기 제자들이고 자기 한 몸인데, 자기 자식들인데, 어른이 알아서 하려고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진 내가 바등바등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 오든요.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 오게 되면 안 오는 거고. 내가 했다, 내가 씌우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우리 한마음 선언의 상징으로 둥근 원을 7층 탑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칠탑을 이게 둥근 그 탑을 갖다가 이렇게 칠탑을 올린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요만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서 그렇게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시에 거기 같이 모두 응신으로서 거기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 탑도요, 가만히 있으면, 실탑도 따로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실탑이 있고, 또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 모두 우리가 둘 아닌 마음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그것이 보현신도 거기 계실 거고 부처님도 계실 거고 또 법신도 거기 계실 거고 다 그냥 이 허공에 다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저 거기에 때에 따라선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여기 계시고 때에 따라선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라나 그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법당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땐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형상이라고 배우지만은 낭중엔 말 없는 그 무심으로서 연기법으로 그냥 공법으로 하시는 부처님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이 형상하고 똑같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으니 너무 높이 보지도 말고 너무 얕게 보지도 말고 그냥 항상 둥글게 삼배를 극진히 올리고 자기 주인공을 다 거기다 몰아놓고

삼배를 올린다면 자기가 그냥 색경을 보고 자기한테 절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한 대 주인공과 더불어 같이 부처님의 주인공과 같이 해놓으시고 삼배를 올리시면 그 얼마나 스승의 날 아주 멋지게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붕에 실탑을 해놓은 것도 여러분들의 바로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마루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의 모두가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 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넉넉하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끓고 속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겉으로 화가 나면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하듯 그냥 웃고 화를 내는 그런 웃고 화내는 사람 못 봤죠? 근데 속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이 그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그걸 잘못된 걸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불쑥불쑥 화내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니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그것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업이다 뭐 유전성이다 연계성이다 저 인과성이다 뭐 그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 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그냥 몰락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는 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린 것도 너인데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다 다 몰락 놓고만 산진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 야 참 이건 묘하다 이렇게 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배기죠. 그러므로써 낭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씌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거는 다 놓고 놓는다기보담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표현이 어떻게 답답하니까 그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든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언짢으면 언짢다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하게 살게 너만이 할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댕겨요. 보디가드도 돼줄 수 있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주고 그냥 모두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뭔 이름이냐? 관심보살도 돼주고 지장보살도 돼주고 칠성부처도 돼주고 그냥 저희 주해신도 돼주고 주산신도 돼주고 모두 그냥 모두 어떤 거 안 돼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하고 암만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씌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주질 않아요. 나는 항상 재밌는 거를 재밌는 말씀을 못 해드리고 맨날 그저 이런 마음 그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짓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은

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평산강 연등 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0: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1: 스님.
0: 안녕하세요.
1: 스님.
2: 반갑습니다.
0: 오늘 공양 음식은 뽐무 안나라는 감자 요리를, 감자 파이죠. 감자랑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만든 네. 음식입니다.
3: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4: 통두부 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5: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3: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5: 선생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무엇인가요?
3: 제가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메밀을 넣어가지고 전병을,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전병을 한번 말아보고요. 지금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보니까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예,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버섯을 이용한 버섯 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5: 기대되는데 오늘 저게 막 표고버섯이 오늘 네. 메뉴인 것 같기는 합니다.
3: 맞아요. 생표고도 있고 말린 표고도 있고. 그러면 먼저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한번 해볼게요. 버섯을 두들겨야 되는데요. 방망이보다 특수한 장비가 등장을 해요.
0: 표고버섯을 두들겨요?
3: 네. 이게 이제 표고버섯을 불린 거를 물기를 꼭 짤고 나면은 네네. 이거를 두들기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5: 부서지더라고요?
3: 네, 완전히 부서지더라고요.
5: 와.
0: 앞뒤로 되게 네. 많이.
3: 오, 이렇게
5: 느들느들
3: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0: 한번 준비.
3: 한번 해보세요.
5: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이거. 오, 진짜 재밌는데요.
0: 아, 양식에서도 네. 허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탁. 쳐져서 하면은 훨씬 더 향이 풍부해지거든요. 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치는 이유가 양념도 잘 되지만 이 표고의 향을 더 올라오게 할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3: 네네, 맞습니다.
5: 스님,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버섯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3: 지금 여기 다양한 버섯들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0: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네요.
1: 네. 지금 우리가 두들겨 놓은 버섯을 들기름으로 좀 많이 볶아줘요.
2: 아, 볶아줘요?
1: 네네.
2: 아.
1: 좀 두르고요.
2: 어, 들기름 많이 두르시네요.
1: 네. 그래서 볶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0: 그러면 스님은 네. 사찰 음식을 처음 시작한 계기?
1: 어,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죠.
2: 아, 아. 살기 위해서?
1: 네. 제가 출가하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조금 아팠었어요. 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

0: 자연스럽게 이 사찰 음식에 집중하고 또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계속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1: 그러면 사찰 음식에 스승님을 만나신 건가요?
0: 그렇죠.
1: 그분이
0: 네, 선재 스님이십니다.
2: 선재 스님.

0: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스님, 경훈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스님 안녕하세요, 저 1회 때 절밥 한 끼 찍은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4: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네.
1: 스님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3: 네. 야.
1: 절밥 한 끼,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스님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좀 알려주세요.
3: 잘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3: 그냥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잘 찍으려는 생각 자체가 오바야.
1: 네, 알겠습니다.
3: 네네. 수행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예.
3: 많은 사람들이 약이 되는 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혜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주면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스님.
2: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3: 네. 네.
4: 와, 긴장이 너무 되네요. 네.
0: 미투.
1: 여전히 스승님께는 어려운 네. 제자입니다.
4: 네. 네.
1: 그래도 스승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스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혜로운 음식. 또 건강한 사찰 음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표고버섯 탕탕이찌개에는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요. 아. 지금 조금 전에 채소 넣은 것처럼 한 번 더.
1: 한 번 더. 네.
0: 근데 많이 붓는 게 아니고 이 두들긴 버섯이 조금 잠길 정도로.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정성껏 더 하는 거에 따라서 네네. 맛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한 번 더.
2: 아, 세 번 정도까지 채소를 네. 부어서
0: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국물이 나오게끔. 자, 요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때 네. 이 버섯을 네. 같은 종류의 버섯을 네. 넣을 거예요. 아. 넣고

0: 전을 조금 더 끓이기는 할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두부랑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서 네.
0: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와 지금 잘 됐어요. 네.
0: 국물이 너무 뽀얗죠?
1: 너무 뽀얗네. 네. 네.
0: 간을 한번 보실래요?
2: 네.
0: 네. 네. 이 간이 맞는가 보네요.
1: 와 풍미가 아주 가득가득한데요.
0: 셰프님 어때요?
1: 셰프님 말 잘, 말씀 잘하는데 내가 이야기 할까요? 미쳤어, 미쳤어.
3: 진짜, 진짜 이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네. 남다르고.
3: 이 조리법이 많은 재료를 써서 맛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재료의 원 맛을
0: 최대한
3: 끌어서 만든 거라서 진짜 너무 특별하고 맛있습니다.
1: 선생님, 이거 조금 이따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0: 두 번째.
1: 두 번째 요리.
0: 네, 두 번째 요리. 메밀 전병으로 네. 야채 말이 할 거예요.
2: 메밀 전병 야채 말이. 네,
0: 두 번째 요리 먼저 메밀 반죽부터 한번 해볼게요.
3: 네. 네. 이거
0: 예, 이게 밀가루예요. 예.
3: 이건 밀가루.
0: 네, 그거는 밀가루. 자, 밀가루 이렇게 좀 넣고 네. 그냥 네. 밀가루는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 간장 조금
3: 간장을 넣으시는군요. 네.
2: 반죽에 간장을.
0: 네,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채소.
2: 채소.
0: 네, 전병은 그 셰프님이랑 스님은 어떤 모양으로 많이 하세요?
3: 타원이요?
2: 네, 타원이요? 원형으로 네.
0: 원형 많이 하세요?
2: 네.
0: 오, 그럼 오늘 색다른 모양을 보시겠는데요?
3: 그럼
2: 어떤 모양?
3: 별 모양?
0: 별 별은 따다 드릴게요.
3: 네모.
0: 네, 이제 스님께는 제가 네. 따다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네. 이제 이거 반죽은 조금 숙소. 이렇게 숙소 네네. 풀어지게끔 네네. 조금 기다려 보고요. 재료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스님은 요거 좀 도와주세요. 네. 채 썰어 주시면 돼요.
3: 채를요?
0: 예. 네. 네.
3: 그러면 네.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스님에게 한 달 네. 동안 사찰 음식을 배운다면
0: 네.
3: 처음에는 뭘 말할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0: 저는 사찰 음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찰 음식을 얼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3: 네.
0: 그러고 나서는 또 사실 이 육신이 없고는 저희들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식재료나 조리법을 좀 본인들이 집중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게끔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런 식재료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주의 깊게 내 걸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장인 것 같아요.
3: 장 발효 음식.
0: 네, 발효 음식의 정점. 네, 장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버섯 종류는 간장과 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제가 어떤 모양을 여쭤봤었죠?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네, 하셨죠? 네. 이제는 네.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2: 아, 네. 기대됩니다. 네.
0: 좀 잘 말게 하기 위해서 지혜 한 스푼? 그렇죠? 지혜 한 스푼?
2: 네. 네.
0: 오. 이게 길이로 가는 거예요. 길이로.
2: 길이로.
0: 네. 이게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3: 네.
0: 이렇게 해서 길이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네. 살리면 지금 야채를 많이 넣는 거예요.
3: 네네네. 네. 와, 지금 이것도 팁이에요.
0: 네.
3: 엄마한테.

새싹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익힌 채소에다가 이런 조금 생채소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넣으니까 예, 속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네. 수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넣어보면 네. 어떨까 싶어요. 요게 아마 씹히면 열무에 그 풋풋한 향이 올라와서 좋을 것 같아요. 메밀전병 야채말이 완성됐습니다.

0: 이제 해볼 거는 마지막 요리인데 버섯묵.
1: 버섯묵?
0: 네. 어. 들어보셨어요?
2: 네.
3: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3: 네.
0: 정말 다양한 버섯을 넣어서 오늘 버섯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또 여전히 칼질.
3: 칼질?
0: 네. 네. 네. 버섯이 정말 여기 다섯 가지나 들어가요.
2: 와.
0: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2: 네.
0: 그냥 집에 있는 거,
2: 예,
0: 있는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네. 이 채소물에
2: 네.
0: 한 스푼을 조금 녹일게요.
2: 네.
0: 한 스푼, 한 스푼 한 15g 정도?
2: 아.
0: 10g에서 15g 정도 지금 이 재료의 양이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불 조금 낮추고 이 버섯을 말리듯이 볶는 거예요.
3: 야.
0: 여기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넣어보니까
2: 네.
0: 보관하고 이럴 때 뒤에 약간
2: 아.
0: 기름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재료에 간장하고 소금 그다음에 한 점만
1: 이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이 조금 너무 느끼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천천히 지금 불 조절을 해가지고

0: 자, 여기 이제 이 한천 가루를 네. 저희들은 지금 촬영하면서 금방 풀었지만 네. 조금 한 뭐 한두 시간 전에 해놓으신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선생님, 근데 네. 한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네. 한천을 어떻게 이렇게 목이 잘 되려면 스님이 아까 여기에
2: 농도.
1: 네. 예, 농도를 설명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0: 저 이게 스님 좀 예민한 거더라고요. 한천이 네네. 물 3컵이니까 600ml잖아요. 네. 600ml 한천 한 겨울 같은 때는 10g 정도 쓰면 10g. 되지만 여름이나 이런 때는 한 15g 정도 거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크로폼을 네, 조금만 그냥 가볼까요? 자, 이제 요 파란 고추, 빨간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 아, 확실히 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색이 확 네. 살아나네요.
0: 유리나 스텐 그릇에다가 이걸 네. 넣어주셔야 돼요.
1: 아,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고추에서?
0: 그렇죠. 자, 구역을 이렇게 가위로 좀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3: 모양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0: 예, 그렇죠. 골고루 버섯이 들어가겠고.
1: 야,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제 네.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0: 아니요, 스님. 냉동실에 안 들어가요.
1: 그럼요.
0: 예, 지금 상온에서. 한천은 이게 한 반나절 안에는 굳어요. 그러면 반을 딱 갈라서
1: 예, 진짜 예쁘네요.
0: 자, 요거를 조금 너무 두껍게보다는 조금 얇게

0: 썰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 버섯의 수용성 다당류를 한천으로 붙여서 묵 형태로 먹는 것은 국물로 소실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0: 버섯 묵 완성됐습니다.

0: 공양에 앞서서 오간계. 네, 네. 공양 계송하고 공양 해보겠습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이거는 실비한 음식인데
0: 네. 6시간에 걸친 음식을 네, 네, 네. 제가 한나줄. 이 귀한 음식을 맛보다니 감자 이 파이에다가 엉게 향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봄에는 봄의 기운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이름이 뭐죠?
0: 두부장아찌거든요.
3: 두부장아찌.
2: 예, 요거 한 이틀 걸린 거 아닙니까?
0: 요거는 좀 한 이틀, 이틀 반 정도 예, 된 거예요.
2: 이거 구웠어?
0: 네, 구워서 간장물을 조금 다려가지고 그냥 붓기만 해놓은 거예요. 와,
3: 겉이 이제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네.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0: 보통 스님들은 얇게 썰어서 구워서 간장을 넣거든요. 네, 통으로 했을 때 가운데 속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2: 남편이 딱 맞아.
3: 너무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 탕탕이.
2: 국물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0: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볶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3: 이건 초고추장을 살짝
0: 네 살짝 네, 찍어서 드세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1: 벌써 코스. 다 드셨어요?
0: 네.
2: 다 먹었어요.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스님께서는 뭐 암도 앓으셨다고 네. 하고.
0: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발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와.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와.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투병을 하고 사실 완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부처님의 가피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처님과 네. 스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게 있어요.
1: 음식은 생명이다.
0: 네. 그래서 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그냥 음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 모든 음식들이 정말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2: 와, 네. 짱이다.
3: 예, 우리 스님은 일단 예쁘시고요. 키도 크시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신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일단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음식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사찰 음식의 한 끼는 어떻게 보면은 내 건강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동정리학 중봉성파 대종사가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0: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양주 봉선사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합니다. 방송포교 전법 도량 BTN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한 제주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31일 한거 결제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어제 하은거 결제 법어를 통해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 참선에 전념하는 것은 본래 구족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라며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에게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랑비 간밤에 온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불어오니 골짜기 가득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란 개송으로 정진 끝에 열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찰로 향하는 도로가 마비되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 이른 아침부터 봉축법유식 참석 인파로 경내로 향하는 도로가 막히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였습니다. 불자 후보로서 법유식에 늦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헬멧을 벗으며 경내로 들어선 추 후보를 불자들과 지역민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추 후보도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 기회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말씀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선사로
1: 봉선사 스님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외,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등 300여 사부대중이 법요식에 동참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관불의식을 이어가는 등 마음속 번뇌를 털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 오늘은 오직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조실 미룬대종사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 정신을 강조하며 특히 정치권이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표를 얻기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악업을 멈추라는 경책입니다.
4: 남을 헐뜯고 그런 얘기를 말들 한데도는 안 돼요. 절대 부처님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상대방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직 살려줬기에 그것이 부처님 뒤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1: 이런 묵직한 일침은 정치와 행정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이곳 봉선사에서 배운 자비와 화합, 공감과 소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6: 오늘 오신 분들 마음 평안하고 부처님 가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 법요식에서 호산 스님은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지역 포교사단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 발전에 앞장서준 이들을 격려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법요식 후 추 후보는 권력을 내려놓고 중생 속으로 향했던 부처님처럼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1,400만 경기도민의 고민과 아픔을 살피는 천안천수의 정치를 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천안천수를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변화하셨는데 또 함께 행복한 그런 다른 세상 열기만

0: 그런 노력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1: 부처님 오신 날 봉선사에서 울려 퍼진 자비와 성찰의 메시지가 격전지 경기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2: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지난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0: 과 관불, 봉축사와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제8교구 본사 황악산 직지사와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정수기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마정수기에선 주지 선광 스님이 어린이들의 이마에 직접 정수를 뿌리고 삼귀의계를 내리며 업장 소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앞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삼보와 깊은 인연을 맺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정수기를 받은 어린이들은 법명이 적힌 카드와 마정수기 증서, 성불받은 문구가 새겨진 머그잔을 기념품으로 받고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마정수기를 계기로 어린이 신행 활성화에 나선 동화사는 다음 달 7일 108명의 어린이와 성불 놀이터를 출범해 어린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구호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전격적으로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에 더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숙박업소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무박 투어와 무지출 챌린지로 맞서며 지역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자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전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범어사는 공연 기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숙박과 사찰 음식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홍법사 역시 경내 방사를 전부 개방해 지원하기로 나섰습니다.
2: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의 자비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먼저 부산시에 했는데 부산시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3: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방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좀 제공을 하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좀 제공을 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같은 자비행은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양산통보사를 비롯해 창원 성주사 등 경남 지역 사찰들도 경내 공간을 개방하고 글로벌 팬들을 위한 통역과 다도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4: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불교가 같이 호흡하고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이외에도 부산 서남사와 밀양 표충사, 부산 내원정사도 BTS의 부산 공연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고심하던 부산시는 불교계의 이 같은 자비로운 용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의 탐욕으로 얼룩질 뻔한 국가적 문화행사가 불교계의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의 정신을 통해 상생과 자비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인천 강화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법요식과 문화 행사를 사찰별로 봉행했습니다. 전등사 봉축 법요식에선 주지 여암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를 대독한 뒤 편견을 녹이고 모두를 비추는 공존의 연등빛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를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루고 봉사에 힘쓴 대학생과 지역 고교생들에게 이목 및 전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미정사 법요식에선 회주 종현 스님이 부처님처럼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늘 자신을 관찰하며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미정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기 부처님을 관욕하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황룡사는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열어 시민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고 용궁사는 저녁 예불과 점등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회향했습니다. 창원

0: 불모산 성주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인재불사 양성을 서원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실 흥교대종사와 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해 창원불교총연합신도회 이상현 회장 등 각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전야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주사는 이날 법회에서 미래 불교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캄보디아 국제교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주지 법안 스님과 참석한 사부대중은 관불의식과 봉축 점등식을 진행하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상생과 평화의 세상이 찾아오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신흥사는 지난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봉축 기도에 이어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환희풍물당과 신흥사 청년수련원의 찬불 율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엔 진리의 숲 교화공원 찬탄가와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부처님 교화공원 백인 전법사단 출범하다가 도량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주 성일스님은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부대중은 부처님 교화공원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탄생 공덕을 함께 기렸습니다. 천태종 명상 템플스테이 특화 사찰 분당 대광사에선 봉축 헌등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점등식은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주지 도웅 스님과 성남 시민, 템플스테이 참가자, 사부대중이 참석해 6천여 개의 봉축등을 밝혔습니다. 도웅 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늦은 시간까지 각자의 소원을 빌고 관불의식에 동참하며 은은한 연등빛으로 가득 물든 대광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근의 70여 개 교회로 둘러싸인 순천 도심 포교도량 보승사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축 문화 행사와 제등 행진을 봉행했습니다. 보승사 사부대중은 지난 24일 인근 연향동 금당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을 초대해 사찰 음식 공연과 신나는 노래 공연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교세가 열악한 순천 도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단독으로 제등 행진을 진행할 만큼 지역 포교에 앞장서온 보승사는 이날도 연등 차량을 선두로 연향동 시내를 행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영도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은 사찰의 크기나 신도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며 간절한 원력을 가진 불자라면 누구나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는 참선반의 뜨거운 수행 열기,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날카로운 죽빛 소리와 함께 BTN 불교TV 무상 선언이 일제히 고요해집니다. 70여 명의 참선반 회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며 다 함께 선정삼매에 빠져듭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온 BTN 무상사의 대표 수행 프로그램 참선반 참선법회 현장. 지난달 초 시작한 3개월 과정의 절반 이상을 달려온 불자들의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했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2: 정말 참선은 내 마음 다스리는 공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맑게 밝게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스님 공안법문이 제 공부하는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일치한 게 많아가지고 할 때마다 다시 오고 싶다.
1: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화요일은 자홍 스님의 참선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불교 명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선명상 기초반 수업이 2시부터는 선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선수행서 강좌가 열립니다. 기초, 심화 수업을 마친 직후 사부대중은 약 50분 동안 대중정진에 함께하며 진정한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0: 무엇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가치를 묻게 되는 시대인데, 이 삼선을 함으로써 이 마음의 본연의 그 가치의 빛, 불성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1: 참선의 매력을 느낀 불자들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기수 참여를 이어가며 정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는 백위자 불자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선의 가치를 알리고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앞으로도 저는 이생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참선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이고 주변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간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좀 크고요. 앞으로도 이 도심 속의 쉼터이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수행 도량으로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는 6월 30일 3개월간의 참선 용맹정진 회향을 눈앞에 둔 제63기 무상사 참선반. 참선반은 3개월 단위로 개설되며 다음 기수에 대한 신청 문의는 무상사 종무소로 하면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4.3 당시 70%의 사찰이 소실되고 17명의 스님이 희생당한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해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내 이름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지만 거대한 역사보다 평범한 가족의 삶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은 18 소년과 과거의 기억을 잃은 엄마, 영화는 버리고 싶은 이름과 끝까지 지키려 한 이름을 통해 아직도 온전하게 이름 붙여지지 못한 제주 4.3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5: 내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4.3의 진 얼굴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우리 모두가 4.3에서 불러주지 못했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4: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한 영화는 제주 불교의 역사적 기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3 당시 수많은 사찰이 소실되고 스님과 신도들이 희생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 불교계는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6: 불타 없어졌고 다시 지은 거잖아요. 잊혀진 기억을 찾아내서 그것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고 곪지 않고 다시 이제 제주가 바라는 평화와 인권, 또 미래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4: 제주 불교계는 단체 관람을 통해 영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도민들은 아픈 기억을 들춰낸다는 부담에 관람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 4.3이 남긴 상처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공감입니다.
6: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체험함으로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복을 빌고 그걸 회복하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영화도 보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극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BTN 뉴스 김가입니다.
3: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공서 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은 지난 22일 성북구청과 성북종암경찰서를 찾아 출근길 공무원과 경찰관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에이드 등 음료 1,000잔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봉축 기간에 떡 나눔을 이어온 연합회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이른 더위를 고려해 푸드트럭을 동원한 음료 나눔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합회장 원경스님은 관공서 직원들이 음료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최경주 성북구청장 권항대행과 김정환 성북경찰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도 찾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20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과 중구청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쌀 한 톨의 공양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이웃의 삶에 희망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화합이 더욱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통사는 대전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 6,000kg을 전달했으며 필리핀 민도르 푸에르코 갈레라 지역에도 백미 1,000kg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문화예술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제가불교교단 신요엔이 대전국제사진축제 후원에 나섰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15일 대전문화재단에서 열린 대전국제사진축제 예술후원금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한일문화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달식에는 신요엔 부교무장 기시다 가츠오와 사회교류과장 나카무라 히로유키, 상임위원 정경국원 등이 참석해 사진예술이 국경과 이념, 종파를 넘어 생명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보편적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요엔은 1995년 일본 야마나시현에 설립된 키요사토 사진미술관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고전 사진기술 보존, 청년 작가 발굴을 위한 국제사진예술 후원 활동을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오는 9월 열리는 2016 대전 포토 페스티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부산 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불교계의 행보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후따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의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에

4번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근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마정석이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환제구설 삼재 판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머릅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0: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부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회상 처처에 모여 끄던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서던 세욕인들의 살 손야 욕정리에 담박하니 이나 사상설 때 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신실나기 중에 갖췄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제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문화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0: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떠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중정자심이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정은 깊어지는 것이다. 일보행인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인간의 세상을 걸을 때마다 처처현화음이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간 세상 그곳이 곳곳마다 다 화음을 놔두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마가다국의 보리도량 보광명전에 앉아 계셨어요.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열 가지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을 열 가지로 특정해서 화엄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열 가지 삼매라고 해서 삼매가 열 가지가 있다, 열 가지 뿐이다, 뭐 이래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익히 아는 말이지만 삼매라고 하는 말은 정에 든다는 말이에요. 정에 든다는 말은 산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산란하게 되는 과정에는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하게 되죠. 따라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불교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 바탕이 되는 것이 정입니다. 따라서 불자라고 하면 그 삶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작용하는 모든 것을 삶이라고 하지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삼매입니다. 절에 와서 경전을 읽고 독서를 하고 도반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삼매, 정 그러면 그것은 스님들의 영역인 것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분들의 몫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나 수행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삼매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걸 삼매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그럽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아득히 먼 딴 세상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태도 같은 것을 정의라고 그럽니다. 아까 삼매나 정의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의 바탕을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있어요? 시시각각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한 번도 그 상황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데 살면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모여있는 그 흐름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열 가지로 특정될 수 있겠습니까? 특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정품의 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을 열 가지로 묶어놓은 건데 십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수이기 때문에 원만한 수인 거예요. 십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라는 게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살의 행원이나 나의 삶의 원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어가는 모든 것을 그것이 실현되어가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법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십정이라고 그럽니다. 십정.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원만수로 십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 때 다 차별 속에서 살지요. 항상 차별 속에서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제 봤던 그것과 오늘 본 그것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왜 다른가? 그것을 보는 뇌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뇌가 달라졌어요. 어제의 상황, 어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뭐 연기적 상황 그러는데 어제 볼 때의 상황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배 부를 때 보는 흰 쌀밥하고 배가 고플 때 보는 흰 쌀밥은 다른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갖지 않은 우리의 작용, 한 번도 갖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차별로 보지 않고 있는 그것대로 보는 그런 안목, 토대 이런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많고 적고 또 뭐 순수하고 잡된 것이고 비슷한 것이고 온전히 다른 것이고 뭐 저거는 나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거는 나와 인연이 없는 것 같은 것이고 아 이거는 지금 무르익어가는 것이고 아 이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런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차별을 차별로 낱낱의 것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계의 차별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은 백천가지.

가지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차별이 극복이 되고 차별상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바탕이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갖다 정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바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 바탕을,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아, 나는 어떠어떤 것에 조금 특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 나는 뭐 이러이러한 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를 구분해서 특정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특정해버리는,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개념화한 자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화된 자기는 아닌 거예요. 바탕은 그렇게 개념화되지 않은 것을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 바탕은 우리는 고요한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바탕은 내가 특정해서 무엇을 알아차려버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바탕은 차별 그 이전에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 속에서 나를 작용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것을 삼매라고 그럽니다. 삼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삼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만들어가는 고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삼매 정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나하고 뭐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생명, 나하고 다른 사물, 이런 거하고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본바탕 그 자리에서 이해되는 삼매, 이런 정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에 집중하거나 내 마음에 몰입하는 그런 삼매는 굉장히 지엽적인 삼매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에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주변의 것들, 예를 들어서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도반, 우리 국민, 우리 인간, 인간을 비롯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광범위한 어떤 기세관, 이런 것들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대상과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본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와 세계와 통합을 해나가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삼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이렇게 다니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신드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 저 법사 스님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많은 신통한 여러분이 가히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정신세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되게, 그렇죠? 대답을 누가 하셨는데 저분이 대표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 신드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심오한 정신이고 어떤 것이 뭐 1m 정도 깊이에 있는 심오한 거고 어떤 것은 2m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이고 어떤 것은 3m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이고 우리의 정신 세계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10정품에서 10가지 삼매를 얘기하니까 첫 번째 삼매를 이루고 나서 두 번째 삼매를 이루고 두 번째 삼매를 이루고 나서 또 애써서 노력하고 해서 세 번째 삼매를 이루고 그런 삼매라는 것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마음의 안정, 마음의 집중, 마음의 몰입, 이런 거를 찾아가는 삼매가 한 켜가 있고, 그것을 이루고 나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또 다른 차원의 삼매가 있고, 그것을 하고 나야 세상과 통합해 나가는 이런 또 삼매가 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러분과는 온전히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고, 그렇게 믿고 내 말을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 일견해서 여러분들은 실제가 아닌 어떤 신드롬 같은 것에 여러분의 머리가 완전히 부채질돼 있어서 빗자루질 돼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 사람의 정신세계는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세상을 사는 그런 태도,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 보살의 행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의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행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누가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지요.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는 그 사람의 작용 모든 것을 보살의 행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보살의 행원, 나의 보살의 행원.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그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우쭐대고 무시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죽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보다는 내가 낫다, 아이고 저렇게 나 같은 내가 저런 바보 천치같이 저렇게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쭐대지 말고요. 우쭐대지 말고 세상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화엄의 십 정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기죽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일으키지 말고 잘 어울려 살라는 겁니다. 잘 어울려 살아라. 어울려 산다는 말이 불교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잘 어울려 산다는 말은 반야심경에 뿌라쌈가떼라는 말이요. 뿌라쌈가떼. 따라서 해보세요. 뿌라쌈가떼. 배고프죠? 뿌라쌈가떼. 뿌라쌈가떼. 바라승아제 그 말이에요. 뿌라쌈가떼. 바라승아제. 바라승아제는 많이 들어보셨지? 주변에 있는 것하고 잘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쫄지 말고 잘 어울려서 살아라니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잘 어울린다. 여러분이 잘 어울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잘 어울리려면은 상대방하고 생각을 좀 비슷하게 같이 해야 되죠. 예? 상대방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같이 하려면 내가 뭘 가장 안 해야 되는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상을 내려놓는 것이 십정품의 내용이에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뿌라쌈 같대. 뿌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뿌라. 함께. 쌈. 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말이죠. 쌈. 같대.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서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 간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참 그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요. 정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은요. 정말 나와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그거 정말 불편해요. 불편해. 나와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사는 방식하고 온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편하죠. 그런 것을 요즘 말로는 공감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공감하면서 한다. 근데 공감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개성을 부리면 상대방하고 공감하면서 살 수 있는가요? 내가 내 개성을 부리고 있어요. 내 개성을 부리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눈에 가시같이 이쁘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불교적 인간으로 사는 것은요. 넓은 틀에서 삼매 속에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삼매 속에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삼매 속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삼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대방과 다른 생명과 이웃하는 것들과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개성을 두고 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삼매 속에서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주변에 있는 것과 가만히 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화엄에서는

10장품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까?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까? 잘 어울려서 살면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끝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세상을 사는 동기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건가? 아니 스님 삼매 속에서 살고 이 정에서 살아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일들은 누가 다 어떻게 지켜나갈 거며 스님 재산을 안 지키고 빈털터리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우리 집은 그럼 풍비박산 돼버리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다 내려놓고 자기 고정관념 내려놓고 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거는 그러면 빈털터리로 살라는 걸 가르칩니까? 그런 허망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삼매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매 속에 잘 몰입되어 있기만 하면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상이,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의 경험치로 형성된 여러분의 기억들이 내려놓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서 무량한 지혜가 나와요. 어떤 것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무량한 지혜가 나와요. 무량한 지혜가 나오니까 삼매 속에서 지내면 우리 집은 망하겠는데 나 그거 안 할래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삼매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차원의 무량한 지혜가 나와서 세상을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불교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불교인들이 제가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혹간에 정말 불교적인 삶을 애써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무슨 실패가 있고 이런 것들도 종종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나도 그것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은 정말 불교적인 인간으로 연기적인 삶을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저분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나? 내가 반야경을 읽으면서 반야경, 금강경도 반야경 가운데 하나예요. 반야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그런 경전이 많은데 대품 반야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느낌이 순한 사람이에요. 느낌이 순한 사람. 반야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느낌이 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끌리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매력을 주고 끌리는 사람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특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해명을 할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해명을 했어요. 물질적인 요소, 우리가 변해간 성질을 가진 것은 전부 물질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요소는 다 변해가요. 한 가지도 고정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해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요소는 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 신체 같은 거죠. 그리고서요, 인간한테 중요한 요소가 뭐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중요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는요, 이 물질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느낌의 요소예요. 느낌의 요소. 제가 색수상행식, 반야심경에 나오죠.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뭐 이런 말 반야심경이 많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자각을 하는데 내가 한 30년 걸렸어요. 내가 좀 늦대가지고 왜 수가 뭔데 색담에 수가 나오나, 왜 이게 수가 도대체 뭐길래, 수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어떤 것이길래 이게 신체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다음에 바로 이게 등장을 하나, 이거를 온전히 아는데 내가 한 30년 걸렸어요. 반야경을 읽고 알았어요. 반야경을 읽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인상을 심어주면요, 인상을 심어주면 그 인상은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바뀌질 않아요. 나는 절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가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저 스님은 되게 쌀쌀맞다. 나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 쌀쌀맞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소곤소곤 큰 소리도 안 치고 얘기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쌀쌀하다대요. 그러나 그 소리 참 듣기 싫은데, 며칠 전에도요, 1949년생인 노보살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첫마디가, 난 스님요 쌀쌀맞게 보여서 참 싫었거든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아, 또 내가 덫에 또 걸렸구나, 쥐덫에 또 걸린 거예요. 반성했어요. 내가 젊어서야 그런 소리 들어도 되지만 이 나이 돼가지고 쌀쌀맞다고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지내고 있던 스님이 자비롭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쌀쌀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풍기는 나의 느낌이 쌀쌀맞게 풍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다른 면이 있는데, 그죠? 많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런 다른 면은 다 어디 가고요? 나에게서 풍겨 나오는 나의 느낌. 쌀쌀맞다. 냉정하다. 차갑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에 관심 없이 내 일에 몰두해 있어 버리니까 뭐 말을 못 붙이겠대요. 나한테 누가 나를 찾아와요. 잠깐만요, 한 5분만요, 내 지금 하던 거 있으니까 이거 잠깐 마치고 내가 가겠습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놓고는 한 20분 있어 버리는 거예요. 20분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하는 것을 마치고 그 사람하고 응대하는 방식을 버리고요, 내 것을 덮어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날 보고 쌀쌀맞다고 그래. 느낌이요, 내게 쌀쌀맞은 느낌이 주면요,

그 사람하고 공감이나 연대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첫 출발은요, 느낌을 순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느낌을 순하게 갖자. 이쪽에는 왜안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삼매 속에서 사는 것, 정 속에서 사는 것,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럴까? 느낌을 순하게 갖는 삶이에요. 승질나가지고 이렇게 살면은요, 아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우선이어서 그게 급해서 그것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주면요, 여러분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은 쌀쌀맞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해요. 명심하세요. 느낌을 순하게 갖지 못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요, 애써 노력해봐야 노력한 것에 기대치에 몇 분의 1도 이루지 못해요.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함께 공감하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장품의 화엄경의 가르침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순하게 가지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칩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2: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3: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4: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1: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6: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정.
7: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8: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7: 키.
8: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7: 당연하죠. 네.
6: 춘!
9: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6: 오와.
10: 이야.
11: 이거 장원들입니다.
12: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6: 아.
11: 와. 이럴 수가.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하지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취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과 우리는 본래 둘이 아니며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진 존재이지요. 그대가 서 있는 자리, 그대가 지나온 모든 길, 그대의 미래까지도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어요. 빨강과 검정이 만나 보라가 되듯 그대의 모습 또한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자연스러운 색깔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도 예외라 여기지 않고 변칙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이미 온전하기에 품고 가십니다. 그대여, 부처님을 두려워 마세요.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진리의 문 앞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둠 속에서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대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틀린 생명이 있을까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존재가 있을까요? 그대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대의 삶은 이미 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을 신의 높은 자리에 세워 우리와의 사이를 멀게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부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의 일부이며 부처님 또한 그대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낼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에는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대여, 이제 잘못을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듯 자신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낮은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9: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불교 회화와 단청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입니다.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불심이 깊었거든요. 어머니와 친가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가족 여행이라고는 늘 사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단청은 불교 건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유교 건축, 관악 건축 등 우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회화입니다. 과거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전통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 지금 경복궁 흥복전 일대는 고종 당시 중건을 기준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복원단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통 재료로 전면적으로 단청 복원하는 것은 이 흥복전이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전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불화장 이수자로서 전수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수자들에게 배체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체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채색한다는 의미의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앞면은 당연하고 비단을 기준으로 앞뒤 모두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앞뒤로 하기 때문에 복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면에 두껍게 칠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앞면의 색이 일부 박락되더라도 뒤의 색이 은은하게 비쳐 작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배치법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붓과 호흡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집중된 상태이고, 저에게는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결국 한 선 한 선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은 저에게 기도와 같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닮아 있다고 느끼고요. 붓을 놓지 않으며 제가 마주한 것은 단지 화려한 단청의 오방색이나 부처님의 형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천년을 이어온 전통과 오늘의 나가 만나는 뜨거운 기도였고, 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며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전통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그 답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특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그 사회다 보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아기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산후우울증도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게 불쑥불쑥 다시 나오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 미술 또한 집중하게 되니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그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분해집니다. 예, 그 마음이 밝은 거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차분하게 뭐를 못하는데, 불화를 하신 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면 선도 있지만 채색하는 거,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고 집에 가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럴 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하다 보면
정말

수행이 왜 옛날에 스님들이 불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조각을 했는지 진짜 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심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나가는

0: 어느 순간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여하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저희가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중간을 잡아줘서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하다고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분의 행동이나 했던 행위나 자비심이나 공덕이나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다른 사람에도 전달되는 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화는 자기를 찾아가는데 명상하는데 선으로 가는 그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화를 그리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붓 끝에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명상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불화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습화라는 과정이에요. 그 말 그대로 연습할 습의 그림화자라고 해서 불화를 연습하는 건데 그 시작이 저희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걸로 사불이라고도 하는데 백길사자 부처님 불 부처 불자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불교에서 나오는 성인의 모습을 베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 외곽만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불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공덕과 그리고 제 마음을 붓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명상의 한 방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를 이용한 선명상 시간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화는 저희가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우선 자세랑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는 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는 이렇게 꾸부정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꼿꼿해도 안 돼요. 대신 또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 해서 이거는 직선을 유지하고 그대로 한 요 정도만 예. 너무 이렇게 목 거북이처럼 빼지 말고 이거를 이게 허리도 숙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약간 비스듬히 하고 이거는 손은 왼손은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말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종이가 준비가 됐죠? 네, 그리고 손을 붓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세는 됐고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요. 네, 그리고 목이 안 나오고 허리랑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불화선은 크게 철선묘랑 정두섬이라는 그 선이 있는데 철선은 그 말대로 철사 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한 선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그리고 정, 못, 머리, 쥐, 꼬리 같은 선이 있어요. 저희는 동양화랑 다른 거는 동양화는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껍고 얇은 거에 그 동양화의 맛이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철선을 이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힘을 줘서 붓끝을 모은 다음에 그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짝 빼면 점점 얇아져서 쥐꼬리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오금을 준 다음에 똑같이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불화는 붓끝에 있는 탄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는 거고 다시 붓끝에 찍을 때 다시

다시 이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붓은 어떻게 잡냐면 우선 중봉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세 번째 손가락을 중지로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웬만하면 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중심을 그대로 해서 팔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요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손목을 당기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이거는 가만 냅두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선은 저희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 정도 압력을 줬으면 얘가 힘을 더 줬다 덜 줬다 하면 이게 굵기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거니까 같은 힘을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팔꿈치를 당기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예,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선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 숨을 멈추고 붓을 내려걷고 다 근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선이 삐뚤어져서 저희가 엄청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그어야 됩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멈춘 다음에 딱 붓을 누르고 예, 그 힘으로 쭉 팔꿈치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속도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약간 흔들리면 붓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랑 같은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붓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중간에 쉬어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기 전에 한번 하고 참고 내리고 그 다음에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쉬면 흔들려요. 집중해서 이게 기본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이제 정두섬이 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걷지만 지금은 붓끝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탄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은 철선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몸머리 같지만 중간 몸은 철선처럼 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올리면 선이 얇아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팔꿈치로 당기고 어깨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딱 집중해서 숨 참고 딱 누르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먼저 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불교 성인의 모습을 선으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면 수파는 뭐였을까요? 네, 불화의 기본이 수파도 선이고 사불도 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 불화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가지만 사불은 그 기술 연마도 있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연부를 하면서 계속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그 명상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다잡고 안정화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불할 대상은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선제동자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선지식을 맞아서 남순동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저희 불교의 성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리지만 두려움도 없고 용감하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서 구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찾아가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선제동자랑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선지식한테 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렇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희 입법개품에서 28장면에서 28 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만날 때예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이렇게 구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그 장면 묘사된 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고려불화로 유명한 수월관음, 암석에 대나무가 있고 그런 길상좌라고 해서 그런 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 도상화한 게 수월관음이 있고 수월관음을 향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니까 보통 수월관음이 있을 때이 조그마한 시선이 맞닿는 데에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식도 많지 않고 우리 내 모습과 같으니까 선제동자를 이번에 사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종이 붙이는 걸 하고요. 저희가 명상을 하면서 향을 먼저 맡으면서 명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선제동자의 그 공덕과 그 구도길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하면서 붓끝에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그게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외로울 때, 아니면 되게 괴로울 때, 이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이랑 먹물이랑 붓만 있으면 도안이랑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다양하게 그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명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 사불 수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안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밑에 도안은 가만히 두고 위에 있는 얇은 종이, 그냥 필방에 가서 순지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종이를 사서 이 도안보다 약간 크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는 만졌을 때, 양쪽을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앞입니다. 매끄러운 걸로 붓을 하시면 돼. 붓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보랄 때 쓰는 거는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는 얼굴을 표현하는 면상필이라고 하는 이 얇은 붓입니다. 채색필이 아니고 얼굴이 그 묘사가 가능한 그 얇고 긴 붓을 사시면 습화하실 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하시지 말고 반듯해야 선이 그 종이에 울지 않고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랑 코랑 그러니까 청과 호각까지 시각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더그 명상이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냥 후 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 주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거든요. 다 하셨으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서 침향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근데 눈은 감는 게 좋고 처음에 숨쉴 때는 이 가슴까지 코로 이렇게 될 동안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살살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곳에 이제 입으로

조금씩 내미시면 됩니다. 소리 안 나게. 본인만 소리가 나게. 이제 눈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할게요. 저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의 한 방편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오른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하지 말고 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내 자신을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아 다시 붓꽃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 붓꽃에 집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제동자의 이 구도하는 이 마음과 내가 불도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염불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제동자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 선 마음속에 떠오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은 아까처럼 힘을 주고 경두서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선으로 얼굴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는 말도 하시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가 붓끝에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한 연습화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릴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요거를 이 팔의 회전근개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위로 갈 때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정해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그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붓을 했을 때는 숨을 멈추고 붓을 뗐을 때 쉬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선의 모양이나 두께는 웬만하면 그 이 밑본, 초본이라고 하는 이 밑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할 때는 보통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먹물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손, 위에서부터 아래.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면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북구트로 돌아오면 돼요.

0: 이 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선명상입니다. 연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제 동자의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붓끝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지 세 시간이 지났는지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동안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선으로 하는 선명상은 사불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명상인데 명상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뭐 사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경을 베끼면서 경 내용을 익히듯이 그리고 저희는 불교 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에 대한 공덕도 생각하고 특히 얼굴을 그릴 때는 부처님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 것 같이 자비심도 느껴지거든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중을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을 하면 뭐 어느 순간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눈 깜짝할 때 할 동안 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제 동자 한 분이면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본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상하면 화두를 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랑 도안이랑 붓이랑 먹물만 있으면 되는 이거를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1: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0: 그래서 붓하고 호흡하고 같이 가는 그 느낌이 있으셨어요?
1: 네.
2: 깊어진 마음이 깊어서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0: 그러면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2: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0: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잡념이 떠오를 때도 있었죠?
2: 네. 계속. 네,
0: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보내시고 다시 집중을 하신 거예요?
2: 네, 그렇죠.
0: 아, 잘하셨네요. 네.
1: 특히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잡생각도 많이 안 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 제가 잡념이 많은 편인데 선을 일정하게 그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에 비울 수 있는 시간이
0: 집중이 안 될 때는 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선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이 사불 수행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2: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요즘 최근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도 선이 그렸던 것 같고 예. 네, 처음에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흐트러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좀 호흡하면서 집중해서
0: 왔다 갔어요.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떠오르셨나요?
2: 처음에 좀 생각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집중하니까
0: 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다잡게 되죠.
2: 네.
0: 그러면 호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향도 피고 음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제동자 한 이렇게 저희 완성한

0: 이 대상에 대한 그 집중만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손재 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1: 이 대상이 했던 구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렸을 때 일어났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위안을 얻었던 그 모습, 치유를 받았던 그때 그 그렸을 때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부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들숨과 날숨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바로 내뱉지 말고 머물렀다가 이제 뱉을 때는 정말 살살 조금씩 조금씩 내뱉으면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0: 너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운들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뱉어내세요. 네. 그리고 삼재동자를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그 마음, 집중했던 그 모습, 자기 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도자였던 선재동자를 한번 떠올리시고, 나도 이거 부도의 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끝에 맺힌 흔들림을 지켜보고 그 흔들림마저 평온으로 바꾸어가는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선이 삐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붓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고요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붓을 쥐고 머물렀던 그 정직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선명상의 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0: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0: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것도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금계제시의 삼경월이요. 금으로 만든 무튼지 달이 만들면 달기 우르당 달기 우는데 어쩌면 삼경달이야. 한밤중인데 말 달이 훈하니 떠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옥봉 서체의 오천운이로다. 옥봉 옥으로 만든 무튼지 봉황새가 말이오. 예, 봉황새가 어디 뜸 만들면 나무에 서 있든지 예, 놀고 있다고 말이오. 그런데 때는 어땠냐면은 오천운이여 한낮에 구름이 우뚝이 찌가 있더라 하겠습니다. 한낮에 청천박이라 이거 한낮에 구름이 찌가 있다가 말이야. 왜 또 이제 금 달이 말이지 우는데 삼계의 우뚝이 달이 빛이 가 있고 봉을만 되면은 놀고 있는데 말이야. 놀고 있는데 한낮에 구름이 찌가 있다 하니라 하냐 말이야. 이것이 고인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위에 있는 법문의 말이야. 골수를 표현한 것이에요. 대중들이야, 이제 총결론입니다. 조용동시야 말이죠. 조와 요이 만듦에 동시다 그 말이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말이 많게 댕강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임제법의 말이죠. 사조에 내겠습니다. 선조 위인이 선조 우진에 간인데 조와 요이의 동시에 만듦인 조와 용시의 동설 용을 갖다 동시에 친다고 말이오. 그래서 인견구탈이라. 사람과 경계를 갖다 한참에 어떻게 빼앗았다고 말이야. 조용동시와 인견구타라는 것이 뭐인데면은 행상일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행상일교는 그 행상만 되면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인데면은 동산서래야. 산은 동쪽 산인데 말이야. 쟤는 서쪽 쟤더라 이것이요. 왜 산은 동쪽 산인데 쟤는 서쪽 산이라고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만들면 분명히 낙차 있는 것이 원인 백기 인자 뭐 동두산 서쪽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찌했냐면은 부처분립이요.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다 이 말이오. 동산서리인학 하는 만들면 이 행상일기에 있으면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다 이 말이오. 그런 동시에

범성노절이야. 예? 범성의 절정이야. 예? 뿐뿐이 없지, 선역하는 말이야. 그 자체가 영원히 끊어졌더라, 이 말이야.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는데, 분분이 시행이카니만 이것이 어떻게 설 수 있냐 말이야. 그게 결국은 말해도 여기서 볼 때는 부처님 조사니 분분이 시행이카는 것은 다만 되면은 잠자는 거 꿈꾸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들이 이제 하는 장꼬대에게 실법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행기묘용 꽤 이전 심리 만듦이 대의 대의 삼지 만듦이 그 행기묘용을 쓰고 있거든. 그런 법문을 쓴다 하고 말이야. 그 대기 대인직 하는 그 신이나 만듦이 깃들과 묘한 만듦이, 그 용만, 그것은 뭐였냐면, 불짐의 처녀, 땅을 파면 저마다 하늘을 찾거든. 하늘 우인데 땅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봐. 틀렸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어떻니, 아무리 이 대기 대인이 저 불조 대기 대인직 하지만은 이 행상로 일로 있어도 말이야. 불짐의 처녀, 땅을 파면서 하늘을 찾는 건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소적이 말이야. 큰 도적과 적은 도적들이 이것입니다. 도적도 어떻게 좀 큰 도적도 있고 적은 도적이 있어요. 포장구리여 도적질을 어떻게 난 물건 들어가서 자한테 훔쳐 놓고 주인이 와서 만드니 처지로 올 거 이거 개비 나가 있고 말이여 당황하니까 이만 내 종 다 굳든지 이 가슴을 치면서 이 소리 지르더라 이것이라 살려달라고 말이여.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 시임 내 법문 법쓰는데 하는 소리입니다. 삼재 제불도 저지고 말이야. 도적이고 역대 조사도 다 도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삼재 제불과 역대 조사도 그 법문이란 것은 말이야 다 도적이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이 법문을 했다는 것은 안 되면은 말이야 나무 물건을 갖다 잔뜩 붙여놓고 주인이 와서 어떤지 와서 잡으러까 싶어서 말이야 당황하고 어떤지 아주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게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그 무슨 뜻이 있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또 이전 법문 하나 소개하겠죠. 은은 융기선사라고 인제 정략의 맥락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서 이제 하도 거룩한 심이라 해서 은은 융기선사를 일본으로 청해갔어요. 그건 이제 결국 인보 항백정 이제 시조대인데 청해갔는데 그 일본서 이제 선종의 가장 말한다면 유명한 종파가 묘심사거든. 그 묘심사에서 그 신임을 청했습니다. 청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묘심사 대조는 누구냐면은, 관산이라고 하는 거죠. 관산이라고 하는데, 관산심 계산조다 한 말이에요. 계산조다 가서 은원심을 가서, 예, 모시고 가서 말이요. 우리 만드님 선배님께네, 7,800년 선배님께네, 그 계산조다 가서, 이 관산심 앞에, 영 앞에 절을 해야 되거든. 절을 한단 말이요. 이거 큰일 났거든. 군심이라고 이제 참말로 우리는 대접을 청했는데 묘심사를 갖다 무시를 해도 군수가 있고 말이야. 지발로 된 방이거든. 그래서 전례 안 하고 싶겠네. 화인을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말하자면 군심이 하지만은 말이야. 이 관상심은 우리말로 되면 묘심사 뿐 아니라 일본 선조에 가장 맞으면 뛰어난 대조사님 말이야. 왜 그런 큰 대조사 영 앞에 가서 당신이 뭐지 도도하고 전례 안 하고 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은원 융기선사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산 스님이 얼마나 많이 거룩하니 나 모른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 스님 난 법문도 본 일이 없고 어록도 없고 말이지. 어디서 못하고 무조건 내가 전화를 친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건 참 그렇겠다고. 그러면은 관산 스님의 법문을 갖다 소개하겠다 이것이라. 그 무엇이냐고. 관산 스님이 장하시는 말씀이 실제 어록이었습니다. 거기가. 예? 법문이 어떻게 법문을 장하시냐면은 백수자 유적지기라 정전 백수자락한 그 법문에 말이죠. 도적의 깃털이 있다. 장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왜 정전 백수자락한데 도적의 깃털이 있다 했어? 조주지님은 도적님이란 말인가? 그 장 그런 말씀을 했거든. 아주 이 법문이 깊은 법문이에요. 그 이제 관산 스님이 항상 하시기를 갖다가, 예, 백수자 말이지. 정전 백수자락한 법문에 도적의 깃털이 있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기 깜짝 놀라면서 말이요. 이 법문 한마디만 해도, 얼어붙지만, 천만원보다 더 낫다, 이 말이야. 하고 내가 저를 알아 선택하면서, 무수백배를 했습니다. 마침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저 집분되어 있어요. 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적들이 말이지, 도적들이 도적질한 물건을 놓고 만들면 통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겸이 나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이 무장대서야 한상과 습득이만 안 되면 소뼈를 치니 우습다고 어쩐지 헉헉 꼬이면서 자치거든. 헉 꼬이면서 자치단 말이오. 돌돌 참으로 애답고 애답다 이 말입니다. 한상 습도 애답고 전체가 말이 다 애답다고 말입니다. 인재덕 사이고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말이오. 심지어 뭐 어디 은원이고 관사이고 말이오.

그러면 자,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회만 막야 전정량하니, 회만 막야여, 낙야라 큰 뜻이 천하에 맞는 가장 제일 무서운 비수금이에요. 칼주에 제일 웃긴 자든 가리다가 말이여, 그는 천하 제일 무서운 비수 칼을 갖다 툭 들고 만드니, 비교 섰다가 말이여. 그래서 전 정령이여, 부처님과 조사마님 정령을 갖다 어떻게 그대로 만들면 해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마님 이제 불러올래, 바로 해한다, 이 말입니다. 태평환호의 참치환이라, 태평환호 이 천재에서 말이야. 참치환이여, 어렸을 때 바보들 이 대가리를 갖다가 모조리 다 뵌다, 이 말입니다.

휘가가 법을 배우려고 소림굴로 찾아가서 눈구디에 섰다가 팔을 끊었어요. 팔을 끊는데 그건 볼 때는 참으로 신심이 지극한 것지만은 사슬에 쓰는 말이요. 어르숙고도 가장 제일 어르숙은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친입설담벼 어르숙은 말하자면은 혀가가 말이요. 달마시님한테 속기해가지고 눈구디 있어서 팔을 끊었더라. 편지의 하민무소로다. 편지 하민의 말이야. 편지에서 사람을 갔다고 든지 모두 죽이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찌하냐면은 무수한 사람, 한량없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편지에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더라. 보통 이제 편지의 함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이든지 구디기를 파가 죽이든지 하는 것이지 우찌 평평한 따 말이요. 장판 빠서 사람을 낙상을 할 수 있나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이 쓰는 말이요. 서가나 달마나 그 두 분이 전체적으로 말이요. 일체 중생을 갖다가 평지함인식으로 말이요. 평지낙상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많이 해치더라. 이거라. 화탕노탄이 비등하고, 그래서 저 지옥 말이요. 화탕지옥, 노탄지옥이 말하자면 어떤지 불이 익을 열고 물이 펄펄 끓는다. 그 말이요. 금수도산이 험준하니 말이요. 금수도산, 그것도 금수도산, 그따 지옥 아닙니까? 금수도산의 그 지옥이 말이야. 그 칼날이 웃으니만 되면 참, 그 참말로 험준에 무섭더라. 이거지라. 선제 동자가 내 어명이여 말이야. 선제 동자가 저 가서 호떡, 빵떡을 요새 말하던 빵떡을 하나 샀거든. 빵떡을 하나 샀는데 전수의 각시 일철교라. 손을 패해보니까 빵띠가 아니고 먹지도 못하는 말이야. 아주 쇠뭉치더라. 자리에 환유 불수인 만저 위장구마. 여기 말이야. 우리 대중 가운데 서가한테도 속히지 않고 달마한테도 속히지 않은 말이야. 그런 참 누구한테도 속히지 않은 대큰 말이면 장부가 있느냐 이 말이야. 가섭파 가섭파여. 가섭파는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 가섭존자여. 그 말이라요. 수득일장년이나 비록 말이요. 한번 웃든지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큰 영광을 좀 봤다. 그 말이요. 영광을 좀 봤더라. 이것이야. 그렇지만은 각척 양상제여로다. 도로의 말이요. 두 발로 갖다 다 끊치더라. 이렇습니다. 어째서 이제 가섭존자가 일시 영광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병신이 되고 두 팔을 갖다가 없는 끝이더라 하는지는 이제 뒷법문을 보면 이제 알깁니다. 세존이 말이요. 사라상수의 입반열반이라. 부처님이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경칠이라 벌써 일주일이 지냈습니다. 가습이 후지에 가습이 이제 그 일주일 지낸 뒤에 오셨거든. 가섭존자는 그때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필발로 그래서 이제 계시다가 가섭존 부처님 열반하인 줄 알고 말이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관상

그래 많이 말이야. 부처님 관을 갖다 곽을 갖다 관을 갖다가 세분일이 떡 두르거든. 깨 곽지 쌍구라. 부처님이 곽에서 두 발로 이제 내놨습니다. 두 발로 내놨어. 그러니까 바 가섭이 장인데 말이니까 가섭 존재가 예배를 드렸어. 대중이 망절로라. 대중들이 만되면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곽씨쌍부 법문이에요. 곽씨쌍부 법문인데 영산회상 거염하고 다보탑전에 만든 분반자하고 쌍임소에서 곽씨쌍부 한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선종의 아주 골수 법문. 부처님이 아주 이심전심한 골수 법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곽씨쌍부가 만되면 아주 더 깊다고 이리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 말 하겠는데, 미우가 세화의 천점이요, 천점누요, 미우, 아주 강비가 온다, 그 말이야. 가랑비가 와서, 저, 꽃들 정신이거든. 꽃들 정신이께는 유천점, 천점누요, 아주 눈물이 빠오리, 이, 천바울, 만바울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다면이 농죽에 일장소로다. 아주 짙은 연기가 아니고, 희미한 연기가 저 대밭에 꽉 끼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장수여 한마다만 되면은 근심이 걱정이더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말, 부처님이 곽씨 쌍부 한 것과 가습존자가 예비한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주 참으로 짚어서 말이야. 보통 피상적 관찰로서는 모르는 것이요. 부처님이 어째서 곽지쌍부를 했는지 또 가섭존자가 와 예배를 했는지 보통 볼 때는 가섭존자 예배한 것이 아주 존귀한 뜻으로 예배한 것들을 그리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섭존자 예배한 뜻은 저 딴 건데 짚은 곳에 있어요. 그래 그 뒤에 이제 여럿이 내가 이 법문에 대한 개송이 많은데 영기 관선사라는 스님의 개성을 내가 소개하겠어요. 개구의 이조 봉타설하고, 부처님은 해산설입니다. 개구의 이조 봉타설하고, 부처님이 천문지 나서가 아니고 말이요. 천상천하 유화독종이라고 등 이를 말씀하셨거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문 스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말이요. 한 방마이로 두드릴 기회가 있고, 개나 어떤 묵구로 주실 것이다. 이리 말했단 말이요. 이제 그 법문입니다. 개구의 일조 봉사하고, 천문이 나가 있고, 천상천하 유화독조이라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말이요. 우문심이만 되면은, 방마이로 때릴 기회가 있고, 개를 웃든지 죽기다. 그런 말이요. 방마에 벌써 맞아 죽었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 맞아 죽었고, 임종의 말이요. 임종의 오매 초행예로다. 깨는 천문이 이제 날 때는 실뜸 소리 하다가 문스님한테 이제 맞아 죽었고 말이. 임종에는 저 돌아가실 때는 또한 어떻게 하냐면 초행장 아주 말하자면 못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더라. 못된 행장을 팔았대인데 아주 나쁜 짓을 해왔대입니다. 깨 나쁜 짓을 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곽씨쌍부한 거. 곽에서 두 발로 쓱 내민 거에 대한 많은 소리예요. 그 곽에서 발로 두 발로 내민 것이 보통을 만들면은 아주 신통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찌 곽에서 두 발로 내놓을게요. 그건 부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신통을 보더라 해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신통이고 또 그냥 법문을 보더라 해도 그 이상 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 하느냐 이것이라. 평생 호지를 수부득이라 말이요. 그 부처님 만듦이 평상에 말이요. 그 아주 참 호탕한 기운을 갖다가 수부득이여. 다 그 거다서 없을 수 없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관제야 발로에로다. 죽음에 이르렀어 말이요. 또 이제 곽속에서 또 아주 발광해. 또 미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법문을 하고 신통을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느냐 이것이야. 그렇지만 이게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니 실제 쓰면 안 되면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불법을 바로 깨칠까 되면은
이렇게 말 안

떠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어?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영기 광선사는 이러한 자 개성을 갖다가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뜻이 어디가 있냐 어느 곳에 있냐면은 행피잡지에 침으시라 행기시로운 발행의 말이요. 온 우천이 땅을 갖다가 땅에 저게 뒤쓸거든. 피무시여 무시로 우천이 계속적으로 자꾸 부른다 이 말이요. 결국은 우천이 온 대지를 갖다가 휩쓰는 우천지 보통 바람이 아니고 행내가 가득 우주에 가득 차는 바람이 부는데 간단 없이 미래비 다 들어 이 바람이 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단발라가 현인세로다. 어? 우단발라 꽃이 말이요. 인간 세상에 어쩐지 나타났더라 이것이요. 그러한 이 말은 말이요. 가섭존자한테 가는 소린지 부처님한테 가는 소린지 만약 부처님한테 간다 하면은 부처님을 갖다 그렇게 욕을 한대 말이요. 어째서 우단발라 꽃이 시상 앞에 가 있고 그 행기가 산천 대천세계를 갖다 진동한다고. 그리 왜 칭찬을 하냐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 가섭존자한테 이 말이 간다면은 가섭존자가 무슨 아주 거룩한 일에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눈을 바로 떼야 됩니다. 그 뒤에 또 설봉 요선서라, 진을 청년선서라는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자 말씀을 하시냐면은 장사가 가서 말이요. 이 법문을 들어 각상부하고 가섭존자 예배한 걸 갖다 들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말이요. 지집인사, 지 자반사하면은 뱃눈이라 말이요. 이런 일로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걸 다 수입인다 이 말이요. 불법을 더 따할 것도 없고 자성을 더 증할 필요도 없고 말이요. 이것만 바라보면은 모든 것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하시는 말씀이 말하겠냐면은 약 불시 금색 두타가 급제 정체하면은 만약 금색 두타, 금색 두타는 가습존자거든. 가습존자가 말이여 아주 급하게 우튼이 정신을 바짝 차려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 말이라 깊이 열만이로다 참으로 만되면은 안 소칠래 안 소칠 수 없다 이것이라. 근데 만되면은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가습존자 같은 우튼이 큰 참말로 눈 밝은 사람이 아니었던 말이여 부처님한테 안 속을래 안 속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법문을 다 봐야 돼요. 여기에서 오늘 법문을 다 봐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 놓고 뭐라 했냐면은 요즘 황면노자마 누구든지 황면노자 부처님을 누가 다 안락하느냐 이 말이요. 박선상 일라온 우튼이 선상을 하면 탁 때리면서 백잡사로다. 우튼이 부처님이 우튼이만이면은 부사서 말이요. 천쪼가리 만쪼가리 가려다 되어있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예, 부처님이 말이야 아주 광상부양 그 참 자한 법문을 하는데 어째서 사람을 속이다 하며 딴 사람은 만짐이 다 속히 넘어가는데 가섭존자 만짐이 속지 않았단 말이요. 만약 가섭존자가 실제로 정신을 갖다가 차리지 않았다면 부처님한테 속이시키다 이거든. 그래 놓고 선사를 치면서 말이요. 선사를 치면서 부처님이 백잡쳐야 돼. 아주 막 부사쳐서 가려야 되겠더라. 꼭 이리 말하는 얘기죠. 여기 아주 이제 불법은 말이요. 참으로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고를 수가 있어. 이것은 실제로 확철대오해서 말이요. 참으로 만들면은 부처님이나 가섭존자 같은 눈을 갖다가 가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은 짚은 법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장차 싱심봉치자라니 이와 같은 우뚱이 참으로 짙은 우뚱이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말이오 봉진찬 민재부를 우뚱이 봤습니다 이 말이오 진진찻자를 만드면 저 우주 시방법계에 가득 찬 민재부를 말이지 봤던다 이 말이오. 그러하니깐에 시증명이 보불이니라 말이오.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 다 갚았다고 이리 말한다 이것이오. 제 부처님이, 예? 부처님이 말이야, 어찌 백잡사가 되어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새기려고 하다가 어찌 새기지 못하고 말이야. 새기지 못하고, 도에 가섭존자한테 만이 백잡사야 돼. 아주 만이 부사지를 가려야 되겠다고,

이 설복녀 선사가 말했는데, 왜 나는 말이야,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은혜를 갖다가 다 갚고도 남은 기라고 또 이리 말하니. 보내면 조사스님 내 우천님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지금 평하는 거다고 말이야. 정 반대되는 것지만은 절대로 반대가 아닙니다. 대중아 말이야. 우리 대중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총결산을 또 하겠어요. 박씨 쌍부의 말이지. 부처님이 우천지 과거에서 두 발로 쓱 내 미니께네 가슴이 이래라 말이야. 가슴이 절로 했거든. 그러니까 어찌하냐면은 금상 천마여 설상가장해라. 비단위에 만드는 우천이 좋은 꽃을 갖다 더 붙이고 말이야. 비단위에도 좋은 꽃, 비단도 참으로 좋은데 그 위에다 좋은 꽃을 갖다 더 뜨지 갖다 놨으니 말이야. 얼마나 더 좋냐 이 말이야. 그 소위 가장 이제 좋고도 더 좋은 걸 갖다가 금상첨마라고 하는 거죠. 금상첨마요. 비단 위에 좋은 꽃을 갖다 또 갖다 얹어 놨고 말이야. 설상가생이라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어쩌냐면은 눈이 과도 와가 이 말이야. 눈이 없거든 그 참 눈이 많은데 모든 걸 갖다 어쩐지 겹핀 날도 어찌되냐 말이야. 그것은 모든 생명을 쥐지는 데다 갖다가 표현한 소리입니다. 모든 생명을 쥐빈단 말이요. 겨울에, 겨울에 모든 우뚱이 참말로 우뚱이 생명이 죽어서 말이요. 나무 잎도 떨고 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눈앞으로 왔거든. 그런 것도 어찌 되어빈단 말이요. 그런 동시에 뜨면 설상에 가세해라. 눈만 온 것이 아니라 말이요. 그 후에 눈에 또 서리끄정 왔더라, 이것이야. 이것은 금상천마 정반대입니다. 금상첨마라는 것은 좋은 가운데 더 좋은 걸 갖다 표현한 것이고 아주 또 나쁜 가운데 또 더 나쁜 것을 갖다 표현할 땐 설상가상 이렇게 한 거든. 눈은 대우였는데 눈에다 또 서리끈이 더 아프단 말이오. 예? 죽은 송자나 하면 더 차피는 식이야. 제 곽씨쌍부하고 말이오. 가세비 예배하는데 어째서 정반대식으로 금상첨마하고 설상가상이라고 이리 내가 따라왔냐 이것이야. 그러하니까 어찌하냐면은 천상인간의 낭자불소다. 저 천생이나 인간의 말이야. 낭자불소여. 억만징체이라 이것이라. 예? 아주 아무 막 꼴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참말로 어쩐지 금상첨마하려면 금상첨마든지 설상가생에 설상가생이 이것인데 금상첨마하고 설상가생에 서로 막 합해들이 나시니 말이요. 이건 서로 반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천상인간이 낭자불소여. 천상인간이 만대미로 서로 그만 예? 지범들이 되어 있고 말이요. 아주 수라쟁이를 갈 수도 없고, 극락쟁이를 갈 수도 없고 말이요. 이것은 아무 이제 꼴이 아니더라. 뭐 아니더라 이것이라. 그러면은 말이요. 곽씨쌍부는 차치하고 말이요. 예? 곽씨쌍부하고는 내가 묻지, 한 거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거는 그만두고, 가섭장례의 예배의 단화생고, 가섭이 절란 말이요. 그 뜻은 어떠냐, 이것이요. 가섭존자가 전란 그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저이후가 천지하니 저 우튼이 참말로 천지를 만들되는 저 품바다 속에 말이요. 진흙으로 만든 소가 만들면 울음을 운데 만들면 천지가 진동을 한다 이 말이라. 쿨을 가해 만든 우튼이 예? 물개니 바다 속에 어떻게 견딘다 할 수 있냐 말이요. 흘러간 만든 물개는 물속 어디 가면 다 우천지 녹아 없어져 삐는데 없어져 삐는데 해저 이후가 저 천지를 만들던 푼 바다 속에서 진흙클로 만든 말 진흙클로 가지고 만든 소가 말이요 소리를 지는데 천지가 진동을 하더라 말이요. 그러니까 수미가도 탁방공리로다 태어머니로다 수미산이 말이요 우천지 거꾸로 노고담으로 탔는데 어찌 되었냐면은 차 우천지 가장 높은 흙원 가운데서 말이요. 수미산이 거꾸로 모그나무가 서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 뜻을 알려면은, 이 뜻을 알면은, 가섭존자가 저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만약 이 뜻을 모르냐면은, 미래집이 다하더라 해도 가섭존자 뜻을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든지 부지런히 공부해가 있고, 확철이 깨쳐서만은 이 뜻을 아니, 어떻게 했든지 공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해지장천하니 이천봉우리가 잘 빼어난 걸 갖다가 경쟁하라. 만해지장천이라 일만 천의 꽃게 이 말이여. 스스로 물을 잘 흐르는 걸 갖다가 닦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봉우리가 한동만을 조금 웃으니 이 봉우리가 서로서로 달랐다고 봐요. 모양을 뽐내고 그런 이제 골짝골짝이 좋은 수석들이 그 물이 웃든지 참 소유 좋고 김치도 좋고 아주 중요하더라. 그런 동시에 어떠하냐면 운형무채비요 고거영거지라. 제일 봉우리에는 꾸린 인자 뚝기지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골짝골짝 양재가 꽉 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숨성 범이 나요. 범이 도사리로 앉는 동시에 깊은 쏘연, 여기 희시천지가 있더라. 가득 덜놓고 참, 덜어놓을 상하느니라. 이전에 가본 당선사라는 무니한 이제 정례적 큰신이 이렇게 됐어요. 그 가본 당선사를 지금 한번 생각해본다고 말이야. 그래, 어째서 그 가본 당선사를 생각하느냐면은, 일본으로 본도 황무라 한 주모라 했단 말이야. 황무.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황무라는 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가 한 주먹을 갖고 때리 잡아 뛰었더라. 그 작은 당국과 이내 미명 그런 성이 있습니다. 찾아와 기승마저리오. 또한 말려봐, 이 말이야. 이 무슨 돈이냐. 지금 말한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젊은의 원시, 예천대장이라니, 본래의 말이야. 어떤 거냐면은, 예천대장대야. 이건 찢어져 있는 깨일음입니다. 깨일음. 본래는 예천대장대라는 깬데, 이중의 대장, 지하미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천대장대가 변화를 지하미래가 되었더라. 그 내천대장께하고 지라미일때는 정반대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내 말한 그 법문의 내용이에요. 내천대장께가 변해가지고 지라미일때가 된 줄로 알 같으면 그 법문의 뜻을 알수 있는 것이야. 보통 추상적으로 볼 때는 앞에 말과 전부가 전부 다 맞지 않고 말이야. 아무 관계는 같지만은 알고 보면 완전히 통해야 했다는 말이야. 운명이 음식문화다. 이전에 음식문지 대조사 운문종 옥사도 되는 음식이 말이야. 어떤 길이 뭘 물으냐면은, 살고 살모는 불전 참여냐. 자기 어머니를 지고 아버지를 지겠다. 그것은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를 한다. 부처님 앞에 자기 부모를 죽인 죄는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할수 있지만은 살불살종의 행심 앞에 참회는 있고 그러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은 그럼 어느 곳에 가서 참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것이요. 가장 많은 세상 큰 죄가 부모를 죽인 죄인데 그리 아무리 큰 죄라도 부처님의 때 가서는 참회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과 조사를 죽였다 그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라도 참여를 할수 있냐? 그건 참여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문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 드러났다. 그러면 어때요? 드러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죄가 드러났단 말인가? 뭘 드러났단 말이야? 이것이 유명한 문신이면 노자분이에요. 아주 여기서는 참말로 깊은 뜻이 있어. 확철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만 10회에요. 10초급이요. 돈이 말이요. 그래도 돈은 온 시방세계에 가득한 찾고 돈이 말이면 온 시방세계에 가득 찾는데 10초급이라 마음은 억천만 개를 묻지 초래했더라. 이랬어. 연무망상이에요. 기름이 일어나 그런다는 말하자면은 삼라망상에 다 흘러가 있어. 삼라망상에 이 그림자가 안 흘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기분이라 기운은 말든 양이 인연이라 하든지 양이의 두 가지로 나아가 있더라. 이렇습니다. 이 뜻을 알려면은 운문신이 말씀하는 롯자 법문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전에 신천 홍성사람의 유명한 여 있었는데 그 신이 개성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소개했는데 살생 부조 유황가 죽인다 살고 살죠. 부처님을 죽이고 도사를 죽인다 했으니 말이야. 그 죽일 때는 부처와 도사하고 무슨 연수가 됐거나 알겠죠. 무슨 연수가 됐길래 부처와 도사를 죽인다 했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동시에 노천 가라 참제권이로다 풀어놨다 하는 말이야. 풀어난 것에는 집집마다 만드는 모든 죄를 다 참여해 마치더라. 당근도 천지려하여 밤을 무엇을 보냐면 백천 말이야. 예? 신하가 천이나 만이나 되는데 그 많은 신의 물들이 다 비대어라. 큰 바다 속에 바다 물 바다를 얻는다 흐르내달라는 말이야. 밤을 우측이 백이나 천이나 되는 그 큰 우측이 그 강물들이 말이야. 전부 다 바다를 흐르내달라. 길이 노어가 대성천이냐? 얻지 말아야 되는 노어. 노어는 닮아지는 말하겠습니다. 예? 늙은 대민의 말이야. 늙은 오랑캐가 동천에, 동천에 말하는 걸 갖다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닮아지는 서천노래이지만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동천에 왔었거든. 중추의 규사천강을요. 중추. 아주 많은 대민은 한가입니다. 한가래 아주 좋은 노어 말이야. 천이나 만이나 되는 그 강물에 아주 깨끗한 강물의 빛이가 있다는 말이야. 옥도 좋은데, 옥도 좋은데 그 아주 좋은 얘기 말이야. 그만 강물의 빛이 얼마나 더 좋나 이것이다. 그리고 방야에 등된 마라층이라 한밤길에 말이야. 건물을 타는데 한밤길에 건물을 잘 타는 사람은 건물을 타는데 만나천이야. 저 진천이나 마이나 지금 갑자기 물이 쭉쭉 흘러내려가는데 말이죠. 예? 그 물소리를 전하더라, 이 말이야. 예? 물소리가 참 우뚱이 쫙 흘러내려가는 그, 예, 폭포도 있고, 이제 단순한 물도 있는데, 그 물소리가 아주 기기 모여야 그 말이야. 희망할 정도도, 깨방 중에 그 물 타는 소리가 아주 그 좋은 물소리를 흘러내려가는 것 같더라, 이래서. 소관정중무한사 누가 말한다면, 저, 신의 가운데, 거리 가운데 말이야. 하는 문기, 하는 문기를 갖다 가져갈 때 누가 있냐, 이거죠. 지금은 삼중천 주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걸음 또 나가서 뭐냐면은, 그, 이제 도시. 그런데 나가 지금 이제 중생 제도, 이제 활동합니다. 수관들 중에 주, 무한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신의 거리 가운데 가서 만드니 활동한 걸 갖다가 강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인타장단인 마음이라 질든지 따르든지 말이야. 예? 원하든지 죽을든지. 그건 지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할 뿐이지. 예?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강의할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말로 법을 얻어가 있고 대자유자재한 경쟁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알겠죠? 이것도 내가 한 말을 하겠는데, 명료는 징수지하고, 아주 실전실은 무슨지 싹쓴 말이야. 징수지하고, 잘 자라는 기운이 더 보태진단 말이야. 명료는 갖다 뭘 갖다 표현하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아주 실전실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아주 좋은 거.

모종이 있는데, 그 모종에 그 빼앗는 말을 참나의 지금 비유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기운이 능년되어 보태야 된다. 이것이다. 그런 동시에, 서천은 바로 서장이다. 상서실은 푸른 말이야. 풀 중에 가장 많으면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좋은 풀이 있는데, 신기한 풀이 있는데, 그 풀은 바로 서장이야. 좋은 말을 되면은, 피트를 갖다가, 장공명을 넣더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넣자, 들어놨다 하는 법문을 갖다가, 눈이 열린 사람은 알 수 있으리라요. 여기에 또 이제 천동각성사 법문을 하나 더 소개했는데, 천동각성사와 상당해서 법문을 하면서 말하는 의미는, 너여, 들어놨다 틀려, 이 말이거든. 음신이 들어놨다, 이렇게 하거든. 초종월불조로다. 우리 참말로 말하면 종문, 법문 가운데 가장 많은 뛰어난 법문, 동시에 부처와 도사도 넘어갔더라, 이것이야. 이것은 우지 만드는 너 이렇게 끝났다 하신 게 보통 진행한 말로 한글로 일상화하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법문은 특히 지포가 말이지 높은지 종문기에서 이런 법문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동시에 모든 불조 말이야 법문을 갖다 전체 다 할지 초월한 말이야 그런 아주 무서운 법문이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뜻이 어찌 됐건데 그렇게 이제 초등을 불조로 타느냐 이것이야 이런 것을 반론해야 말이지. 사람들은 다 말하길 나왔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운문신이 죽은 사람을 갖다 살리는 행을 갖다가 불사른다. 그 얘기 말하는 말이야. 특히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 한 소리야. 운문신이 법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법문 내용을 말하냐면은, 이 법문이란 것은 아주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떨어진 말이야. 성장을 도로 살리는 그런 비밀 상황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짓이다. 또, 이리 이제 다 앉아 말하는데, 아주 거의 저렇거라.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나는 그렇지, 나는 그리 안 봐. 어찌 보느냐면은, 그 운문신이 도덕골 뜨기란 말이야. 도덕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을 갖다가 참말로 제일 무서운 독을 갖다 치란 북인데 말이야. 그 북을 두드릴 것 같으면은, 북 소리 듣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말이야. 그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중에 그 종문 법문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독을 이제 발라가지고 있는 그 북을 뚫린 말이야. 무슨 독을 발랐는지 그 북 소리만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앉아 죽을빛나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천동각성사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 사람은 운문심 하는 법문이 말이야. 사람 죽은 성장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법문이라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법문이냐면은, 모든 생명을 죽인 말이야. 참다운 무서운 선생이더라. 이 말을. 그럼 어째서 그 표현이 정반대냐, 이것이야. 그 정반대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절대로 반대가 아니다. 고고라! 참다운 쓰아리로 쓰아리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제 이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행해서 한 소리란 말이야. 개인의 교문작자 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교문작자요. 글자나 씻고 만들면은 말이에요. 예? 글이나 씻고, 글자나 어떻게 물로 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글자만 파고든다, 이 말입니다. 너 계신데, 드러난다, 계신데, 드러난 글자. 그날 넣자, 말이에요. 넣자, 글자는 암만 그걸 갖다가 가지고, 물로 뜯고 씻고 해봤자, 넣자, 뜻은 뭔가 이랬죠. 넣자, 뜻을 말려면은, 자성을 바로 확실히 깨쳐야 되지 그 뜻이 문자일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중요한 거래야 그러면 글자 일장에 무슨 행동이 있는 것이다 과거에 가는 어떤 행동의 말이지 그때 어떤 이제 기초를 가니까 맞추려 한단 말이야 그 행동일지도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창하수야 저 위에서 갔다가 마음속에 무슨 소라한테 들이는 밑에서 또 응하고 또 이제 밑에서 무슨 소라한테 들이는 위에서 응한다는 말이야 이것은 자꾸 밖으로 외변으로만 쫓아나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참말로 의문심을 넣자 법문을 바로 깨쳐야 되는데 피상적 관찰을 모른다 이 말이야 천정고한 말이야
앞을 보고 뒤를 또 돌아보고 나거든. 그러니까 앞에 가서 살피고, 뒤에 가서 살피고, 앞만 나가되면은 앞뒤로 살피고, 전부 좌우로 살피고, 또 글자에 가서 그 뜻을 갖다가 살피고, 그러고 행동을 살피고 해봤자, 이것은 완전히 말하자면은 수박 그 잡히지, 원 내용 근본 뜻은 모른다 이 말이야. 오직 이것은 확실히 자기 자성을 깨친 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0: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동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7: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6: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0: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3: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1: 키.
3: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1: 당연하죠. 네. 춘!
4: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1: 오와!
5: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6: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5: 아!
6: 이럴 수가.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자, 불자로서 신행생활 정말 올바르게 해오신 분들은 스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첫째는 얼굴이 밝고 빛이 나고요.
1: 빛이 납니까?
0: 네, 두 번째는 편안하고 항상 자비로움이 가득하죠. 오. 그리고 삶의 모습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공감을 합니다.
1: 네네. 그래서
0: 자비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1: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초대 손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일단 빛이 납니다. 타고난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늘 보시행을 하시는 불자의 그 마음이 더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워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닐까 합니다. 배우 고용화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고용화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BTN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MBC 공채 21기 탤런트로 30여 년간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고용화입니다.
0: 와. 오. 빛이 나죠, 스님?
2: 예. 밝고 역시.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와. 배우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왜 후광이라 하잖아요.
2: 그러죠.
0: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네. 아, 감찬의 말씀이십니다.
0: 자, 물자님께서 이제 1992년 MBC 네. 공채 21기 탤런트로 이제 입사, 그 당시에는 입사라고
1: 그렇죠.
0: 했죠.
1: 네. 네.
0: 뭐 주몽, 대장금, 스님 굵직한 작품은 다 나오셨어요. 뭐 제5공화국, 허준, 육남매, 별은 내 가슴에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세대이신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요즘 또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MBC 드라마 하면 뭐 시청률이 거의 뭐 40%, 50%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 드라마보다 근데 또 광고 모델로 먼저 활동을 하셨다던데요.
1: 아,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었는데요.
0: 네.
1: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한 2년 정도 소녀 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0: 그러셨구나.
1: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때는 되게 그 돈이 절실한 시기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때였으니까.
0: 네네. 네,
1: 그래가지고 신문에

0: 드봉선발대회라고, 예,
1: 오.
0: 그런 이제 신문에 나는데 상금이 100만 원인 거예요,
1: 그
0: 1등이.
1: 당시에 100만 원,
0: 예,
1: 어마어마하죠?
0: 89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1: 야, 예.
0: 이거 뭐지? 그랬더니 사실 이제 평상시 저는 연기자가 될 꿈을 요만큼도 꾸지 않았고, 안고 살았었거든요. 원래 꿈은
1: 네.
0: 다른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뚝뚝해서. 근데 그
1: 와.
0: 신문을 이렇게 보더니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오빠가 알아봤네요.
2: 그러게.
0: 나는, 우리 오빠가 그런 게 저는 되게 믿을 수 있더라고요. 네,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저희 동생이
1: 네.
0: 사진 찍어줘서 지원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뭐다 최종까지 돼가지고 이제 최종 7인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1등 하신 분이 이제 도지원 씨, 2등 하신 분이 지수원 씨, 네, 이런 분들이셨고,
1: 웬일이야.
0: 이제 저랑 같이 뽑혔던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광고계에서 그 당시에 모든 광고를 다 섭렵하실 만큼,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연예계 쪽이 미래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저는 매달 받는 월급이 중요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락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잘 못하고,
1: 네.
0: 그냥 하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년 지나니까 저희 아빠께서 사실 좀 우울증이 계셨었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취직하시고 하시면서,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소녀 가장 역할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광고 들어와서 광고 좀 하고 하다 보니,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극 영화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1: 네네.
0: 해서 이제 두달 정도 공부해서 바짝, 예, 공부해서 서울예대 합격하고, 예,
1: 두
0: 제가
1: 달
0: 스물,
1: 만에.
0: 예, 두달 만에, 예, 단과반 다녀서.
2: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0: 잘하진 않았어요.
1: 그러게요. 예.
0: 암기를 죽어라 했죠. 예. 그래가지고 해야
1: 와.
0: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서울예대에, 예, 제가 합격을 했고요. 그
1: 네.
0: 해에 23살에 합격을 했고, 23살에 MBC 방송국 공채로, 예, 합격이 됐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1: 알아봤나 봐요. 다재다능하셔서 워낙.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 자,
0: 네.
1: 그 후에 이제 탤런트로서,
0: 네.
1: 배우로서 첫 데뷔가 그 아들과
0: 네.
1: 딸의 김희애 씨
0: 네.
1: 후남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친구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0: 네.
1: 야, 그 시기상으로 이제 방송사에 입사하자마자 이제 맡은 역할이었고,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다른 경험이 없이 바로 투입이 됐으니까.
0: 아, 네. 거기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들과 딸이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이제 계속 출근을 하는 거죠. 양수리에서 보통 찍었거든요. 예, 출근을 하는 건데 하다가 감독님이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절망절망 있잖아요. 너 나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된
1: 현장
0: 거죠.
1: 즉석 캐스팅.
0: 즉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남이 친구로 이제 공장에서 있는, 예, 이제 좀 친한 친구라서 대사도 있었어요, 그래도.
1: 야, 우리 BTN과 또 인연이 깊으시다고 합니다.
0: 아, 네.
1: 올해 저희 BTN이 이제 개국 31주년 됐잖아요, 선생님. 그 개국 무렵에 활동을 좀 하셨다고요? 네,
0: 네.
1: 어떤 활동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자, 이 고용 리포터는 아마 그런 쪽을 안 갖고 계실 텐데
1: 오!
3: 어떠세요? 네.
4: 네, 전 어린 시절 서울 동구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이리야. 야.
4: 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는 설빔을 입고요. 친구들하고 춤들도 우기에 타는 기억이 가장
1: 연도 날리셨네요.
0: 아, 너무 신기하고
1: 진짜.
0: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 아니,
2: 네.
1: 그래도 이 미모는 세월을 거스르네요.
2: 그러네요.
1: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며 미모며
0: 네.
1: 아름다우십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자,
2: BTN과는
1: 지난,
2: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1: 그쵸.
0: 예,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기억에 유난히 남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봉은사에 가서 어린 동자승들 체험해보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예, 예. 머리 이렇게 깎고 애기들인데 네. 머리 깎고 막 반야신경 외우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2: 한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아. 정월 대보름이나
1: 그렇죠. 명절쯤이나
2: 네, 명절쯤 예. 그때쯤 같아요.
0: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보여주세요.
2: 완전 비망록이네요.

0: BTN 불교 TV, 그다음에 날마다 좋은 날,
1: 어머,
0: 화재 현장 촬영 3월 1일, 그다음에 방송 4일 뭐 이렇게.
1: 아. 아니 옆에 종이가 빗발했어요. 요렇게
0: 3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제가.

0: 있으셨는지 알겠죠. 예.
1: 그래 이제 삶을 이제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
0: 그렇죠. 예.
1: 기록하지 않으면 한 10년만 지나도 내가 그때 무엇을 했지? 잘
0: 아,
1: 몰라요.
0: 선생님, 10년씩이나요? 얼마 안 돼도 이제는
2: 맞아요.
0: 기억이 안
1: 그러게
0: 나요.
1: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인증샷으로 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지만 기록하는 것,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돌아볼 수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마침 제가 이 기록을 남겨놔서 너무 잘했다, 내 자신이 기특한
1: 그러게요.
2: 거예요. 와, 이렇게 자료를 쓸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도 인상적인 것
2: 네.
0: 같아요. 자, 그렇게 지난 30여 년간 이루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작품
2: 네.
0: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대학 또 전문기관에서 후학들을 위한 연기 지도도 하신다고요?
2: 네.
0: 네.
2: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연기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싶어서 일단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강의 말고요. 일반적인 연기 강의 말고 남하고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심리학을 생각을
0: 아, 드디어
2: 했습니다.
0: 이제는 할 때다.
2: 네.
0: 드디어.
2: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예, 이제 심리학 공부, 심리학 강의, 이렇게 이제 스님들 좋은 말씀, 예,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 수업에 심리학을 접목을 시켜서, 예,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고요, 정말. 예,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심리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연기도
1: 그럼요.
2: 필요하고.
0: 아, 연기에 너무 필요하죠.
2: 예,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0: 제대로 공부해보자.
2: 네, 그래서 50살에 제가 또 심리학을, 예, 전공을 공부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쉰의 만학도 해요, 선생님.
2: 네.
1: 쉽지 않았을 건데요.
0: 예.
2: 하고 싶어서 했어요.
1: 우리의
2: 네.
1: 삶은 원래 처음 출발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2: 네.
1: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소리로, 음성으로, 노래로 표현하면 가수가 되고,
0: 그쵸.
1: 그것을 물감이나 화선재 표현되면 미술가, 화가가 되는 거죠. 행위로 표현하면 이제 이제 연기가 되는데, 연기는 내가 원한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주어진 배역에 따라 하죠.
2: 그렇죠.
1: 근데 주어진 배역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그 상황이 존재하게 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 이성이 이제 그것을 제어하니까. 그래서 연기든, 그다음에 예술이든, 문화든, 우리의 삶이든 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연기의 좋은 점은 다양한 배역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언어나 학문을 통해서 그대로
0: 맞아요.
1: 표현해 주고요. 이게 한 대로 연결이 돼 있죠. 일맥상통한다 그럴까요?
2: 네.
1: 그래서 막 연기했던 그런 모습과 내면의 모습과 심리학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0: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네. 정말, 예, 굉장히 하면서 제가 참 잘했다고 느끼는 게, 이분들이 연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지,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1: 그렇죠.
2: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마음을 치유해서 행복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 저를 만나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행복하게, 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는, 내가 세상에 와서 이만큼이라도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해요. 네.
0: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는 게 이전에 그런 힘들었던 분들 만났던 이야기했던 게좀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2: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예,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1: 그러한 모습, 지금 이제 고용화불자님이 느끼는 모습,
2: 네.
1: 그것을 수행과 전법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또 스님들이에요.
2: 맞아.
1: 수행자도 역시 그 부분이 없으면 혼자만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심정, 고통, 삶의 고통을
2: 맞아.
1: 승화시켜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벗어나고 실천해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0: 스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힘들 때 이제 스님들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 이렇게 안정시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0: 전생서부터 불자였는 것 같아요.
1: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불자셔가지고요. 네.
2: 역시.
1: 이렇게 따라다녔던, 엄마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밥도 먹고, 예. 그래, 이제 애기니까 그때는.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2: 바탕이
0: 그럼요. 예,
2: 되죠. 예,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2: 자, 누군가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스님,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오신 봉사가
1: 네.
2: 있다면서요. 연예인 봉사단
1: 네.
2: 미디어 헌터
1: 네.
2: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소개도 해주시고.
1: 네, 안 그래도 처음에 이번에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저희 미디어 헌터가 이제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거든요.
2: 오,
1: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10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2: 이심전심
1: 드렸거든요.
2: 통했네요.
1: 그러게요. 네.
2: 한 단체가 그 10년 이상 스님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0: 쉽지
2: 아니잖아요.
0: 않죠. 특히
2: 예.
0: 봉사단체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는 내 삶에 꼭 필요하기보단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를 더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봉사하기보단 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에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2: 총몇 분이 함께 하세요?
1: 현재는 한 55분 정도 함께 하시고요.
0: 많다.
1: 예.
0: 배운이 많네요.
1: 대부분, 예, 대부분은 이제 연기자, 예, 저희 연예인 봉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자들이시고, 이제 그분들이 매달 다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한
2: 그렇죠.
1: 인원은 보통
2: 예.
1: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 자기 생업이
0: 그렇죠.
1: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될때 항상 오시고, 저는 정말 촬영 아니면 항상 갑니다. 전 단장이라서.
2: 와. 그리고 우리
0: 와.
2: 단장님과 함께
1: 네.
2: 활동하시는 모습들 조금 더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네.
0: 그러죠.
1: 이제 봉사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보면 이제 무료 급식 봉사인데 배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건또 다른 봉사자들이 하시고요. 이제 음식 재료 손질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 이건 제가
2: 설거지하시는
1: 소독
2: 모습이네요. 예.
1: 끝나고 나서 소독하는 모습.
2: 소독하는
1: 저게
2: 예.
1: 조금
2: 소독까지도.
1: 힘들어요. 위험해서. 위험해서 사실 항상 저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2: 위험한 거를 또.
1: 조심해야 되거든요. 뒤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항상 신경 바짝 쓰고 이제
2: 열탕 소독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이고.
1: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나재용 씨라고 이제 그 SBS
2: 네.
1: 이제 배우분이 계세요. 소녀시대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활동 많이 하신. 이제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팬분들이 왜 이명웅 씨 그 팬분들이 기부해 주듯이 이렇게 쌀을 계속 기부를 해 주세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2: 감사하네요. 예.
1: 한 1200km?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예, 그 사진이에요. 예.
0: 아니.
1: 사실 처음에는 봉사단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인원이 15명, 20명이거든요. 4명도 하고요. 5명도 하고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갔다 오면은 아파서 알아눕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 코로나19 터졌을 것
1: 갑자기
2: 같은데요?
1: 코로나가
0: 그러게요.
1: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백신 나오기 전이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0: 그렇죠.
1: 저도 하기 싫어요. 예, 저도.
2: 근데 그리고 사람이 혹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될까봐.
1: 예, 그렇기도 하고 나도 걸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무서웠지만.
2: 무서워요. 예.
1: 근데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순 없잖아요.

0: 근데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한 달 정도 못한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딱 한 달 정도 못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눈 두드러시고 네. 그러셔서
2: 무료급식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0: 네, 그럼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1: 맞아요.
0: 생각보다 누가 요즘에 밥을 굶냐 하지만 많아요. 맞아요. 밥 굶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이제 예전처럼은 못 하시고 탑골 공원에서 그 전에는 무료급식소에서 했었고요. 탑골 공원에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2: 그때부터 이제
0: 예, 식으로 바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한 달 빼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2022년 5월인가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안으로 한 2년 정도는 밖에서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 모셔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편안하게 예, 드실 수 있게 돼서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1: 추운데
0: 겨울에 드리는데 저희가 그렇죠. 도시락을 드리는데 탑골공원에서 돌에 앉아서 식사를 그 하시는 추운데 어디 가서 드실 데가 없으니까
1: 그래요.
0: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드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네. 애쓰였습니다.
2: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스님.
1: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0: 네.
1: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행복을 네. 주는 거예요.
0: 네.
1: 행복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대가성으로 주거든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료급식이라든지 봉사는 사실 대가성이 아니죠.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들 돌아가시게 되면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고 행위의 기억이 선행이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거든요.
2: 예, 예.
1: 반대로 악행은 다음에 고통의 세계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고요. 그런 게 가장 가치가 있죠. 예, 그것을 실천해 오신 거예요.
2: 그야말로 무주상보시.
1: 그렇죠.
2: 예.
0: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뜻이 있고 그럼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쭉 이어오고 계시고
0: 네.
2: 그런데도 늘 밝으세요. 이렇게 늘 환한 미소를 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도 또 밝으세요. 그래서 제 삶에 뭔가 이렇게 고비는 없으셨을까. 늘 이렇게 밝고 너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나 보다 했는데 스님 아니시더라고요. 예, 또. 스님께서 조금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예, 그런 사람이었겠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 아들이 좀 아팠던 이후로 좀 제가 변화된 계기도 있었고 한데 예, 예. 저희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와사키라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이였는데 예 이제 그 아이가 한 5살 요 무렵부터 예 그 무렵에 좀 이렇게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예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 네. 아니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네. 거는 약간 뭐 이렇게 희귀 질환 같은 거였을까요?
0: 그러니까 희귀는 아니고 어쨌든 원인을 알 수가 없고
2: 원인을 못
0: 치료가 치료 방법이 없고 그런 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열병처럼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어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2: 그 정도였어요.
0: 네,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끝이고 자다가 숨 안 쉬면 끝이고 네, 그렇다고 얘기를 네, 순간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순간도.
2: 얼마나 절망적이셨겠어요.
0: 네.
1: 그러게요.
0: 많이 힘들었어요.
1: 지금은 그러면 아드님이 완치되셨나요?
0: 이제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0: 이제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좀일 욕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딱 아프니까 그 모든 게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엄마잖아요. 예,
1: 그렇죠.
0: 엄마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전 저희 아이를 낳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 정말 한순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다 접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예, 큰 병원에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시래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그러고
2: 몇
0: 지냈거든요.
2: 년을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0: 한 2년 정도는,
2: 2년
0: 예, 2년
2: 정도.
0: 정도는 한 거의 이제 애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행히 이제 저희 관상동맥의 질환인데, 관상동맥이 두 배로 커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거의 세 배까지, 검사했을 때 거의 세 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가 불자시니까 같이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죠.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예.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왔더니 계속 이렇게 풍선처럼, 풍선이 커지다가 팡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1: 맞아요.
0: 똑같은 거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급성이라고 그럴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지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예, 지금 키도 183이고요. 예, 몸무게도 한 40kg 나가고,
1: 건장하네요.
0: 건장하게 잘
2: 엄마를 닮았으면
0: 자라서.
2: 또 얼마나 훈남일까요?
0: 보통, 예, 훈남입니다, 훈남. 예,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냥 제 옆에, 예, 제 옆에서 살아 숨쉬고 제가 안을 수 있고, 예, 제가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봉사에도 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더 생긴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죠. 바닥을 치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2: 사소한
0: 예,
2: 것에.
0: 엄마로서 아이가 아픈 건 완전 바닥이거든요. 예, 그 바닥을 치고 나니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1: 그래.
0: 예,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2: 아니, 그 시골에 좀 내려가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온
0: 네.
2: 가족이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0: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2: 아드님하고만.
0: 엄마가, 예, 이제 아빠가 편찮으실 때 엄마 고향이 장수시거든요. 전라도 장수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예전에 살던 곳에 아빠랑 같이 요양을 하셨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엄마가 계신 곳에, 예, 시골에 공기가 엄청 좋거든요.
1: 장수
0: 네,
1: 좋죠.
0: 장수.
2: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0: 서울에,
2: 따로
0: 예, 서울에 있으면서 서로
2: 정착 동을 해야
0: 그리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2: 되니까 아마 기도가 필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또
1: 그러게요.
2: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해요, 우리 아드님께서.
0: 네, 맞아요.
2: 네, 엄마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0: 예, 다행이요. 예,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엄마가 항상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덕에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0: 네.
2: 엄마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죠.
0: 네. 정말. 엄마. 엄마 덕분에 나 여태까지 잘 살았어. 고마워요. 탤런트 된 것도, 현서, 건강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엄마가 매일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0: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뚝뚝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잘 못해요. 틱틱거리고 죄송해요. 근데 진심은 항상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1: 어머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다 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딸이 참 그래요. 그냥 틱틱거리고 마음은 안 그런데 좋은 말
2: 사랑하게
0: 못하고
2: 엄마한테는 그래요.
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한테는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는 못 그래요.
2: 엄마니까.
0: 엄마니까.
1: 어머니니까 그래요.
0: 엄마니까.
1: 어머니니까 서로와 서로를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한테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래요.
2: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 느끼시나요?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절에 가면 재밌었고요. 맛있는 것도 많았고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예. 그냥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게 뭐 불자라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면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고, 스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고. 예,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여정이 좀 있었는데, 저만 그렇진 않잖아요. 살아보니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 또한 지나가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있는데, 제가 힘든 그 와중에, 그 순간순간에, 이런 스님들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예,
2: 맞아요.
0: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불자였던 게 부처님 말씀 듣고, 예, 했던 게 스님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그랬던 게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정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예,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불자로서.
1: 훌륭한 불자세요. 무범적인 불자님이십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아마 삶 중에서 스님 재행무상의 그 진리를 몸소 깨닫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1: 경험한 거죠. 아드님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에요.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칸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날이.
2: 그럼요. 배우는 정년이 없잖아요.
1: 그럼요.
2: 예, 응원하겠습니다.
0: 아유,
2: 예,
0: 감사합니다.
2: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밝은 미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예, 따뜻한 그 연기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그러운 눈을 가진 우리 배우 고용화 불자님과 함께한 만남 정말 향긋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1: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상대의 배려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혹은 더 나아가서 생명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고용화 불자님은 이두 가지의 덕목을 갖추고 있고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 훌륭한 불자님의 모습입니다.
2: 지금도 배가 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10년간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써온 미디어 헌터, 그 봉사단의 원력, 우리 부따의 가족분들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따의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방송 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시 중에 으뜸이 인생의 바른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이들에게 부처님

0: 과 인연을 맺어주는 벚꽃입니다. 예. 벚꽃을 실천할 수 있는 번호 1855-0108번 기억하셨다가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또 가족들도 또 주위에 한 분들도 함께 공덕을 지으시고 권선도 부지런히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스님, 우리 삶에 고달픔이 없을 수 없잖아요. 아,
0: 그렇죠.
1: 그렇지만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것, 그 가족과 도반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또 행복의 큰 예, 하나의 조건이자 또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원천이 바로 가족이고
1: 네.
0: 더 나아가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불보살님이고 스승이고 도반입니다.
1: 자,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그 가족들이 깊은 불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상 속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용품 전문기업 니르바나 대표이신 김슬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김세기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라이프스타일 굿즈 니르바나 김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니르바나의 우리 김슬기 대표님. 우리 니르바나 어떤 회사인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2: 네, 니르바나는 저희 일상 속에서 이제 불교를 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네, 그런 브랜드고요. 네. 불교가 사찰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좀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0: 네. 선생님 대표 작품들입니다. 네.
1: 그 니르바나 하면 네. 열반이란 뜻이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불교계에서는 이제 가장 성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니르바나가 그 회사의 이름 네. 있다. 그리고 또 니르바나가 이제 이렇게 그 굿즈를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다.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상품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니르바나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2: 네, 니르바나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네. 과연 이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될까?
0: 되는지.
2: 예, 해서 맞아요. 고민을 예. 많이 했는데 일단은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열반 니르바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되새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반을 써도 될까 하다가 네,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제 같다. 그래서 한번 열반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아. 니르바나라고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올해 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0: 지난해도 정말 뜨겁다 했는데 올해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면서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직접
2: 네.
0: 계셨죠?
2: 예, 저 4일 내내 다 있었습니다.
0: 현장 어땠습니까?
2: 저는 원래는 저희 작년에도 서울 박람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첫날이라서 네.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첫날부터 제가 오늘 뭐야 주말이야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와 정말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도 잠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갔는데 그 입장하시려고 대기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예, 진짜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불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이렇게 즐기러 와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네, 보냈습니다.
1: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니르바나가 아닌가 싶어요.
0: 맞아요.
2: 아이고 말씀.
0: 불교 잘했네.
1: 맞아요.
0: 불교가 네. 불교했네. 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요. 자, 그 열기들 이제 화면으로도 함께 보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박람회 현장인가요?
1: 박람회 네.
2: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저희 이제 그 같이 크루 분들하고 네, 같이 일한 장면인데 네, 이번에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0: 아, 예. 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네. 크루분들, 이제 저희 지인분들이 대부분이시긴
1: 아, 지인분들이
0: 한데.
1: 함께 모여서
0: 네. 되게 좋아하세요. 예.
1: 내려가세요. 예.
0: 평일에는 이제 직장 하시다가 박람회 하면은 같이 와주세요. 그래서 이 박람회 너무
1: 오,
0: 재밌어서 예,
1: 감사해라.
0: 불교 이제 즐기면서 하는
1: 즐기러 오시는
0: 거라서
1: 거네요.
0: 네, 맞아요. 이거 하시러 오시는 거라서 같이 크루분들하고 이렇게 일한 사진이고요. 왼쪽은 저희 이제 도시부처님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거기서 이제 사진 많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수월관음상
2: 네,
0: 이제
2: 관음상 있네요.
0: 네, 저희 박람회 때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네, 수월관음상 요즘 말로 이제 힙하다고 많이들
1: 힙해요.
0: 네,
1: 자세가 일단
0: 좋아하시거든요.
1: 힙하시기
0: 예,
1: 때문에.
0: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불상 중에 하나이시고
1: 네.
0: 저희가 다 하나하나 채색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1: 수제군요.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채색이 오롯이.
0: 네, 다 색칠해서 저희가 네,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불국사 이제 납품 사진인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저희 상품으로 이제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저희 본존불, 미니 본존불 네,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는 이제 다양한 뭐 키캡이라든지 나무 부적, 저희가 다 제작한 상품들로 이렇게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나무 부적도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직접 그 사무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일까요?
0: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포장된 이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 저희 제품이 이제 저렇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배송이 되는데요. 저 포장을 이제 저희 옆에 사진 보시면 저희 아버지세요.
1: 아유, 맞으세요.
0: 예, 저희
1: 반갑습니다.
0: 아버님이 저렇게 일일이 다 포장해서 예, 보내주시는
1: 정성스럽게.
0: 거라서, 네, 저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고, 저희 그 댓글에 이제 포장이 되게 마음에 든다, 예쁘다, 꼼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다 일일이 다 포장해주시는.
1: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피땀 눈물, 한땀한 땀. 정성스럽게 이제 포장까지 신경 쓰셔서 함께 작업하시는 모습, 예, 만나봤습니다. 네, 니르바나가 원래는 불교 용품 전문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불교용품에 이렇게 접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상품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이 오는데, 특히 불교 상품은 이제 구매하시면서, 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힘들 때 많이 찾게 된다. 그리고 이 불교용품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좀 생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거기에 좀 위안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아, 내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안과 평안을 줄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1: 직접
0: 해서.
1: 리뷰를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0: 예,
1: 많으셨어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그걸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용품을 좀, 좀 직접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늘려
0: 네,
1: 가신
0: 맞습니다.
1: 거군요.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말씀에 가장 와닿으셨길래 그렇게
0: 네.
1: 이제 주력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데요.
0: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메모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래서 그 염주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판매를 하는데, 저희 염주 구매하시고, 이 염주 덕분에 매일매일 108배 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는다.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업이,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과 위안을 주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좀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 너무 고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선 힘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그런
1: 그럼
0: 것도.
1: 주력해야죠.
0: 네, 열심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1: 우리 불교 가수님 왜 이제 쭉그 역사를 거쳐오면 항상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하기 마련이잖아요.
2: 그러죠.
1: 저는 요즘이 이제 먼 훗날 보자면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 맞아요.
1: 우리 보살님들 예. 중심의 신도였던 우리 불교가 이제는 20대 청년들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열광받고 예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나고 아울러서 이런 피규어도
2: 필요하죠. 예,
1: 굿즈도 이제 더욱 다양화됐는데 네. 그 앞장서는 니르바나가 되셨어요.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단언컨대 직원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저 열심히 노력해서 예, 조금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연락 많이 오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 박람회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태국이라든지 대만에서
1: 해외에서도
0: 예,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예, 조금씩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
2: 사실 한 몇 년 전에까지 그 불교 박람회 하면 네. 그 주 오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60대 이상이었어요.
1: 맞아요. 우리 지긋하신 네. 노보살님들.
2: 노보살님들이 위주였어요. 네. 스님들과 노보살님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올해는 연세 드신 분은 거의 못 봤고요.
1: 맞아요.
2: 다 20,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1: 청년 불자였어요. 네.
2: 불교가 지금 확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 어떤 믿음이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행이나 이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에 부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니르바나 그 식구들도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해서 그 느낌까지 같이 전해줬으면 그러면 디자인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네.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사경노트 좀 종류 디자인별로 이렇게 경전도 좀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두시면 이것도 아마 좀 연령을 벗어나서 더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경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디자인적으로 이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선생님. 미술이나 뭐 예술 쪽 전공하셨을까 하는데 아예 뭐 관련이 없으시더라고요. 금융회사
0: 맞습니다.
1: 은행 다니셨을까요? 어디?
0: 아 저는 보험회사 본사에 있었고요. 9년 정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다가
2: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0: 원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회사원 직장인으로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가 조금 좀 태어났는데 좀 아팠어요.
1: 그래요.
0: 저희 애가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그때 이제 얼굴이 좀 하얗긴 했는데 저희는 그냥 좀 하얀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피부가 흰 줄 알았죠.
0: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얼굴이 하얗다, 핏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이제 희귀병에 있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이제 3주에 한 번씩 가서 수혈을 해야 하는 그런
1: 혈액 관련 무슨 희귀병이었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없으면 안 되니까 3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이제 치료 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회사를
1: 그 길로 퇴사를 하셨어요.
0: 퇴사하고 이제 아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아니 근데 앞서 모셨던 우리 고용화 부장님도 그렇고요. 저희가 실은 일부러 이렇게 같은 날 모시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참 인연이 이제 섭외는 이미 돼 계셨고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알게 된 거였으니
2: 그렇죠.
1: 어쩜 이렇게 아이가 지금은 어떤가요?
0: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 받고 너무 다행히도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다행입니다.
2: 인연은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연의 출발점이고요. 그 인연이 드러나서 보여지려고 하면 첫째 시간과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시공이 만나지면 거기에 이제 언어나 행위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인연이 이제 인과 연과 과가 이루어지는 본래 인과 연과 관인데 네. 인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연은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이고 과는 결과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병원에 소아과에 갔다 그러면

0: 네.
1: 각각은 다 각자 왔잖아요. 각자의
0: 네.
1: 계획에 의해서. 근데 거기 만나면 다 소아과 아이들 아프아가 좋은 거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이곳은 또 불교와 인연이고
0: 네.
1: 또 불교와 인연이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신행이라든지 삶의 인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마주치죠. 네, 그런 걸 우리는 인연이라 합니다. 그런 인연이 매 순간순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내 인연 아닌 게 없죠.
0: 네. 네,
1: 내가 먼저 마음을 냈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삶이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 네.
1: 그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수시로 사실은 있습니다.
2: 아. 네. 그 갓난아기가 아팠으니까 얼마나 네.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몇 그러게요. 년을 그렇게 투병한 건가요?
3: 저희 6년 정도 그렇게.
2: 6년 동안? 6세, 7세가 되기까지.
3: 네.
2: 와.
3: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 할머님께서 이제 불자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2: 친할머님.
3: 예, 친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나은 게 할머니 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갖고 아이가 참 올바르게 지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완전히 건강 회복했나요?
3: 예,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완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건강 회복해서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 들은 날 어떠셨어요?
3: 네,
2: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3: 너무 좋았었죠. 그때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와, 이거 어떻게 저희가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그날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
2: 그 할머님의 기도가피.
1: 맞아요.
2: 네. 우리 할머니께 예, 네.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3: 네, 할머니 예.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2: 네.
3: 네. 네,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지금 너무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매번 일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할머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가 예. 지금도 이렇게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상품 팔다가 이제 불교용품으로 네. 이제 판매했는데
2: 네네.
3: 아버지께서 특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불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불교용품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할머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3: 아버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으쌰으쌰하니까 저희가 더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잘 될 것 같아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김세기 불자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심하고 이제 불자로 네. 거듭난 계기 역시 할머님 덕분이신 거죠?
3: 예, 맞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산에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 불자셔서.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산에 가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2: 원래 어렸을 때 그래요.
3: 어렸을 때는 그 막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도 이제 돌아가셔도 이제 절에는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기도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마음속으로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절에 좀 많이 찾아갔던 것
2: 많이.
3: 같아요. 내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특히 전 또 아이가 또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힘들었던 시기에 네, 찾아가서 이제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2: 어느 네. 사찰 찾으셨어요?
3: 저는 이제 세종에서는 가장 이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게 예. 영평사가 좀
1: 영평사.
3: 가까워요.
1: 네.
3: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영평사에 납품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영평사에 가서 기도를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제 불당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보살님께서 네. 저희 자세 삼배하는 자세를 보시고 네. 삼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할머니 하시는 것만 보고 네. 삼배를 했는데 아, 이게 삼배 자세를 하루는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갖고, 예, 불당에서 이제 청소하시다가 저 자세 이제 한번 고쳐주시고
2: 아유,
3: 하셔서.
2: 감사합니다.
3: 네, 저한테는 영평사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절이에요. 이제 삼배법도 배우고, 이제 가서

0: 항상 힘들 때마다 가서 네, 기도하고 그런 곳이라서
1: 네.
0: 네, 영평사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네.
1: 그리고 뭐 사찰, 크고 작은 사찰 세종 주변에도 많잖아요.
0: 네,
1: 예.
0: 저희 광제사도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가곤 하는데 광제사는 특히 이제 좀 박물관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네, 불교 전시관도 있고 아이들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아들 데리고 광제사 많이 갑니다.
1: 너무
0: 그래서 네,
1: 좋은데요.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 중에서 광제사 안 가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같이 가서 도서관 가서 뭐 책도 읽고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그 봉양 절에서 먹는 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1: 어이구.
0: 집에서는 야채 잘안 먹는데 예, 거기 가서는 싹싹 다 긁어 먹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애들하고 책 읽고 가서 봉양도 하고 오고 그리고 넓어서 그래서 뛰어놀기도 좋아서 가끔 뛰어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에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1: 아니, 우리가 꼭 권선하세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스님.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통 조금 소극적이고, 예, 오는 인연
0: 그렇죠.
1: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고.
0: 맞아요. 네.
1: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0: 네.
1: 데리고 또 사찰을 찾으시고 한다니까,
0: 네.
1: 예, 공덕
0: 꼭
1: 짓고 계시네요,
0: 필요하죠.
1: 스님.
0: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인이 접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쉬운
1: 지름길이죠.
0: 길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는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얻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재물이라든지
1: 네.
0: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나가서는 어떤 조건을 얻는 거. 근데 그 조건은 내가 바르게 즉 행복을 주고 조건을 얻어야지만 행복을 주지.
1: 네.
0: 그 조건을 얻을 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고 얻은 조건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쉽게 선행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얻어진 조건들은 내게 행복을 주고 그 조건들은 점점 더 증장하고 성장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고통을 주게 되면 지금 당신은 잠깐은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다른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사찰에 어려서부터 가면 익숙해지잖아요.
1: 네,
0: 그럼 아이가
1: 맞아요.
0: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거든요.
1: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1: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아이들이
0: 그럼요.
1: 알았으면, 예, 알게 되겠네요.
0: 네. 최고의
1: 엄마
0: 유산입니다.
1: 덕분에. 네.
0: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상속이고.
1: 네, 잘하고 계십니다.
0: 네.
1: 자, 할머님 묘원으로 이제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0: 네.
1: 참배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가시면 요즘에 이제 어떤 기도하세요?
0: 저는 저희 집에 불상을 이렇게 모셔두고,
2: 모셔놨어요?
0: 예, 불상을 모셔두고 있어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 너무 좋네요.
0: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네, 인사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네, 그 건강 기도를 좀 많이
1: 건강이죠.
0: 해요. 예, 그래서 가족들 건강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가 아픈 이후로 이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직접 후원도 하고 계신 거예요?
0: 예, 후원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SNS 보면 이제 따뜻한 말도 많이 전해드리고, 예, 저희 아이도 아팠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못 고친다고 했었거든요. 네, 희귀병이라서 이제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된 것도 이제 같이 전하면서 이제 희망 가질 수 있으시게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도 전하고 네, 그렇게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2: 기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도,
0: 네.
2: 상품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의 발언을 가지고 함께 만들면 그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2: 모든 사물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놓은 곳이라서
0: 네.
2: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편안해지고,
0: 네.
2: 왠지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어려웠잖아요.
1: 네.
2: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0: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프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는 건 두려워하거든요. 싫어.
1: 네.
0: 그러한 고통에서
1: 벗어나게끔.
0: 아프고, 늙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1: 네.
0: 하나하나의 그러한 제품에도 그 마음이 녹아들어 갑니다.
1: 네.
0: 누군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1: 그게 이심전심이잖아요,
0: 네,
1: 선생님.
0: 맞아요.
1: 그렇죠. 그 기도 발언의 그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2: 네.
1: 그게 이제 엄청 크신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들 저희가 많이
0: 맞아요.
1: 만나잖아요.
0: 네.
1: 우리 김세기 대표님도 그런 분이 되셨으면
2: 네.
1: 하는 우리 스님의 덕담이지 않으셨나
2: 아,
1: 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힘든 고비고비마다 우리 대표님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2: 네.
1: 거사님, 남편분, 예,
2: 아,
1: 어떤
2: 예.
1: 분이십니까?
2: 아,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직장인으로서만 경험을 했지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하죠. 힘들 때. 네.
1: 아, 사업
2: 그럴
1: 힘들어요.
2: 네. 처음이다 보니까 예,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제 옆에서 든든하게 이제 네, 제가 뭐 힘들 때마다 좀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많이, 네,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좋은 말 얘기 많이 해주고, 네.
1: 아니,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2: 네.
1: 오히려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조언이 도움이 되나 봐요.
2: 네, 저는 항상 같은 것만 보고, 항상 가족끼리 같은 얘기만 하기
1: 아, 그럴 수
2: 때문에
1: 있겠다. 예.
2: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데, 네,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 용품을,
1: 그렇죠.
2: 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봐주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네, 뼈 때리는 조언 많이 해줍니다. 네.
1: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2: 네.
1: 말씀인데요. 사업이란 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스님.
2: 네.
1: 정말 잘 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2: 맞습니다.
1: 갑자기 또안 되는 경우도 있고,
2: 맞습니다.
1: 또 그래서인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2: 네.
1: 불안한 마음도 들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2: 맞아요.
1: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 지혜의 노하우 좀
2: 네.
1: 알려주세요.
2: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미니 불상을 만든 이유가 네. 이게 정말로 제 기복이 저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기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좋지는
0: 아,
2: 않거든요.
0: 그럼요.
2: 예,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1: 평정심.
2: 쉽지가 않아가지고.
1: 이너 피스.
2: 예, 이너피스 맞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이제 부처님을 좀 모시고 싶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서 보면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 역시 대표님
2: 네,
1: 나오신
2: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1: 말씀이신 게
0: 맞아요.
1: 스님, 이 순간에도 또 우리 미니 부처님을 깨알같이 또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 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0: 그러게요.
1: 요즘 시대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합니다.
0: 부처님 일이잖아요.
2: 네.
1: 우리 김세계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그니처 질문 스님께서 직접 좀 드려주시죠.
0: 그럴까요?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
2: 아, 저는 좀 자긍심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0: 네.
2: 일단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쁨을 줄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요.
1: 네.
2: 저 또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불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어가지고
1: 맞아요.
2: 제가 이 받은 희망과 그리고 힘을 좀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좀 저도 자긍심을 좀 느낍니다. 네.
1: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상 속그 깨달음을 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불교 중흥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님.
0: 그러죠.
1: 우리 청년 불자가 또 함께해서 더욱더 우리 불교가 꽃피우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불교.
2: 네.
1: 예, 그 선두 주자 우리 니르바나가 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도
2: 감사합니다.
0: 하고 있고,
2: 네.
1: 네.

0: 앞으로도 길을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1: 네. 끝으로 이제 어떤 발언 또 계획 있으신지 한 말씀 드릴게요.
2: 네, 저는 이 니르바나라는 브랜드가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님이 아니신 분들,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편안하게 불교를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2: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좀더 해외에 좀 니르바나 스타일로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네.
0: 정말 그 지금의 마음 편치 않고 가면
1: 네.
0: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1: 네.
0: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일은 순리잖아요.
1: 네.
0: 그 일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는 대수나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리대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계속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쉽지 않거든요.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순리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셨고, 또 앞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도 가지고 계셔서 잘될것 같습니다.
1: 네.
2: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순리대로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니르바나. 다음번 또 함께 모실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아유,
1: 자,
2: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이자 연예인 봉사당 미디어 헌터 단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고용화 불자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행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김슬기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 뵙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요, 스님, 어렵고 정말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지혜와 깨달음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두 분이 이렇게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바르게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비단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힘든 이웃을 향해 언제나 불을 밝히는 우리 훌륭한 불자님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바로 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에 이렇게 또 훌륭한 도반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부따에도 가입하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또 주위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 1850108번으로 부따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그 성원과 응원으로 저희도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떤 특별한 존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실천이 모여서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것. 이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님.
0: 예.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죠.
1: 예.
0: 내 마음을 실천해 가는 건데, 그 실천의 방향은 바로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1: 예.
0: 보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법보시이고, 법보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방송포교를 함께 하는 겁니다.
1: 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0: 우리는
1: 불자
0: 불자
1: 가족입니다.
0: 가족입니다.

0: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0: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비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볕 좋은 5월의 어느 날,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사이로 버스 한 대가 기분 좋게 달립니다. 버스 안은 소풍을 앞둔 아이들처럼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버스의 운전석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0: 스님입니다. 오늘 꽃보다 출가 시즌2의 주인공, 대형 버스를 자유자재로 모는 실력파 드라이버 도원사 원각 스님입니다.
1: 네, 저는 합천에 도원사 주지로 있는 원각 스님입니다. 내가 직접 버스를 운전을 해서 우리 신도들을 108산사순례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이 버스가 바로 도원사의 든든한 발이자 스님에게 도반과 같은 존재라는데요.
1: 오늘 산사순례 가려고 우리 버스 있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자리 맞춰서 내가 운전하려고 차가 괜찮은지 점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요.
0: 출발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버스 단장입니다. 손에 염주 대신 걸레를 들고 신도들이 머물 자리를 정성껏 닦는데요. 구석구석 살피는 스님의 손길에서 신도들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2: 차를 좀 뭐가 제대로 돼 있나 점검 좀 하고 그리해야 보살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산사순례를 갔다 올 수 있죠.
0: 스님의 정성으로 말끔해진 버스. 그 앞에서 신도들을 맞이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싶은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3: 이렇게 상하다 싶어가지고.
4: 네, 그렇게 날씬해졌어요.
3: 살 없어요.
4: 아, 이거 큰일 났다. 살 없어서 힘 없으면 어쩌지?
0: 스님의 하심이 담긴 배려 덕분에 신도들도 편안하게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커다란 대형 버스이기에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신도까지 안전하게 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스님. 역시 운전석입니다.
2: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0: 그런데 스님은 이 대형 면허를 언제 따신 걸까요?
1: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년 전에 땄나 5년 전에 땄나 4년 전에 땄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그 학원에서 이제 운전 연습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느라고 연습을 시키는데 점수가 거의 다 처음부터 만점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면허증 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0: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고서야 다루기 힘든 대형 버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림 없이 능숙하게 길을 이끌어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길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5: 우리 스님이 운전을 하셨을 때는 한 배를 탄 선장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 모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고 간다는 마음에서 마음이 놓이죠. 예. 그러니까 스님의 기도 원력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더 기대는 마음이 더 들고 편안합니다.
0: 좌복 위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나 핸들을 잡고 길 위를 살피는 것이나 스님에게는 모두 똑같은 수행이랍니다. 그 덕에 신도들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요. 스님은 왜 이토록 정성을 다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는 걸까요?
6: 우리 절에서도 열심히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절에서만 기도하면은 나나 신도들이나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신도들끼리 잘한다 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다른 사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네. 거기 신도들 수행하는 모습이나 각 사찰에 큰 사찰이든 작은 사찰이든 가가지고 스님 분들의 수행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0: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참된 배움을 얻길 바라는 마음.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이 달리는 법당에는 스님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새 오늘 순례 장소인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했는데요. 백제시대의 창건데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덕사. 천년 고찰 수덕사에 들어서면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단아한 옛 자취들이 곳곳에서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예산이 자랑하는 절경답게 곳곳마다 아름다움도 묻어나는데요. 이곳에 도착해서도 스님의 배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려 신도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살뜰히 살피는데요. 덕분에 신도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덕사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수덕사 대웅전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 보이는데요. 앞장서 길을 이끌면서도 스님의 신경은 늘 뒤를 향합니다. 혹여 발걸음이 무거울까 뒤처진 신도들을 살피는 건데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신도들도 그 격려에 힘을 얻어 묵묵히 걸음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어진 산길은 어느새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마침내 수덕사 대웅전에 도착해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데요. 스님이 올리는 기도의 마디마디에는 자신보다 신도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1: 오늘 같이 산사순례 동참한 거사님, 보살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요.
0: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함께해 준 스님 덕분에 신도들도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2: 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은 차 안해주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스님이 직접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차 대지를 내고 와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스님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 보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0: 기도를 마치고 다시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데요. 스님은 익숙하다는 듯 또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커다란 대형 버스를 모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3: 버스 정식으로 운전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버스 면허증을 따서 따고 나자마자 바로 한 일주일 만에 버스를 끌고 신도들을 태우고 여기 합천에서 양양 휴양까지 산사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따지고 보면 초보 운전인데 신도님들이 스님을 믿고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기도를 다녀와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보살님들을 태우고 여기저기 기도 순례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전생에 가마꾼이었었는가 보다 이런 농담들을 하죠.
0: 면허를 따자마자 시작한 첫 운행.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을 믿고 함께해 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순례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어떻게 스님이 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처음 간 곳이 논산이었거든요.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서 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놀랐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5: 원래 평상시에도 베스트 드라이버시거든요. 그런데 대형 버스를 스님이 일주일 만에 따셔서 일주일 만에 운전을 처음 하셨거든요. 그 6시간 거리를 일주일 만에 운전해 가신 기록이 있어요. 첫 운전 테이프를 끄는 게. 예. 이제는 중생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이끈다는 마음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으세요.
0: 스님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

0: 수단이 아닙니다. 신도들을 보다 편안히 기도의 길로 모시고자 하는 스님만의 묵묵한 정성이자 수행입니다. 대형 버스로 수천 킬로미터의 순례길을 이끄는 스님을 보니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스님, 혹시 출가 전에 운전과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1: 아니요. 운전에 관련된 일은 없고 내 출가 전에 무슨 일 했었냐면은 젊었을 때 간판, 옥외 간판 광고 있죠? 그거 서울에서 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사업체를 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좀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밧줄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 일할 때는 내가 무사고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한 두 번 좀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계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에 한번 마음도 정리할 겸 산에 등산하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간 게 이제 저 포천의 운악산이죠. 그 운악산의 그 중턱에 사찰하고 인연돼서 자주 올라가게 됐는데 그 스님이 가끔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뵈면은 얼굴이 그때 당시 스님이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도 굉장히 청정한 얼굴이 나와요. 그 찰나에 이제 나도 이제 내 얼굴을 갖다가 거울로 봤죠. 그랬더니 내 얼굴은 세상에 찌든 얼굴 있죠. 이게 젊은 사람이 이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얼굴이 이 정도면은 나중에 내가 접은 나이가 돼서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얼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탁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 스님 얼굴 닮으려고.
0: 좁고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스님. 밧줄 하나에 의지해 높은 곳을 누비던 젊은 날의 책임감은 오늘날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새 수덕사의 말사인 광덕사의 좁은 앞마당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된 공양으로 순례의 허기를 채워봅니다. 단 한 점의 나무라도 깃든 생명의 무게를 감사히 여기며 함께 공양을 나누는 스님과 신도들. 따뜻한 공양 한 끼에 다시 길을 나설 든든한 기운을 얻어봅니다.
2: 이제 두 번째 목적지 여기 광덕사에 와서 공양하고 대웅전에서 신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단지 기도 한 시간 정도 같이 독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싱잉볼로 해가지고 명상기도를 조금 하려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0: 스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덕분에 정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 여정에 집중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경전을 읽어내려가는 시간. 찰나의 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부처님 곁으로 신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성껏 올린 이 기도가 좋은 씨앗이 되어 신도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길 스님은 발언합니다.
3: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의 기도 원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원력을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거기에 깊은 감동이 아닐까. 진짜 보시행과 실천행을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점. 그거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됩니다.
0: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달려온 스님의 수고를 알기에 신도들은 고마움을 담아 더욱 간절하게 기도에 임하는데요.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이 시간은 스님과 신도들의 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줍니다.
4: 소탈하셔요. 소탈하시고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벽이 생기지 않게, 거리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흡수를 잘 시키시는 분 같아요. 그 마음이 확 와닿을 수 있게 그냥 풍기는 분위기에서 그 제가 처음에 와서 느꼈듯이. 그런데 그런 느낌을 우리 오시는 신도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는 느낌적인 거,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런데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그릇이라 불리는 싱잉볼인데요. 묵직한 채로 그릇을 두드리자 맑고 깊은 소리가 물결처럼 잔잔하게 번져나갑니다. 스님의 손끝을 타고 흐르는 이 울림은 신도들의 번뇌를 조용히 씻어내려줍니다.
1: 이 싱잉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에 진동 파도 옮기면은 그 만트라 기운이 다시 소생이 돼요. 그래서 그 소생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등줄로 쭉 해서 머리까지 왔다가 또 앞으로 돌아서 내려와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또 이제 그 이 왼쪽에서 팔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 순환이 잘 돼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움을 주는 게 지금 현재 이 싱잉볼이 전 세계에서 최고래요. 다른 어떤 한국보다 명상을 했을 때.
0: 사실 스님은 창원에 직접 센터를 운영하며 싱잉볼 명상을 전파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이미 정평난 이 분야의 대가인데요. 그 깊은 울림과 원력은 늘 신도들의 마음을 향해 머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도운사 원각 스님 두 번째 이야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어루만져주는 스님의 신비로운 싱잉볼 치유 현장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들과 함께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특별한 사연은 물론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인연, 몽골 스님들과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까지 원각 스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5: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6: 네!
7: 대머룩도?
5: 관절 복음!
7: 걸을 때도?
5: 관절 복음!
8: 일할 때도?
5: 관절 복음!
8: 내 어깨도?
5: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9: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0: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1: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2: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3: 아빠 최고.
14: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6: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7: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8: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정이 있는 범정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정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정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0: 네.
1: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0: 아, 맞습니다.
1: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0: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1: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0: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0: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1: 네.
0: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0: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1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을 통해서

0: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0: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있는데,
1: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입니다. 걷거나 서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이 모든 움직임에 무릎이 관여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누적되기 쉬운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불편한 정도로 시작되지만 이건 방치하다 보면은 자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치료, 최근 주목받는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1: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많으시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건강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때에는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관절 건강에 올바르고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특히 이제 일상에 많이 관여되는 무릎, 어깨 통증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의료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 AI 기술이 네. 의료적으로도 도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AI 인공지능으로 검사도 할 수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환자의 그 엑스레이를 촬영을 통해서 AI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앞으로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쉽게 생각하시면 알파고가 진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내 무릎의 미래 모습이라고 봐도
1: 되는
0: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통은 수만 가지의 자료를 혼자 학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네. 이 인공지능이 무릎의 관절염에 대해서는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리의 정렬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릎 주변에 모서리의 골격이 얼마나 형성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수만 가지의 사진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수만 명 환자들의 사례를 학습한 뒤에 내 무릎의 상태를 판독해 준다는 건데 AI 인공지능이 내 무릎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한 명의 의사가 진료 보는 것보다는 만 명의 의사가 같이 진료를 본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아니, 수만 명의 내 무릎 주치의가 생긴다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김상훈 원장님 같은 원장님을 찾는 이유가,
1: 네.
0: 사실 원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도 초기란 게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AI가 사람의 이런 경험치를 따라올 수 있는 걸까요?
1: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료를 보는 환경이나 아니면 그 진료를 보는 의사의 컨디션을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진료를 본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아침 첫 번째 환자를 진료 볼 때의 의사의 그 상태와 컨디션과 100명 마지막 환자를 볼 때의 컨디션은 매우 다를 수가 있고 피로도는 누적돼서 약간의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대신 기계가 AI가 진료를 보고 판독을 하는 거는 이러한 집중력 저하나 오차 없이 0.1mm의 오차도 없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AI가 사람의 촉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운동선수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할 때 우리 전반전에 잘 뛰지만 후반전에는
1: 맞습니다.
0: 체력이
1: 체력 저하.
0: 관건이잖아요. AI는 체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시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사실은 환자분이 진료를 보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대신 1, 2분 정도 기다리신 후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대기하시는 1, 2분 동안 AI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환자의 관절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관절염이 진행될 과정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한 데이터에 비교해서 결과값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보다 안전한 진료를 볼수 있다.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버님
2: 수고하십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예.
0: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저는 67이고요.
0: 네, 60대 후반.
2: 한 15년 이후에 산에서 운동하다가 무릎을
1: 아,
2: 다쳤는데요.
1: 그러셨구나. 네.
2: 그 동네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뒤로 계속 아프거든요.
0: 계속 15년 동안 계속 통증이 계속되신 거죠?
2: 예, 지금까지요.
1: 아버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계속 지금도 아프신 거예요?
2: 예, 병원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1: 네.
2: 그게 낫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아프네요. 그래서
1: 그래요.
2: 제가 다리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1: 그래요. 아버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 예.
1: 아버님, 일단 진료는 보셨잖아요. 그죠?
2: 예.
1: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2: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연골이 아직 한쪽이 연골이 조금 많이 없는데요.
1: 그래요.
2: 예,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1: 네. 아버님, 혹시 MRI 검사는 해보셨어요?
2: 예, 그것도
1: 그래.
2: 해봤는데.
1: 언제 하신 거예요?
2: 그게 작년에 했죠.
1: 작년에. 아버님,
2: 예.
1: 그러시면요. 검사하신 병원 있잖아요.
2: 예.
1: 거기서 MRI 선생님 요거 좀 제가 진료를 보는데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복사를 신청하셔서 잘 챙기셔서 이제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아버님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님이 증상이 좋아지고 안 아픈 게 목적이라 그러면 수술이 아니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1: 그런
2: 그러면
1: 방법이
2: 저는 아주
1: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2: 예.
1: 아버님이 그동안 치료받으셨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진료 볼때 같이 가져가시면 선생님들이 이걸 같이 보고 그동안 아버님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 예, 예.
1: 검사 결과를 잘 챙겨서 근처에 무릎 전문으로 예. 보시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예, 받아보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2: 아, 예, 예. 네. 그렇게만 되면 저한테는 행운이죠.
0: 그럼요. 네. 네. 아버님 지금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한번 병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네. 지금 이 병원, 저 병원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지만 내 무릎의 상태가 저 제대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진짜 AI 건강검진이 필요하신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아, 그동안 수차례 정밀검사도 받아보셨고 엑스레이 검사 많이 해봤는데 이렇다한 뚜렷한 검사를 듣지 못했다, 네. 결과를 듣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AI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과잉 진료 없이 한 번의 진료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까지 판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0: 네.
1: 희망 잃지 마시고 빨리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버님 어르신들도 보기 쉽게 이렇게 성적표처럼 나온대요. 그래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확인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받아보셔서 내 무릎의 상태를 먼저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세요?
3: 예.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80이 넘었어요.
0: 80 되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김상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연결 도와드릴게요.
1: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3: 예.
1: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3: 다리가
1: 네.
3: 많이 안 좋아서
1: 아이고,
3: 그래서
1: 그러셨구나.
3: 내가 이 나이가 많으니까 수술을 하려고 할
1: 네.
3: 아유, 그렇고 그래 안 하고 이걸 좀 아, 견딜 수 있는.
1: 네. 그래, 어머니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3: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서 가가 MRI도 저 사진 찍고
1: MRI도 검사해보셨어요?
3: 그거. 연골 주사를 한 3년을 맞아 봤거든요.
1: 아, 그래요? 어머니, 근데 첫 번째는 봐요. 선생님이 엑스레이 딱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3: 많이 연골이 많이 딸겠다 그래요.
1: 그렇죠. 어머니 연세 생각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머니 예. 연골 주사도 맞아 보셨다고요?
3: 예, 연골 주사 한 3년을 맞았어요.
1: 아이고, 그래. 3년이나 맞으셨어요?
0: 길게 맞으셨네.
3: 그것도 자꾸 많이 맞으면 안 좋다. 요즘은 안 맞고 그쵸. 이래 베끼고 아, 있어요.
1: 근데 어머니, 연골 주사 처음에 3년 전에 처음 맞으실 때랑 마지막 처음에는, 맞으실 때랑 다르죠?
3: 예, 처음에는 효과가 있대요.
1: 맞아요. 근데 예, 어머니, 연골 주사를 맞아도 처음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게 막 좋았다가 나중에는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더 없는 것 같고 약효 기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관절염으로는 이제는 주사 치료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3: 예.
1: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꼭 수술하는 거 말고 요즘은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술로도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 분도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MRI 검사도 하셨다니까 그 MRI 검사 하신 거 잘 챙기셔서 진료를 보시면 선생님이 아 이건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권유해주는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아,
1: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3: 아, 예.
0: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어머니 수술이 예. 두려우시죠? 많은 예. 동년배분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예. 요새는 치료법이 워낙 발달하고 다양해져서요. 수술 없이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오늘 예. 설명드린 줄기세포 이식술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문병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3: 예.
0: 네, 원장님 우리 어머님께서 연골 주사를 거의 3년 정도 맞으셨다고 네. 하는데 3년이나 가능한 치료인가요?
1: 아, 치료하시는 선생님마다 좀 주관적인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골 주사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다음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아니면 연골 주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정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무릎인지 아니면 주사 치료로 간단히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0: 네.
1: 아마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도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머니 치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실 단계는 지나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많은 분들과 전화통화 나눠봤지만 역시나 이 무릎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1: 맞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네, 간단하게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정상 관절, 관절염 초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엑스레이상

0: 통해서 관절염 초기 증상은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에는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관절 모서리에 뼈가 자라나는 골극 현상이 생기면 환자분은 관절염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들이 더 심해지면서 관절이 파괴되고 정상 관절 범주를 벗어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때는 관절염 말기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아, TV 보시면서 나 퇴행성 관절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단계에 따라 적합한 치료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초기부터 어떤 치료 받으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왜 그러냐 하면 그 단계마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 관절은 당연히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겠지만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증식 주사 치료나 이런 간단한 주사 치료로 증상을 좋게 만드는 경우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좋아지지만 회복 기간을 좀 빨리 하거나 또는 관절염 초기 환자들의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식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중간 단계 환자에서는 진단을 통해서 연골 손상이 경미하거나 크지 않은 경우, 이런 때는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러한 연골 손상이 광범위하게 동반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연골을 살려주는 치료, 이런 치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단계에서 치료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분들은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같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또는 인공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견골근이부 절골술, 오자다리 교정술을 시행하시면 꼭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지 않으셔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0: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 이후에서 광범위하게 연골이 손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좀더 버티세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젊으시니까 좀더 버티세요. 아니면 젊은 나이임에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생기면서 광범위하게 연골 손상이 동반되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보통은 내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극소수의 줄기세포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제대혈 줄기세포, 즉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에 있는 엄마 혈액, 에 광범위하게 고농도로 분포돼 있는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저장했다가 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전처치를 해줌으로써 이 연골세포가 환자에게 이식돼서 줄기세포로 분화가 되고 분화된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원래대로 복귀시켜준다. 이런 과정들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1: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실제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에 최연소 환자가 아닐까
0: 맞습니다.
1: 싶은데 15세 우리 소년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0: 남자 15세고요. 이 친구는 운동선수입니다. 축구선수이고 경기 도중에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들었고 별다른 치료 없이 계속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한 2, 3개월 지났는데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집니다. 이런 소견을 가지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고 MRI 검사를 보니까 시술 전에 왼쪽 무릎의 안쪽에 박리성 골연골염, 뼈와 연골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진단받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게 됐고요. 실제로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치료 방법이기도 한데요. 시술 3개월에 1차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벌써 연골이 다 자라서 손상된 부위를 꽉 채워주고 있는
1: 어머.
0: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15살 아들, 이렇게 무릎이 좋아진 거잖아요.
0: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시술 장면인데요. 손상된 연골, 그러니까 뼈 조직이 드러난 연골 조직에 인위적으로 네. 저희가 첫 깨끗이 청소를 하고 뼈에 구멍을 내서 마치 모내기 하듯이 네. 그 구멍 하나하나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줬고요. 그 이식해서 젤리처럼 그 농축액이 도포되어 있는 사진이 옆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기 60년생이에요.
1: 60년생이시고 네. 지금 스튜디오에 김상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불편하신 곳 말씀해 주세요.
2: 아,
0: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2: 다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2: 다리가요.
0: 다리가요?
2: 네.
0: 네,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2: 예, 네, 그런데 오른쪽이 더 아파요.
0: 오른쪽이 더 아프시고 네.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그죠?
2: 예, 네, 갔는데 그냥 네. 연골 주사 맞으면 그때만 조금 잠깐이지.
0: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엑스레이 그래. 찍어봤는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세요?
2: 뭐, 아직까지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프거든요, 걸어가면.
0: 네네. 근데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으시고?
2: 네.
0: 근데 어머니 그렇게 아프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2: 아, 되기는 오래됐는데 주사를 네. 안 맞고 네. 지난번에 한번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맞을 때만 그렇지 또 아. 조금 있으면 또 아프더라고요.
0: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으신데 네. 문제는 엑스레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어머니 이제 수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 분들보다
2: 네.
0: 엑스레이는 괜찮으신데 아직 좀 버틸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계속 아프신 분들은 계속 연골 주사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찾아서 맞춤 치료를 해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계속 지금처럼 연골 주사만 맞고 그냥 아플 때만 통증만 조절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네. 맞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어머니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2: 네.
0: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2: 네.
0: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I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가 꼭 수술이 아니어도 맞는 치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만약에 네. 수술하게 되면요?
0: 수술할 수도 있죠. 수술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아니고
2: 아.
0: 내시경 치료도 할 수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다시 살려내는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병원에 네. 가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2: 네. 네.
1: 어머님 무릎이 꼭 수술해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문병원 찾으셔서 나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잘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어머님께서 무릎에 문제는 생겼는데 통증은 있는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병원에서.
0: 네, 그렇군요.
1: 만약에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을
0: 맞습니다.
1: 받으셨다면
0: 그 가까운 병원이라도
1: 네.
0: 저희가 AI 검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 환자분의 무릎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머니가 걱정 안 하시고 바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1: 네.
0: 좀 늦게 도입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 네,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고 치료에 임하셔야 더 정확한 치료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

0: 존귀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악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동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양주 봉선사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 불교

0: 2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검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합니다. 방송포교 전법 도량 BTN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한 제주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가 오는 31일 한거 결제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어제 하은거 결제 법어를 통해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 참선에 전념하는 것은 본래 구족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라며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에게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랑비 간밤에 온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불어오니 골짜기 가득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란 개송으로 정진 끝에 열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찰로 향하는 도로가 마비되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 이른 아침부터 봉축법요식 참석 인파로 경내로 향하는 도로가 막히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였습니다. 불자 후보로서 법요식에 늦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헬멧을 벗으며 경내로 들어선 추 후보를 불자들과 지역민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추 후보도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 기회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말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선사로
1: 봉선사 스님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외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등 300여 사부대중이 법요식에 동참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관불의식을 이어가는 등 마음속 번뇌를 털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 오늘은 오직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조실 미룬대종사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 정신을 강조하며 특히 정치권이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표를 얻기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악업을 멈추라는 경책입니다.
4: 남을 헐뜯고 그런 얘기를 말들 한데 그만 돼요. 절대 부처님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상대방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살려줬기에 그것이 부처님 뒤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1: 이런 묵직한 일침은 정치와 행정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이곳 봉선사에서 배운 자비와 화합, 공감과 소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4: 오늘 오신 분들 마음 평안하고 부처님 가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 법요식에서 호산 스님은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지역 포교사단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 발전에 앞장서준 이들을 격려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법요식 후 추 후보는 권력을 내려놓고 중생 속으로 향했던 부처님처럼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1,400만 경기도민의 고민과 아픔을 살피는 천안천수의 정치를 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천안천수를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변화하셨는데 또 함께 더 행복하는 그런 다른 세상 열기는 그런 노력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1: 부처님 오신 날 봉선사에서 울려 퍼진 자비와 성찰의 메시지가 격전지 경기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0: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지난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주지 등운 스님,

0: 이달희 국회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천성용 16교구 신도회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관불, 봉축사와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제8교구 본사 황악산 직지사와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정수기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마정수기에선 주지 선광 스님이 어린이들의 이마에 직접 정수를 뿌리고 삼귀의계를 내리며 업장 소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앞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삼보와 깊은 인연을 맺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정수기를 받은 어린이들은 법명이 적힌 카드와 마정수기 증서, 성불받은 문구가 새겨진 머그잔을 기념품으로 받고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마정수기를 계기로 어린이 신행 활성화에 나선 동화사는 다음 달 7일 108명의 어린이와 성불 놀이터를 출범해 어린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구호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전격적으로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에 더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숙박업소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무박 투어와 무지출 챌린지로 맞서며 지역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자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전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범어사는 공연 기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숙박과 사찰 음식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홍법사 역시 경내 방사를 전부 개방해 지원하기로 나섰습니다.
2: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의 자비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먼저 부산시에 했는데 부산시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3: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방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좀 제공을 하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좀 제공을 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같은 자비행은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양산통도사를 비롯해 창원 성주사 등 경남 지역 사찰들도 경내 공간을 개방하고 글로벌 팬들을 위한 통역과 다도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4: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불교가 같이 호흡하고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이외에도 부산 서남사와 밀양 표충사, 부산 내원청사도 BTS의 부산 공연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고심하던 부산시는 불교계의 이 같은 자비로운 용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의 탐욕으로 얼룩질 뻔한 국가적 문화행사가 불교계의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의 정신을 통해 상생과 자비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인천 강화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법요식과 문화 행사를 사찰별로 봉행했습니다. 전등사 봉축 법요식에선 주지 여암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를 대독한 뒤 편견을 녹이고 모두를 비추는 공존의 연등빛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를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루고 봉사에 힘쓴 대학생과 지역 고교생들에게 이목 및 전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미정사 법요식에선 회주 종현 스님이 부처님처럼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늘 자신을 관찰하며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미정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기 부처님을 관욕하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황룡사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열어 시민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했고 용궁사는 저녁 예불과 점등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회향했습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인재불사 양성을 서원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실 흥교대종사와 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해 창원불교총연합신도회 이상현 회장 등

0: 장학금을 수여하고 캄보디아 국제교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주지 법안 스님과 참석한 사부 대중은 관보르식과 봉축 점등식을 진행하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상생과 평화의 세상이 찾아오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신흥사는 지난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봉축 기도에 이어 사부 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환희풍물당과 신흥사 청년수련원의 찬불 율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엔 진리의 숲 교화공원 찬탄가와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부처님 교화공원 백인 전법사단 출범하다가 도량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주 성일 스님은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부 대중은 부처님 교화공원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탄생 공덕을 함께 기렸습니다. 천태종 명상 템플스테이 특화 사찰 분당 대광사에선 봉축 헌등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점등식은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주지 도웅 스님과 성남 시민, 템플스테이 참가자, 사부 대중이 참석해 6천여 개의 봉축 등을 밝혔습니다. 도웅 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늦은 시간까지 각자의 소원을 빌고 관보르식에 동참하며 은은한 연등빛으로 가득 물든 대광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근에 70여 개 교회로 둘러싸인 순천 도심 포교도량 보승사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축 문화 행사와 제등 행진을 봉행했습니다. 보승사 사부대중은 지난 24일 인근 연향동 금당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을 초대해 사찰 음식 공연과 신나는 노래 공연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교세가 열악한 순천 도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단독으로 제등 행진을 진행할 만큼 지역 포교에 앞장서온 보승사는 이날도 연등 차량을 선두로 연향동 시내를 행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영도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은 사찰의 크기나 신도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며 간절한 원력을 가진 불자라면 누구나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는 참선반의 뜨거운 수행 열기,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날카로운 죽빛 소리와 함께 BTN 불교TV 무상 선언이 일제히 고요해집니다. 70여 명의 참선반 회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며 다 함께 선정 삼매에 빠져듭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온 BTN 무상사의 대표 수행 프로그램 참선반 참선법회 현장. 지난달 초 시작한 3개월 과정의 절반 이상을 달려온 불자들의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했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2: 정말 참선은 내 마음 다스리는 공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맑게 밝게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스님 공안법문이 제 공부하는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일치한 게 많아가지고 할 때마다 다시 오고 싶다.
1: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화요일은 자홍 스님의 참선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불교 명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선명상 기초반 수업이 2시부터는 선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선수행서 강좌가 열립니다. 기초, 심화 수업을 마친 직후 사부대중은 약 50분 동안 대중정진에 함께하며 진정한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가치를 묻게 되는 시대인데 이 참선을 함으로써 이 마음의 본연의 그 가치의 빛, 불성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1: 참선의 매력을 느낀 불자들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기수 참여를 이어가며 정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는 백위자 불자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선의 가치를 알리고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앞으로

0: 또 저는 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참선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이고 주변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간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좀 크고요. 앞으로도 이 도심 속의 쉼터이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수행 도량으로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는 6월 30일 3개월간의 참선 용맹정진 회향을 눈앞에 둔 제63기 무상사 참선반. 참선반은 3개월 단위로 개설되며 다음 기수에 대한 신청 문의는 무상사 종무소로 하면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4.3 당시 70%의 사찰이 소실되고 17명의 스님이 희생당한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해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내 이름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지만 거대한 역사보다 평범한 가족의 삶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은 18 소년과 과거의 기억을 잃은 엄마. 영화는 버리고 싶은 이름과 끝까지 지키려 한 이름을 통해 아직도 온전하게 이름 붙여지지 못한 제주 4.3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5: 내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4.3의 진 얼굴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우리 모두가 4.3에서 불러주지 못했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4: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한 영화는 제주 불교의 역사적 기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3 당시 수많은 사찰이 소실되고 스님과 신도들이 희생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 불교계는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6: 불타 없어졌고 다시 지은 거잖아요. 잊혀진 기억을 찾아내서 그것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고 곪지 않고 다시 이제 제주가 바라는 평화와 인권, 또 미래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4: 제주 불교계는 단체 관람을 통해 영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도민들은 아픈 기억을 들춰낸다는 부담에 관람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 4.3이 남긴 상처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공감입니다.
6: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체험함으로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복을 빌고 그걸 회복하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영화도 보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극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3: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공서 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은 지난 22일 성북구청과 성북종암경찰서를 찾아 출근길 공무원과 경찰관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에이드 등 음료 1,000잔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봉축 기간에 떡 나눔을 이어온 연합회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이른 더위를 고려해 푸드트럭을 동원한 음료 나눔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관공서 직원들이 음료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최경주 성북구청장 권항대행과 김정환 성북경찰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도 찾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20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 스님과 중구청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쌀 한 톨의 공양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이웃의 삶에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화합이 더욱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 6,000kg을 전달했으며 필리핀 민도르 푸에르코 갈레라 지역에도 백미 1,000kg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문화예술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제가불교 교단 신요엔이 대전국제사진축제 후원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유회는 지난 15일 대전 문화재단에서 열린 대전 국제사진축제 예술 후원금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한일 문화 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달식에는 신유엔 부교무장 기시다 가츠오와 사회교류과장 나카무라 히로유키, 상임위원 정경국원 등이 참석해 사진예술이 국경과 이념, 종파를 넘어 생명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보편적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유엔은 1995년 일본 야마나시현에 설립된 키요사토 사진미술관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고전 사진 기술 보존, 청년 작가 발굴을 위한 국제 사진 예술 후원 활동을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오는 9월 열리는 2016 대전 포토 페스티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부산 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불교계의 행보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0: 맺으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기린 난봉 불성군하고 기린과 난봉새는 다른 짐승들과 떼를 짓지를 아니하고 척벽 촌주 나입신가 오기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런 크고 좋은 옷과 그 구슬이 그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런 큰 좋은 보주 보배 구슬이 어찌 시장에 나돌겠는가? 아, 기린이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난 것이 아니라 뿔이 하나만 난 그런 아주 성스러운 짐승인데 그 나라 왕이나 천자가 성인이 출세를 해가지고 임금님이 되면 천자가 되면 그 기린이라고는 동물이 나타나고 성인이 아닌 무도한 사람이 왕이나 천자가 되면 어디에 숨었는지 깊이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박에는 뿔이 하나가 났는데 그 짐승의 성질이 아주 어질고 성스러워. 그리고 난봉, 봉황새, 난봉새는 빛깔이 청황적백 오색이 찬란하고 그리고서 그 소리는 증상각지우 오음을 흙 아름답고 고우고 거룩한 음성을 지녔어. 이 새도 역시 그런 성현이 출세할 때에 한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 상징적인 새인데 그러한 기린과 같은 그런 성스러운 짐승이나 그런 봉란새 같은 그런 좋은 새는 보통 짐승들하고

짝을 지어서 놀지를 아니요. 그리고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러한 좋은 옥석 옥과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러한 보배 구슬은 시장에 놔돌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누가 그러한 이 절세의 보배를 갖다가 함부로 시장에 팔로 나올 것이냐고 말이에요. 이 기린이나 봉난새나 이런 척벽 촌주는 무엇을 그것에다가 비유를 했냐 하면 차사거든. 이 일, 하늘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으며 천지가 무너져 없어져도 그것은 무너진 때가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있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오칠보다도 더 검어 그놈이 클 때에는 온 법계 천지를 다 둘러삼켜도 오히려 부족하고 그놈이 작을 때에는 바늘로 꽂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어. 그놈이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앉고 서고 눕고 또 슬플 때 울고 억울할 때 분을 내고 그러한 행주좌와와 시청 언동하는 사이에 소소영영한데 그놈을 여일라야 여일 수가 없어.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소소영영한데 어떻게 그놈을 여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놈을 찾으려고 하면은 눈 한번 깜박할 사이에 자체가 없어. 육도 법계를 다 두루 찾아도 한 곳이 없고 그렇게 육도법계를 다 찾아도 차체가 없었던 것이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벌써 행주좌와 어묵동정하는 사이에 소소영영하다고 말이야. 바로 이놈을 가리켜서 기린과 봉난새에다가 비유하고 벽과 촌주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요. 그러한 천상천하에 짝이 없는 그러한 보배를 우리는 우리 모두는 낱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늠름 유광 혼태야. 그놈이 늠름한 그 위엄스러운 빛이 이 끝없는 태허 속에 세차게 흐르고 있어. 그렇게 세차게 흐르고 있건만 천상 인간의 총부지어 천상과 인간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지. 오늘은 개해년 삼동 안거 결제 날이고 오늘 10월 15일부터 내년 갑자년 정월 15일까지 100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해마다 결제를 하고 또 해제를 하고 또 결제를 하고 해제를 연례 행사로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습관이 되고 줄례가 되어서 의례의 그날은 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별스럽게 생각을 아니하는 그리고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결제를 맞이하고 그럭저럭 하루를 지내다가 또 석 달이 언제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또 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이는 한 살, 두 살,
5년 심전이

언간에 지나버리고 흰 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엊그제까지 여기에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하던 그런 신심 있는 그런 보사님이 벌써 이번 겨울철에 방부는 들여놓고 벌써 저승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신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해마다 갖는 행사라고 해서 아무 마음의 결심이 없이 그렇게 맞이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어서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벌써 그것이 내생인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한 눈으로 보면 생사는 없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에게는 분명히 생로병사가 있어서 정말 이 우리의 목숨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 1분 1초를 아껴서 정신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부셔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나 어떤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뜻 있는 일들이 많지만 내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일대사보다는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내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은 또 다음에 할 기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사 문제는 이 몸 받았을 때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대신 이것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보살이 자비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불보살도 내 대신 해주시질 못하고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자를 위해서 대신 해주지 못하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생에 이만큼 몸을 받아서 이만큼 건강하고 여건이 이만큼 갖추어졌을 때 결정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를 모여놓고 죽음에 대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을 말해봐라. 하루 죽음은 하루 동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그 다음 제자가 대답하기를 죽음은 밥 한 끼 먹을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죽음은 숨 한 번 쉴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겠다. 죽음이 한 끼 밥 먹은 사이도 오히려 길고 더군다나 하룻밤에 하룻밤 24시간을 잡은 것은 참으로 너무 여유를 두고 한 말이어서 정말 우리의 죽음은 숨 한 번 똑딱 1초 동안에 생과 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하의 허망한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다고 하지만 파리란 놈은 파리치로 탁 한번 치면 금방 날아다니던 것이 꼼짝도 못하고 탁 죽어버린데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사람도 금방 1분 전에 1초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웃고 썩내고 하던 사람이 1초 후에 금방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송장이 한번 죽어서 송장이 되어버리면 이 몸뚱이는 10분 못 가서 벌써 내장이 버글버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몸뚱이는 4대 지수화풍 4대 물질로 모여서 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몸뚱이를 임시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소소영영한 이 한 물견은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서 모양이 없어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아무리 이 몸뚱이를 의사가 해부를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갈르고 해부를 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이 소소영영한 이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놈인데 참 그놈 한 생각을 놓쳐버리면 84,000 마구니가 벌써 들어와가지고 이 몸뚱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정념을 가지면 84,000 마구니가 자취 없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정법을 믿고 정법에 의해서 한시 이놈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하면 이 몸뚱이가 바로 정법의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놓쳐버리면은 이 몸뚱이 그대로 있는 채 마왕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마왕의 속으로를 만드느냐 대법왕의 궁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한 생각 다스리는 데 달려있어요. 이 참선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를 법왕궁을 만드는 것이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정멸궁을 장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제라 하는 것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법왕궁 정멸보궁을 갖다가 탄탄하게 어떠한 외적이나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단속하는 그런 특별 공사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법왕궁을 이 정멸보궁을 각자 자기 손으로 건설을 해야지 남이 대신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보통 이런 사회의 집이나 뭐 궁전은 목수를 시켜서 돈을 주어서 만들면 되겠지만 이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거처하는 이 정멸보궁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어야지 남이 못 만들어. 그래서 결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 시비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시비에 참견하고
시비에 말려들면

자기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의 대공사가 늦어지거든. 1분 금생에 공부할 때에 1분 늦어진 것이 그것이 몇 겁, 몇 10겁, 몇 100겁 성불이 늦어져 버린 것이. 시간은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고 금몇 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1초가 눈 한번 깜박하는 1찰나가 수십 100억 겁이 늦어져 버린다. 그르쳐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수행하는 사람은 최상승법을 믿고 이 최상승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 한 생각, 이 1초를 단속을 잘해야 하는 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생각 속아갖고 이 법왕궁이 정멸보궁이 마왕의 소굴이 되고 한 생각 삐끗해가지고 무량 생사 고해에 떠내려갈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단속을 하느냐. 화두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의심이 간절히 나지를 않고 금방 이먹고 해도 입으로는 이먹고 하면서도 금방 그 이먹고가 껍데기만 이먹고고 속으로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들어오니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으신 사부 대중도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은 망상이죠.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기쁜 생각이나 모든 어떠한 생각이건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각 터진 것을 두려워해라.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나는 것을 성화를 내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고 일어나거나 말거나 일어났다 하면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아이고 또 망상이 일어났구나 이놈의 망상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구나 그러한 등등의 생각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퍼뜩 화두를 들어버려.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원각 대지가 낭연 독존하도록 탁 이렇게 단속을 해 가겠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 원각 대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 다 뭐 우리는 화두를 거각하는 길밖에는 없어. 그 화두를 퍼뜩 화두를 거각하면 아까 일어났던 그 망상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화두에 대한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이 탁 통로하도록 그렇게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고 화두가 간절하고 아니하고 한 것도 따지지 말고 화두가 순일하고 순일하지 못한 것도 따지지 말고 다만 들고 또 그 화두가 희미해지면 또 들고 또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들고 그렇게 해서 일구월심하면 화두를 들려고 노력을 해도 화두가 들리지를 않고 간절하지를 못하고 순일무잡하지를 못하던

것이 한결같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어코 나도 도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모든 불조가 다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못할 것인가? 불보살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불보살도 깨닫기 이전에는 나와 똑같은 범부였었는데 나도 정법에 의해서 목숨 바쳐서 한다면 나라고 왜 못할 것인가? 이러한 대분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여법폭에 나간다면 결정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들려진 때가 오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사들은 3년을 그렇게 알뜰히 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니 그 거짓말한 죄로 혀를 10리나 빼 늘여놓고 그 혓바닥을 쟁기로 쟁기질을 하는 큰 발설 이경 지옥에 내가 떨어지리라. 이렇게 확연하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보살을 믿고 불보살의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나간 사람이 어찌 그것을 추호라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선은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이 귀로 무엇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새 소리가 되었거나 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되었거나 애들이 떠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되었거나 기차 소리나 전철 소리가 들렸거나 무슨 뭐 비행기 소리가 나거나 공장에 기계 돌아간 소리가 나거나 무슨 소리를 듣건 바로 그 듣는 바로 거기에서 이뭣고 누가 나를 칭찬해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나더라도 이뭣고 누가 나를 억울한 소리를 해서 속에서 이 오장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이뭣고 슬플 때도 이뭣고 괴로울 때도 이뭣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이 여섯 가지 식이 발동을 할 바로 그 찰나에 화두를 더 들어보시란 말씀이요.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태 이렇게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해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면이 자꾸자꾸 개선되어 가고 특히 자기의 그 고약한 그 성질이 어느새 자꾸 순화가 되어 가고 옹졸한 생각이 하해와 같이 커지고 중생의 그 못된 탐진치 삼독심이 어느새 불보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현저하게 자꾸 향상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평생을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정성껏 불공을 디리러 댕기고 기도로 하러 다니고 또 노래에 와서는 선방에 그렇게 철저히 다니고 그래도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이 볼 때 영 그 고약한 그 성질이

고쳐진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나 아들들 눈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절에를 다니시고 선방회를 다니시면서 참선을 하신데 어째서 그 저 못된 그 성격이 안 고쳐질까? 참 불교를 믿어도 헛 믿지 않는가? 이렇게 그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이 불교를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돈독하게 믿는 것처럼 입만 벌렸다 하면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며느리 보고도 관세음보살 불러라, 아들 보고도 부처님을 믿어라, 입으로는 부지런히 포교를 한답시고 부처님을 갖다가 입에다가 걸고 사는데 그 성격 쓰는 것 보면 별로 존경할 만한 것이 못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에 대한 회의심을 품게 하고 오히려 그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불교 믿을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러한 큰 문제, 그러한 큰 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금년 겨울철은 보사님의 선방 내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용화사 선원에 가면 정말 공부가 제절로 되고 거기를 가야 참 진짜 참선 정진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한철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구 스님네 이 선방도 참 해마다 전국에서 좋은 청풍납자 좋은 선객 스님네들이 오셔서 참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정진들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잘 못하는데도 천차만별이 있지만 또 잘 해나가는데도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 한기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한 것처럼 형식상으로도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정진이 참으로 더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 여름은 금년 겨울은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하셔서 일대사 문제를 금년 이 삼동철에 아주 바닥을 내도록 결판을 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봉산의 회룡사 대중, 또 원효사 대중, 또 이 팔정사 대중들도 설사 이 도량에서 100리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항시 이 한 도량에서 조실 스님을 모시고 이 여러 이 스님네와 같이 한 도량에서 공부하고 있다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철 동안이 하루와 같이 엄숙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실다웃게 참 정진을 하고 실다웃게 깨닫는 것은 마치 80 고령의 할아버지 그 노인이 바람을 거슬렀고 물을 거슬러면서 한 척의 배, 한 척의 믿없는 쇠로 만든 배를 끌고 올라간 것 같아요. 배라고 하는 것이 밑이 없으면은 배가 가라앉아버리는, 나무로 만든 배도 가라앉아버리는데 쇠로 만든 배는 더 마를 것이 없거든.

바람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끌고 바람을 등지고 끌고 가야 바람의 기운을 타서 수월하고 물도 물의 흐름을 따라서 배를 끌고 내려가야 한결 수월할 텐데 쇠로 만든 배, 그나마 밑이 빠진 배를 바람도 거슬러 바람을 거슬린다는 것은 바람이 바람을 안고 막 나아간다고 말이야. 물도 역수를 해서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믿없는 쇠배를 끌고 간 것과 같다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냐고 말이야. 그나마 그 배를 요새 무슨 장사와 같은 그런 그 장사가 끌고 간다면 혹도 모르는데 젊고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이라면 또 모르는데 80묵은 아주 기진맥진한 그러한 노인이 믿없는 쇠로 만든 배를 바람과 물을 거슬러서 끌고 올라간 것과 같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끌어올리려고 생각도 못하고 애당초 아주 포기를 해버릴 것인데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나이 많고 적은 것도 따지지 말고 바람을 거슬리고 안 거슬리고 온 것도 따지지 말고 또 물도 거슬리고 안 거슬린 것도 따지지 않고 쇠백이니 나무백이니 또 밑이 있고 없고 한 것도 따지지 말라 이거. 이 배를 어떻게 끌고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다 뭐 생각이 사이가 없어. 염념상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끌고 가는데 그 한 걸음 속에다가 평생 기량을 갖다가 다 거기다 쏟으라고 말이야.

하고 다녀온 데도

조안종래 불용선하고 저 언덕,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데에는 본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강물,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가는 데에는 목선이나 똑딱선이나 무슨 배를 타든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우리의 생사를 건너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는 데는 무슨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타년 대도 투장안이다. 타년이 큰 길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장안으로 길이 똑바로 뚫려 있는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에는 일직선으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도가 뚫려져 있다. 요연 원불

부처를 인해서 부처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오, 조사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간과 공간으로 거리가 없이 바로 길이 직선으로 뚫려져 있어서 면목 분명 총일반이여, 그 면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을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총목벌이여, 눈으로 무엇을 탁 보면 보는 그 찰나에 분명, 그것이 면목 분명한 것이 총일반이여, 모두가 다 똑같 일반이다.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보사님네는 설사 이 결제에 참석을 못하시고 댁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시면 우리 이 삼동 안거에 방부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꼭 이 용화사 선방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법당에 계신 그런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하고 그 생활 자체가 정진이 되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철을 지내신다면 모든 업장이 바로 거기에서 다 소멸이 되시고 업장이 소멸이 되면 자연히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소원도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이루어질

0: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낙화법은 봄으로서 마음을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1: 낙화법 속에는 그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수행법이거든요.
2: 타닥, 타닥, 타닥, 타닥. 불꽃이 피어나는 소리에 마음이 함께 피어납니다. 어둠과 밝음이 둘이 아닌 세상이 펼쳐집니다.

0: 이름도 늠름한 장군산 아래 자리한 영평산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입니다. 무심코 스쳐간 작은 인연까지도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얻길 기원하는 부처님 도량으로 한국 불교에서 유일하게 불교 낙화법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교 낙화법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까지 주지이신 환성 스님과 불교 낙화법 보존회 스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요.
1: 처음에는 사실은 인식 부족, 그리고 실제로 이교도의 좀 고의적인 그런 방해로 시장님께서도 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표명하고 같은 인식이라는 분들이 여러 번 있어서 또 그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10년 만에 등재가 된 겁니다.
2: 불법 증기, 부군융창, 국민날라, 생명평화의 구현을 발언하나이다.
3: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불교 낙화법 보존회, 위 단체를 세종특별자치시.
0: 예부터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낙화법이 세종시의 무형문화유산인 세종불교낙화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영평사에선 2010년부터 매년 가을 영평사 낙화 전통문화축제를 열었고 불교낙화법 보존회 소속인 광재선원과 녹야원에서도 꾸준히 낙화법 행사를 봉행하면서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에 빠질 수 없는 봉축 행사가 됐는데요. 이러한 불교의 낙화법을 전하는 옛 문헌이 있습니다.
1: 5대 진원집이에요. 목판본으로 만든 책인데 요 중간에 이제 그 붓으로

0: 필사한 가라니 봉 만드는 법이 있어요.
1: 현생에는 복과 지혜를 얻어서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되고 또 그 진원의 염성하는 그 공덕으로 그 사람은 사후에는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서 정토에 태어나서 왕생하기를 현세와 정토를 함께 어우려는 그런 다란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구적덕 다란이다.
2: 불교 낙화법의 핵심인 수구적덕 다란이를 전하는 낡은 문헌. 스님과의 인연만 해도 반세기가 넘습니다.
0: 1975년도에 제가 서산 부석사 주지를 잠깐 소임을 받는데 그때 평양에서 월남하신 노스님을 잠깐 모셨어요. 그 노스님께서 이 낙화법 진원집하고 또 본인이 소장하던 주장자하고 또 만드는 법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때 배우고 받았습니다.
2: 5대 진원집은 조선시대 인수대비의 발언으로 15세기에 처음 간행된 책입니다.
3: 책 내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만기사 주지스님이 갖고 있던 책인데 마곡사 묘화당에 있는 도웅스님이 넘겨받았다. 이민년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향과 진원이 같이 묶이는 것을 보고 이거는 불교 의례다. 그것도 민간에서 행해지던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2: 안동의 하회 선유 줄불놀이처럼 낙화를 응용한 민속놀이는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 의례인 영평사의 낙화법과는 큰 차이가 있죠.
4: 민간의 낙화를 대표하는 게 경상남도 함안의 낙화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함안 낙화는 대사리에서부터 나왔다.
2: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함안 낙화놀이 축제의 고장 경상남도 함안. 함안에는 큰 대자에 절사자를 쓰는 대사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가람이 사라진 자리에 마을이 들어서 오늘날에 이른다는데요. 이곳에서 불교의 문화가 전승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그중 하나가 낙화놀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대사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진 무진정에서 함안 낙화놀이가 막을 올리는데 1890년대 초반 함안 군수로 재임한 오횡묵이라는 분이 쓴 함안 총쇠록에 낙화놀이를 표현한 한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불등은 점점이 스스로 높고 낮은데 불이 나무처럼 가로세로 연이은 집에 서 있고 등불이 저자 찬란한 산호의 날에 열리니 불기는 꽃이 피어 봄이 머무는 듯하고 밝기는 별 무더기 같아 밤이 오지 않네 바람이 불어 불꽃이 떨어져도 영평사의 불교 낙화법은 민간의 낙화놀이와 차원이 다른 엄연한 불교 의례입니다. 허공에서 숯봉지를 태워 불꽃을 피워내는 방식은 비슷할지라도 5대 진원집에 전하는 수

0: 우즉 득달하니를 비롯한 여러 진언을 외우면서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고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 전통의 불교 낙허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원류를 찾아 부처님의 나라 인도로 가보았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갠지스강. 힌두교도들은 암흑을 부수는 광명과 부정을 태우는 정화의 힘을 지닌 불의 신 아그니를 숭배하는데요. 수천 년 전부터 불을 활용하는 호마의식을 봉행해왔습니다. 천상에 신을 모신 후 향과 불을 피우고 공물을 바치며 만트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뿌자의식은 갠지스강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불이라고 하는 거를 자유롭게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동물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문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불이 없었다면 동물의 특징이 불을 다루지 못하고 결국 불을 무서워한 게 동물과 인간이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0: 신과의 소통을 위한 뿌자의식은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일상적으로 행해집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바라문인 뿌자리는 신들의 언어인 만트라를 쉬지 않고 염송하며 나무, 곡식, 향, 꽃, 기름과 같은 공양물을 태워 하늘로 그 연기를 올려보냅니다. 인간의 모든 애환을 날려보내고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지요.
2: 니셋 마히네 해, 제세 말마스, 피트리팍스, 이태아디 마히노메 이스가 ये निषेध रहता है परिवार को सुख समृद्धि प्रदान करने वाला घर को शुद्ध करने वाला
0: 오늘의 뿌자 의식은 아픈 손자를 위해 할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뿌자리의 아이를 위한 축원이 이어졌습니다.
2: 예제만 그 द्वारा सांकला दिया जाएगा मेरे द्वारा घी दिया जाएगा तो जैसे मनुष्य के लिए चावल दाल या दाल रोटी होता है तो वह जो सांकला जजमान के द्वारा होता है वह उनका एक तरह से चावल या रोटी हो गया और मेरे द्वारा जो दिया जाता है घी वो उनका जल हो गया ये ईश्वर का अंतरिक्ष में जो नवग्रह देवता हैं 36 करोड़ देवता देवी देवता हैं उन लोगों के नाम को लेकर के उनके नाम से आहुति दिया जाता है तो वह धुआं के माध्यम से उनको उनके क्षुधा के लिए जाता है उनका आहार जाता है और धुआं के माध्यम से
3: होमावशी हक्षिमन युपकुंग्यांगे साल इरन गतरल जसत इल्गोबाल इल्गोबाल을 불에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니까 위에 계신 높은 세계의 분들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느냐, 물에 던지느냐, 땅에 던지느냐가 공양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야전야에서 왔다고 봐요. 야전야는 제사, 신에게 제사 지낸 일, 우리가 말하는 부다라는 존경하는 존재와 이 우주를 주재하면서 우리에게 기륭화복을 내린다고 이해했던 신들에게 희생물을 올림으로써 가피를 받겠다라는 생각들에 의해서

0: 울산 정토 마을에 머물며 전법과 수행을 이어가는 한국 티베트 공동체. 티베트 불교에는 밀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화공 의식이 있습니다.
1: 소승, 대승, 금강서라고 세 가지를 불교를 가르침을 나누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중에서 금강선 수행에서 필요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행 중에서 하나예요. 화공이라는 화공, 화라는 그거 사실은 소매로 하면 태우다라는 뜻이고, 공은 공에 올린다. 그 두 가지 의미로 소매로 하면 그로 매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그런 분노라든지 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는다는 뜻이거든요.
0: 음력 1월 1일 춘절이 되면 중국에선 성대한 폭죽놀이가 펼쳐집니다.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로 폭죽놀이를 대신한 불꽃놀이가 주가 된다는데요.

0: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불교를 받아들인 중국은 유서 깊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춘절을 맞은 상해의 불자들이 옥불사를 찾았는데요. 불보살님 전에서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올리는 향공양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1: 신명과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향 연기를 통해서 공양돼서 향으로, 그러니까 신과 연결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그 신명 중에는 불보살만한 것이 없다. 불은 또 다른 세계로서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를 끊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전달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0: 향과 더불어 부처님께 올리는 중요한 공양물인 등. 중국 연등의 역사는 서역에서 온 파타 스님의 원류로 당나라 시대인 713년에 시작됐다는데요. 그 후 황제의 칙령으로 거대한 규모의 연등 축제로 발전했고, 오늘날에도 연등에 불을 밝혀 즐기는 관등과 폭죽의 소리로 재앙을 몰아내는 관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중국에서는 지금도 정월 대보름 전후에 관등도 행하고 관화도 행합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같은 행사로 봤던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관등은 밝히는 거고요. 밝히는 것이고, 관화는 그 불과 소리로 재앙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 소재, 재앙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으로 볼 때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4월 초파일에 하는 게 맞질 않죠.
1: 중국을 거쳐 이 땅에 전해진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나라는 통일신라였습니다. 연둥회가 우리의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의 일인데요. 신라 경문왕 6년 정월 보름, 왕이 황룡사의 행차

대해 간등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고려의 태조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길이 봉행하며 할 것을 자신의 유훈으로 남겼고,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말까지 화려하면서도 뜻깊은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시대에도 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회의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규모는 줄었을지언정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는 물론 백성들이 늦은 밤까지 연등을 보며 즐기는 일은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전등과 락카펍의 전통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일본의 기틀을 다진 천년 고도의 나라. 이곳에 백제의 도래인들이 장건했다고 전하는 화엄정의 본산 동대사가 있습니다. 거대한 대부를 모신 웅장한 규모의 대가람으로 세계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동대사의 부속 암자격인 이월당에선 매년 음력 2월 오미즈토리라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동대사 창건 이래 지금까지 천년 이상 이어지는 행사인데요. 새해가 시작하고 두 번째로 열린다고 해서 슈니에라고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성스레 마련한 공약물이 도착합니다.

0: 이월당의 불교 행사는 나라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쿠이에서 물이 와야 되고, 그리고 대나무, 거의 필요한 횃불 만든 대나무는 이꼬마에서 와야 돼요. 이것이 모두 이제 지역에서 담당하는 물건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나라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여러 지역 사람이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불교 의례예요.
1: 오미즈토리의 정식 명칭은 십일면 회과법입니다. 일상에서 범하는 크고 작은 잘못을 십일면 관음보살께 참회하는 법회입니다.
0: 불을 가지고 정화도 하지만 이렇게 통감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이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봄은 새로 생명을 이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재생,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할 때 그 경계점에서는 불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통과를 해야 다시 태어나서 봄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크죠.
1: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이 내린 2월당. 마침내 점화식이 거행됐습니다. 스님들이 불을 붙인 거대한 횃불을 들고 난간을 뛰어다니며 불꽃을 떨어뜨리는 나탄의 법식을 행하자

아래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을 잇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안의 번뇌와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를 밝히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낙화법의 유일한 전승도량 영평사가 무척 분주합니다. 세종시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마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져가는 만큼 불교 낙화법 보존의 사부대중의 정성과 노력도 배가 되는데요. 1700년이라는 유구한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불교 낙화법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1: 고려시대 때 중요하게 이루어지던 불교 행사 중에 하나가 연등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연등회가 국가의 중요 무형 유산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받았고 유네스코까지 등재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연등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관등과 관화입니다. 등을 보는 관등, 또 불을 보는 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자들에게 이 낙화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알려지면서 일부 학자분들께서 연구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낙화의 기원이 관화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
0: 우리의 역사에서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많은 반면 낙화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고려사의 여러 장면에서 연등회와 더불어 낙화법이 실시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스님들을 국사로 모시고 불교를 국교로 신봉했던 고려시대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게 낙화법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은 어땠을까요?
2: 태종이 자기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비는 내원당을 설립합니다. 그게 문소전 내불당입니다. 내원당이라고도 하고 내불당이라고도 합니다. 태종이 궁극적으로 불교를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세종도 그걸 유지시켰고요.
0: 조선 전기, 유학자인 성현이 집필한 용제 총화에 처용무에 관한 내용이 전하는데, 여기에서 사찰의 불교 문화가 민간으로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제 총화에 나온 내용 보게 되면 본래 불교에서 스님들이 행하는 방법을 모방하였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기생들이 대신한다. 본질은 불교 의례인데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궁궐 내의 후원에서조차도 의의의 성격으로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지거든요.
0: 고려시대처럼 드러내고 성대하게 불교의식을 치를 수는 없어도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불교의 사상과 문화는 수행자 스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고 왕실과 민간에서도 현실 가능한 형태로 변주되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궁중의 후원에서 설행된 관화지례인데요. 화약을

0: 사용한 대규모의 폭죽놀이로 형식면에서 현재의 불교 낙화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관화에는 대중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썼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소박한 형태는 그야말로 낙화봉이겠죠. 네. 조용하고 요란스럽지도 않고 비용도 덜 들고.
0: 용제 총화, 허백당 집과 같은 문헌을 남긴 조선 전기 문신 성현은 당시의 관화 지례에 대해서 관화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0: 조선 전기, 왕실에서도 행해졌던 관화의 전통은 어떻게 전승됐을까요? 최근에서야 일용집이란 불교 의례서에서 처음으로 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1882년 해인사 정행 스님이 사찰의 일상과 의식, 작법을 모아 펴낸 책인데요. 책 표지에 음수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조선 왕실과 인연이 깊은 서울 보문사에서 출가해 마포 극나감 주지를 역임한 비구니 응수 스님이 소장했던 책으로 낙화법에 대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1: 수룽 귀신 약기. 수룽은 효명세자 익종의 묘입니다. 귀신, 불교식 제사죠. 약기, 간단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병설 낙화연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기사년에 기신제를 지내면서 동시에 낙화와 연등을 설행했다.
2: 제가 아주 어려서 그 수르제 예수제를 했거든요. 8살 때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낙화를 했었어요. 근데 어려서 그냥 모르긴 해도 그 이렇게 법당 추마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제 같은 걸 이렇게 하루에 안 하고 3일씩 했거든요. 그게 저녁에 이렇게 법당 출마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한 것 같아요.
1: 양평사 오대진원집엔 탄이라고 돼 있는데요. 숯가루라는 뜻입니다. 탄은 숯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소금, 향을 넣고 불을 붙인다.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재지법이다. 본래 본 무능승 소재지법이라.
0: 일용집에는 밀교에서 불로 재앙을 소멸시키는 소재의 방식으로 종이에 숯가루, 향, 소금을 싼 다음 장대 끝에 매달아 불태우면서 대수구 다라니를 암송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5대 진원집에 메모된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1: 세조 때 관화지례 할 때에 오면 화약을 쓰면서 소재의 방식이 굉장히 화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해졌는데 소금, 다음에 숯, 향을 넣는 소박한 형태의 낙화법만 설행되는 그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0: 일제의 국권 침탈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 많은 것을 잃어가는 가운데 불교 의례 또한 쇠퇴했지만 1930년대 경성과 개성의 부처님 오신 날 사진에서 소박한 연등과 낙화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낙화법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자료가 되어주었죠. 해방과 국토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겐 전통을 지켜낼 여력조차 없던 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0: 그래도 영평사를 중심으로 불교 낙화법이 생명력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 할 텐데요. 그 뒤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을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애써온 스님들이 계십니다. 낙화봉에 쓰일 전통 한지 위에 일념으로 진언을 써내려가는 원행스님. 스님에겐 지금 이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1: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라든지 증명하는 스님은 우선 그분들 자체가 신구의 삼업이 맑아져야 되고, 그리고 낙화의식을 통해서 신도들은 재앙을 모두 소멸하고, 그리고 삼업을 청정히 해서 삶에 우선 어려움이 없도록 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선 마음 자세가 돼야 되고, 또 대중 또한, 동참하는 대중 또한 그런 의미를 알고, 또 수구적득다라는 이 의실력을 믿고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죠.
0: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불교낙화법 보존의 스님들은 본격적인 낙화봉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전각에 금난방이라는 방을 써서 걸고 주변에 진언을 걸어 결계를 완성합니다. 공간에 정화가 이루어졌으니 몸과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가지라는 일종의 신호지요. 대중 스님들이 구함에 따라 즉시 가호가피를 얻는 최상승의 다라니인 수구즉득다라니를 비롯해 여러 진언을 쉬지 않고 염성하는 동안 마주앉은 두 분의 스님이 낙화봉을 만듭니다. 당나무를 써서 전통의 방식 그대로 제작한 한지 위에 부정을 소멸하는 숯가루와 소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인 향을 놓고 불법의 정수를 담은 비밀스러운 주문인 진언과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할 축원문도 같이 넣어 봉합니다. 이때 두 개를 낙화봉을 꼬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독특한데요. 여기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승과 속이 둘이 아니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낙화봉은 같은 길이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다 타도록 할 수도 있고 6시간 이상 불꽃이 지속되도록 조절할 수도 있다는데요. 최상의 재료에 스님들의 정성과 노하우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겠죠. 엄격한 예법에 맞춘 순서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는 공력이 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2: 낙화법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낙화 불꽃 떨어지는 걸 보는 걸 일반인들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낙화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식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부분, 이혼을 해서 모시고 결계를 하고 중심인 수구다라니를 외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불교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하죠.
0: 오랜 준비가 모두 끝나고 영평사 불교 낙화법을 봉행하는 날, 연을 들고 수구 대명왕을 모시는 이운 의식을 필두로 의례가 시작됐습니다. 불교 의식인 낙화법은 구밀, 신밀, 의밀의 삼말 수행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고 스스로 지혜의 광명을 수행합니다. 화롯 때에서 숯과 향

탕, 소금, 다섯 가지 곡식, 그리고 흰깨와 검은깨를 태우는 화공의식에서 숯과 소금은 정화를, 향은 공양을, 다섯 가지 곡식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흰깨와 검은깨는 오

0: 낙하 의뢰는 끝나는 의뢰가 아니라 지속되는 의뢰다. 낙하를 보면서 부처님 불보살님의 하신을 보면서 보리심을 내 가지고 수구적득 다라니를 염송을 하고 그것을 염송을 하는 수행 의뢰가 지속되는 것이다.
1: 영평사의 살포시 어둠이 내릴 무렵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낙화의식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기도가 시작된 것이지요.
2: 중앙공원에서 우리가 그 가을에 그때 그 낙하축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추산 뭐뭐 뭐 그때 추산 뭐뭐 뭐 4만 명이 왔다 5만 명이 왔다 그렇게 성황리로 썼었는데 세종시에서는 낙하꽃 축제가 이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많이 인지가 되어서 낙하꽃 축제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보는 그래서 불장하는 데를 가봐야 되는 그런 축제로 다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1: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무명을 밝히는 어둠 위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 아, 참으로 장관입니다.
3: 이 정도면은 외국 분들도 굉장히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확산되고 보존되고 정말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6: 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7: I lived in Korea for 2 years and I never experienced something like that amazing and special and such good vibes. And literally, I want to experience again, absolutely. Like, China, I love it.
1: 황홀한 불꽃 산매에 빠진 모두의 얼굴에 불보살님의 미소가 번지고 있겠지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8: 이것을 태워보면 참 이쁘고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답고 이쁜데 홀리지 마라.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쁜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소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내서 그네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0: 성속이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다는, 이 둘을 태움으로써 이제 하나 된다는.
1: 나와 너를 가르는 모든 차별을 벗어나니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입니다. 오직 지혜의 광명만이 빛을 발하는 이 시간,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엇? 우리는 지금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함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보다 환희로운 불꽃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화가 되고 그 순간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도 적잖은 공덕이 되겠지요. 무한한 인내심과 신념으로 지켜온 영평사의 세종 불교낙화법에 우리 모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아름다운 불교낙화법을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오래오래 누릴 수 있기를 불보살님전에 함께 발언해 주시길 청합니다.

0: 있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반갑습니다.
0: 오늘 공양 음식은 뽐무안나라는 감자 요리를, 감자 파이죠. 감자랑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네. 만든 음식입니다.
1: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통두부 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2: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1: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3: 화이팅!
2: 선생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무엇인가요?
1: 제가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메밀을 넣어가지고 전병을,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전병을 한번 말아보고요. 지금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보니까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예,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버섯을 이용한 버섯 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기대되는데 오늘 저게 막 표고버섯이 오늘 네. 메뉴인 것 같기는 합니다.
1: 맞아요. 생표고도 있고

0: 말린표고도 있고. 그러면 먼저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한번 해볼게요. 버섯을 두들겨야 되는데요. 방망이보다 특수한 장비가 등장을 해요.
1: 표고버섯을 두들겨요?
0: 네. 이게 이제 표고버섯을 불린 거를 물기를 꼭 짤고 나면은 네네. 이거를 두들기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2: 부서지더라고요?
0: 네, 완전히 부서지더라고요.
2: 와.
1: 앞뒤로 되게 네. 많이.
0: 오, 이렇게
2: 두들겨서 다
0: 들어있네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1: 네. 한번
0: 준비해. 한번 해보세요.
2: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이거. 오, 진짜 재밌는데요.
1: 아, 양식에서도 네. 허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쳐줘서 하면 훨씬 더 향이 풍부해지거든요. 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치는 이유가 양념도 잘 되지만 이 표고의 향을 더 올라오게 할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네네, 맞습니다.
2: 스님,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버섯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0: 지금 여기 다양한 버섯들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0: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네요.
1: 네. 지금 우리가 두들겨 놓은 버섯을 들기름으로 좀 많이 볶아줘요.
2: 아, 볶아줘요?
1: 네네.
2: 아.
1: 좀 두르고요.
2: 어, 들기름 많이 두르시네요.
1: 네. 그래서 볶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0: 그러면 스님은 네. 사찰 음식을 처음 시작한 계기?
1: 어,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2: 아, 살기 위해서?
1: 네. 제가 출가하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조금 아팠었어요. 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팠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 사찰 음식에 집중하고 또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계속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0: 그러면 네. 사찰 음식에 스승님을 만나신 건가요?
1: 그렇죠.
0: 아, 네. 그분이
1: 네, 선제 스님이십니다.
2: 아, 선제 스님. 네.

0: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스님, 경훈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스님 안녕하세요, 저 1회 때 절밥 한 끼 찍은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4: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네.
1: 스님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3: 네. 아,
1: 절밥 한 끼,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스님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좀 알려주세요.
3: 잘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3: 그냥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잘 찍으려는 생각 자체가 오바야.
1: 네, 알겠습니다.
3: 네네. 수행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예.
3: 많은 사람들이 약이 되는 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혜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주는.
1: 네, 알겠습니다, 스님.
2: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스님.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4: 와, 긴장이 너무 되네. 네.
1: 여전히 스승님께는 어려운 제자입니다. 네.
4: 네.
1: 그래도 스승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스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혜로운 음식. 또 건강한 사찰 음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표고버섯 탕탕이 찌개에는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요. 아. 지금 조금 전에 채소 넣은 것처럼 한 번에
1: 한 번 더.
0: 네. 근데 많이 붓는 게 아니고 이

0: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정성껏 더 하는 거에 따라서 네네. 맛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한번 더.
1: 아, 세 번 정도까지 채소를 네. 부어서
0: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국물이 나오게끔. 맞아요. 자, 요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때 네. 네. 이 버섯을 같은 네. 종류의 버섯을 네. 넣을 거예요. 아. 자, 넣고

0: 그럼 저는 조금 더 끓이기는 할 건데 자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이때 두부랑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서 네.
0: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와, 지금 잘 익어요. 네.
0: 국물이 너무 뽀얗죠?
1: 네. 너무 뽀얗죠? 네. 네.
0: 간을 한번 보실래요?
1: 네.
0: 네. 네. 이 간이 맞는가 보군요.
1: 와, 풍미가 아주 가득가득한데요?
0: 셰프님 어때요?
1: 셰프님 말 잘, 말씀 잘하는데 내가 약이 약간 미쳤어, 미쳤어요.
2: 진짜, 진짜 이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네. 남다르다.
2: 이 조리법이 많은 재료를 써서 맛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 재료의 원 맛을 네, 최대한, 온전히 최대한 네. 끌어서 만든 거라서 진짜 너무 특별하고 맛있습니다.
1: 스님, 이거 조금 이따가 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표고버섯 탕탕이 찌개 완성입니다.

0: 두 번째.
1: 두 번째 요리.
0: 네, 두 번째 요리. 메밀 전병으로 네. 야채 말이 할 거예요.
1: 메밀 전병 야채 말.
0: 두 번째 요리 먼저 메밀 반죽부터 한번 해볼게요.
2: 네. 네. 이거
0: 예, 이게 메밀 가루예요. 예.
2: 이건 밀가루.
0: 네, 그건 밀가루. 자, 밀가루 이렇게 좀 넣고 네. 그냥 밀가루는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간장 조금
2: 간장을 넣으시는군요. 네.
1: 반죽에 간장을.
0: 네,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채소.
1: 채소.
0: 네, 전병은 그 셰프님이랑 스님은 어떤 모양으로 많이 하세요?
2: 아, 타원형?
1: 네, 타원형? 저도 원형으로 네.
0: 원형 많이 하세요?
1: 네.
0: 오, 그럼 오늘 색다른 모양을 보시겠는데요.
2: 아, 그럼
1: 어떤 모양?
2: 별 모양?
0: 별 별은 따다 드릴게요.
2: 아, 네모.
0: 네, 이제 스님께는 제가 네. 따다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네. 이제 이거 반죽은 조금 숙성. 이렇게 숙성 네네. 풀어지게끔 네네. 조금 기다려 보고요. 재료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스님은 요거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채 썰어 주시면 돼요.
2: 채를요?
0: 예. 네.
2: 그러면 네.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스님에게 한 달 네. 동안 사찰 음식을 배운다면
0: 네.
2: 처음에는 뭘 말할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0: 저는 사찰 음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찰 음식을 얼만큼 귀하게 여겨야

0: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먼저 가르쳐드리고 싶고요.
1: 네.
0: 그러고 나서는 또 사실 이 육신이 없고는 저희들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식재료나 조리법을 좀 본인들이 집중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게끔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런 식재료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주의 깊게 내 걸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장인 것 같아요.
1: 장 발효 음식.
0: 네, 발효 음식의 정점. 네, 장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0: 버섯 종류는 간장과 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제가 어떤 모양을 여쭤봤었죠?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네, 하셨죠? 네. 이제는 네.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1: 아, 네. 기대됩니다.
0: 어, 좀 잘 말게 하기 위해서 지혜 한 스푼? 그렇죠? 지혜 한 스푼? 네. 네. 오. 이게 네. 길이로 가는 거예요.
2: 아.
0: 길이로.
1: 아, 길이로?
0: 네. 아. 이게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네. 살리면 지금 네. 야채를 많이 넣어요.
2: 네네네.
1: 그렇죠.
2: 네. 와, 선생님 이것도 팁이에요. 네. 엄마한테.

뭐 놓으시고 싶은 양, 좋아하는 채소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새싹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익힌 채소에다가 이런 조금 생채소,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넣으니까 예, 속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요게 아마 씹히면 열무에 그 풋풋한 향이 올라와서 좋을 것 같아요. 메밀전병 야채말이 완성됐습니다.

0: 이제 해볼 거는 마지막 요리인데 버섯묵.
1: 버섯묵오?
0: 네. 어. 들어보셨어요?
2: 네.
3: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버섯을 넣어서 오늘 버섯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또 여전히 칼질.
3: 칼질? 네. 네. 네.
0: 버섯이 정말 여기 다섯 가지나 들어가요.
2: 와.
0: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2: 아. 네,
0: 있는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네. 이 채소물에 네. 한 스푼을 조금 녹일게요.
2: 네.
0: 한 스푼. 한 스푼 한 15g 정도?
2: 아.
0: 10g에서 15g 정도 지금 이 재료의 양이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불 조금 낮추고 이 버섯을 말리듯이 볶는 거예요.
3: 야.
0: 여기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넣어보니까
2: 네.
0: 보관하고 이럴 때 뒤에 약간
3: 아. 맞아요.
0: 기름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재료에 간장하고 소금 그다음에 한참만
3: 이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이 조금 너무 느끼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천천히 지금 불 조절을 해가시면서 하는 게

0: 자, 여기 이제 이 한천 가루를 네. 저희들은 지금 촬영하면서 금방 풀었지만 네. 조금 한 뭐 한두 시간 전에 해놓으신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선생님, 근데 네. 한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네. 한천을 어떻게 이렇게 목이 잘 되려면 스님이 아까 여기에
2: 농도.
1: 네. 예, 농도를 설명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0: 저 이게 스님 좀 예민한 거더라고요. 한천이 네네. 물 3컵이니까 600ml잖아요. 네네. 600ml 한천 한 겨울 같은 때는 10g 정도 쓰면 10g. 되지만 여름이나 이런 때는 한 15g 정도 거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거품을 살짝 뭐, 네 조금만 그냥과 할까요? 자, 이제 요 파란 고추, 빨간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 아, 혹시 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색이 확 살아나네요. 네.
0: 유리나 스텐 그릇에다가 이걸 네. 넣어주셔야 돼요.
1: 아,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고추에서?
0: 그렇죠. 자, 구역을 이렇게 가위로 좀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3: 모양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0: 예, 네, 그렇죠. 골고루 버섯이 들어가게끔.
1: 야,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제 네.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0: 아니요, 스님. 냉동실에 안 들어가요.
1: 그럼요.
0: 지금 상온에서. 한천은 이게 한 반나절 안에는 굳어요. 그러면 반을 딱 갈라서
1: 예, 진짜 예쁘네요.
0: 자, 요거를 조금 너무 두껍게 보다는 조금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 버섯의 수용성 다당류를 한천으로 굳혀서 묵형태로 먹는 것은 국물로 소실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0: 버섯묵 완성됐습니다.

0: 공양에 앞서서 오간계. 네, 네. 공양 계송하고 공양 해보겠습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이건 실비한 음식인데
0: 네. 6시간에 걸친 음식을 네, 네, 네. 제가 한나줄. 이 귀한 음식을 맛보다니 감자 이 파이에다가 엉게 향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봄에는 봄의 기운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이름이 이게 뭐죠?
0: 두부장아찌거든요.
3: 두부장아찌. 예,
2: 요거 한 이틀 걸린 거 아닙니까?
0: 요거는 좀 한 이틀 반 정도 예, 된 거예요.
2: 이건 구웠어?
0: 네, 구워서 간장물을 조금 달여가지고 그냥 붓기만 해놓은 거예요. 와,
3: 겉이 이제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네.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0: 보통 스님들은 얇게 썰어서 구워서 간장을 넣거든요. 네, 통으로 했을 때 가운데 속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2: 당탕이 딱 맞아.
3: 너무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 탕탕이.
2: 국물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0: 거랑 한 번 더 볶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이건 초고추장을 살짝
0: 네 살짝 네, 찍어서 드세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1: 벌써 다 드셨어요?
0: 네.
2: 다 먹었어요.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스님께서는 뭐 암도 앓으셨다고 네. 하고
0: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발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와.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투병을 하고 사실 완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부처님의 가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처님과 네, 네.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게 있어요.
1: 음식은 생명이다.
0: 네. 그래서 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그냥 음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 모든 음식들이 정말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2: 와, 네. 짱이다.
3: 예, 우리 스님은 일단 예쁘시고요. 키도 크시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신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일단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음식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사찰 음식의 한 끼는 어떻게 보면은 내 건강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정리 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양주 봉선사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합니다.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한 제주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오는 31일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화합과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어제 하한거 결재 법어를 통해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 참선에 전념하는 것은 본래 구족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라며 결제에 들어가는 대중에게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랑비 간밤에 온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불어오니 골짜기 가득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란 개송으로 정진 끝에 열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찰로 향하는 도로가 마비되는 교통체증 속에서 오토바이로 길을 뚫고 진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 이른 아침부터

0: 축법유식 참석 인파로 경내로 향하는 도로가 막히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였습니다. 불자 후보로서 법유식에 늦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헬멧을 벗으며 경내로 들어선 추 후보를 불자들과 지역민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추 후보도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1: 기회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말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선사로
0: 봉선사 스님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외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등 300여 사부대 중이 법요식에 동참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관불의식을 이어가는 등 마음속 번뇌를 털고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오늘은 오직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조실 미룬대 종사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 정신을 강조하며 특히 정치권이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표를 얻기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악업을 멈추라는 경책입니다.
3: 남 헐뜯고 그런 얘기들 말들 한대도는 안 돼요. 절대 부처님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상대방은 헐뜯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직 살려줬기에 그것이 부처님 뒤를 따라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0: 이런 묵직한 일침은 정치와 행정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곳 봉선사에서 배운 자비화, 공감과 소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3: 오늘 오신 분들 마음 평안하고 부처님 가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법요식에서 호산 스님은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지역 포교사단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 발전에 앞장서준 이들을 격려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법요식 후 추 후보는 권력을 내려놓고 중생 속으로 향했던 부처님처럼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1,400만 경기도민의 고민과 아픔을 살피는 천안천수의 정치를 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천안천수를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변화하셨는데 또 함께 더 행복한 그런 다른 세상 열기만 그런 노력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0: 부처님 오신 날 봉선사에서 울려 퍼진 자비와 성찰의 메시지가 격전지 경기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5: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지난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주지 등운 스님, 이달희 국회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천성용 16교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관불, 봉축사와 축사, 법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제8교구 본사 황악산 직지사와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뜻을 기렸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정수기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마정수기에선 주지 선광 스님이 어린이들의 이마에 직접 정수를 뿌리고 삼귀의계를 내리며 업장소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선광 스님은 앞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삼보와 깊은 인연을 맺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정수기를 받은 어린이들은 법명이 적힌 카드와 마정수기 증서, 성불받은 문구가 새겨진 머그잔을 기념품으로 받고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마정수기를 계기로 어린이 신행 활성화에 나선 동화사는 다음 달 7일 108명의 어린이와 성불 놀이터를 출범해 어린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구호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어사를 필두로 주요 사찰들이 전격적으로 문을 열어 무료 숙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에 더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숙박업소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무박 투어와 무지출 챌린지로 맞서며 지역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자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전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범어사는 공연 기간 전 세계 아미들에게 숙박과 사찰 음식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홍법사 역시 경내 방사를 전부 개방해 지원하기로 나섰습니다.
1: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의 자비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먼저 부산시에 했는데 부산시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2: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방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좀 제공을 하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좀 제공을 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같은 자비행은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양산통도사를 비롯해 창원 성주사 등 경남 지역 사찰들도 경내 공간을 개방하고 글로벌 팬들을 위한 통역과 다도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3: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불교가 같이 호흡하고 그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이외에도 부산 서남사와 밀양 표충사, 부산 내원청사도 BTS의 부산 공연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고심하던 부산시는 불교계의 이 같은 자비로운 용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의 탐욕으로 얼룩질 뻔한 국가적 문화행사가 불교계의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의 정신을 통해 상생과 자비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4: 인천 강화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법요식과 문화행사를 사찰별로 봉행했습니다. 전등사 봉축 법요식에선 주지 여암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를 대독한 뒤 편견을 녹이고 모두를 비추는 공존의 연등빛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를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루고 봉사에 힘쓴 대학생과 지역 고교생들에게 이목 및 전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미정사 법요식에선 회주 종현 스님이 부처님처럼 현재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늘 자신을 관찰하며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미정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기 부처님을 관욕하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황룡사는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열어 시민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고 용궁사는 저녁 예불과 점등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회향했습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인재불사 양성을 서원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실 흥교대종사와 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해 창원불교 총연합신도회 이상현 회장 등 각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전야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주사는 이날 법회에서 미래 불교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캄보디아 국제교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주지 법안 스님과 참석한 사부대중은 관불의식과 봉축 점등식을 진행하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상생과 평화의 세상이 찾아오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신흥사는 지난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봉축 기도에 이어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환희풍물당과 신흥사 청년수련원의 찬불 율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엔 진리의 숲 교화공원 찬탄가와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부처님 교화공원 백인 전법사단 출범하다가 도량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주 성일 스님은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부대중은 부처님 교화공원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탄생 공덕을 함께 기렸습니다. 천태종 명상템플스테이 특화사찰 분당 대광사에선 봉축 헌등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점등식은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주지 도웅스님과 성남시민, 템플스테이 참가자, 사부대중이 참석해 6천여 개의 봉축등을 밝혔습니다. 도웅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에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근에 70여 개 교회로 둘러싸인 순천 도심 포교도량 보승사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축 문화 행사와 제등 행진을 봉행했습니다. 보승사 사부 대중은 지난 24일 인근 연향동 금당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천여 명을 초대해 사찰 음식 공연과 신나는 노래 공연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교세가 열악한 순천 도심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단독으로 제등 행진을 진행할 만큼 지역 포교에 앞장서 온 보승사는 이날도 연등 차량을 선두로 연향동 시내를 행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영도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은 사찰의 크기나 신도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며 간절한 원력을 가진 불자라면 누구나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가 2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참선반 제63기 회향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는 참선반의 뜨거운 수행 열기,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날카로운 죽빛 소리와 함께 BTN 불교TV 무상선언이 일제히 고요해집니다. 70여 명의 참선반 회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며 다 함께 선정 삼매에 빠져듭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온 BTN 무상사의 대표 수행 프로그램 참선반 참선법회 현장. 지난달 초 시작한 3개월 과정의 절반 이상을 달려온 불자들의 수행 열기는 처음 참선을 접했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2: 정말 참선은 내 마음 다스리는 공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맑게 밝게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스님 공안법문이 제 공부하는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일치한 게 많아가지고 할 때마다 다시 오고 싶다.
1: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화요일은 자홍 스님의 참선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불교 명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선명상 기초반 수업이 2시부터는 선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선수행서 강좌가 열립니다. 기초, 심화 수업을 마친 직후 사부대중은 약 50분 동안 대중정진에 함께하며 진정한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가치를 묻게 되는 시대인데 이 참선을 함으로써 이 마음의 본연의 그 가치의 빛, 불성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1: 참선의 매력을 느낀 불자들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기수 참여를 이어가며 정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는 백위자 불자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선의 가치를 알리고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앞으로도 저는 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참선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이고 주변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간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좀 크고요. 앞으로도 이 도심 속의 쉼터이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수행 도량으로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는 6월 30일 3개월간의 참선 용맹정진 회향을 눈앞에 둔 제63기 무상사 참선반. 참선반은 3개월 단위로 개설되며 다음 기수에 대한 신청 문의는 무상사 종무소로 하면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제주 4.3의 아픔을 담아낸 영화 내 이름은이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4.3 당시 70%의 사찰이 소실되고 17명의 스님이 희생당한 제주 불교계도 영화를 통해 4.3 알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내 이름은 제주 4.3을 배경으로 하지만 거대한 역사보다 평범한 가족의 삶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은 18 소년과 과거의 기억을 잃은 엄마, 영화는 버리고 싶은 이름과 끝까지 지키려 한 이름을 통해 아직도 온전하게 이름 붙여지지 못한 제주 4.3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5: 내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4.3의 진 얼굴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우리 모두가 4.3에서 불러주지 못했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4: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한 영화는 제주 불교의 역사적

0: 기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3 당시 수많은 사찰이 소실되고 스님과 신도들이 희생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 불교계는 영어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1: 불 다 없어졌고 다시 지은 거잖아요. 잊혀진 기억을 찾아내서 그것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 상처가 극복되는 것이고 곪지 않고 다시 이제 제주가 바라는 평화와 인권, 또 미래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0: 제주 불교계는 단체 관람을 통해 영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도민들은 아픈 기억을 들춰낸다는 부담에 관람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 4.3이 남긴 상처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공감입니다.
1: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체험함으로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복을 빌고 그걸 회복하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영화도 보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극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2: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공서 직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은 지난 22일 성북구청과 성북종암경찰서를 찾아 출근길 공무원과 경찰관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에이드 등 음료 1,000잔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봉축기간에 떡 나눔을 이어온 연합회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이른 더위를 고려해 푸드트럭을 동원한 음료 나눔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합회장 원경스님은 관공서 직원들이 음료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최경주 성북구청장 권항대행과 김정환 성북경찰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도 찾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20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스님과 중구청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주지 용담스님은 쌀 한 톨의 공양이 단순한 나눔을 넘어 이웃의 삶에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화합이 더욱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 6,000kg을 전달했으며 필리핀 민도르 푸에르코 갈레라 지역에도 백미 1,000kg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문화예술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제가불교교단 신요엔이 대전국제사진축제 후원에 나섰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15일 대전문화재단에서 열린 대전국제사진축제 예술후원금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한일문화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달식에는 신요엔 부교무장 기시다 가츠오와 사회교류과장 나카무라 히로유키, 상임위원 정경국원 등이 참석해 사진예술이 국경과 이념, 종파를 넘어 생명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보편적 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요엔은 1995년 일본 야마나시현에 설립된 키요사토 사진미술관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고전 사진기술 보존,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국제사진예술 후원 활동을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오는 9월 열리는 2016 대전 포토 페스티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부산 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불교계의 행보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5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부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정비리세득 세종정자심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떠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중정자심이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정은 깊어지는 것이다. 일보행인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인간의 세상을 걸을 때마다 처처현화음이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간 세상 그곳이 곳곳마다 다 화음을 놔두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마가다국의 보리도량 보광명전에 앉아 계셨어요.

삼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열 가지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을 열 가지로 특정해서 화엄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열 가지 삼매라고 해서 삼매가 열 가지가 있다, 열 가지 뿐이다, 뭐 이래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익히 아는 말이지만 삼매라고 하는 말은 정에 든다는 말이에요. 정에 든다는 말은 산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산란하게 되는 과정에는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하게 되죠. 따라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불교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 바탕이 되는 것이 정입니다. 따라서 불자라고 하면 그 삶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작용하는 모든 것을 삶이라고 하지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삼매입니다. 절에 와서 경전을 읽고 독서를 하고 도반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삼매, 정 그러면 그것은 스님들의 영역인 것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분들의 몫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나 수행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삼매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걸 삼매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그럽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아득히 먼 딴 세상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로 대화하고 있고 서로 부대끼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있고 서로 어울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태도 같은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삼매나 정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의 바탕을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있어요? 시시각각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한 번도 그 상황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데, 살면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모여 있는 그 흐름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열 가지로 특정될 수 있겠습니까? 특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장품의 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을 열 가지로 묶어놓은 건데 십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수이기 때문에 원만한 수인 거예요. 십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라는 게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살의 행원이나 나의 삶의 원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어가는 모든 것을 그것이 실현되어가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법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십정이라고 그럽니다. 십정.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원만수로 십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 때 다 차별 속에서 살지요. 항상 차별 속에서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제 봤던 그것과 오늘 본 그것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왜 다른가? 그것을 보는 뇌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뇌가 달라졌어요. 어제의 상황, 어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뭐 연기적 상황 그러는데 어제 볼 때의 상황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배 부를 때 보는 흰 쌀밥하고 배가 고플 때 보는 흰 쌀밥은 다른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같지 않은 우리의 작용, 한 번도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차별로 보지 않고 있는 그것대로 보는 그런 안목, 토대 이런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많고 적고 또 뭐 순수하고 잡된 것이고 비슷한 것이고 온전히 다른 것이고 뭐 저거는 나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거는 나와 인연이 없는 것 같은 것이고 아 이거는 지금 무르익어가는 것이고 아 이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런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차별을 차별로 낱낱의 것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계의 차별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은 백천 가지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차별이 극복이 되고 차별상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바탕이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갖다 정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바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 바탕을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아 나는 어떤 것에 조금 특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를 구분해서 특정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자기를 그렇게 특정해버리는,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개념화한 자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화된 자기는 아닌 거예요. 바탕은 그렇게 개념화되지 않은 것을 바탕이라고 그럽니다. 그 바탕은 우리는 고요한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바탕은 내가 특정해서 무엇을 알아차려버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바탕은 차별 그 이전에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 속에서 나를 작용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것을 삼매라고 그럽니다. 삼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삼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만들어가는 고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삼매 정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나하고 뭐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생명, 나하고 다른 사물, 이런 거하고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본바탕 그 자리에서 이해되는 삼매, 이런 정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에 집중하거나 내 마음에 몰입하는 그런 삼매는 굉장히 지엽적인 삼매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에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주변의 것들, 예를 들어서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도반, 우리 국민, 우리 인간, 인간을 비롯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광범위한 어떤 기세관, 이런 것들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대상과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본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와 세계와 통합을 해나가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삼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신드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 저 법사 스님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많은 신통한, 여러분이 가히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정신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되게 그렇죠? 대답을 누가 하셨는데 저분이 대표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 신드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심오한 정신이고 어떤 것이 뭐 1m 정도 깊이에 있는 심오한 거고 어떤 것은 2m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이고 어떤 것은 3m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이고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10정품에서 10가지 삼매를 얘기하니까 첫 번째 삼매를 이루고 나서 두 번째 삼매를 이루고 두 번째 삼매를 이루고 나서 또 애써서 노력하고 해서 세 번째 삼매를 이루고 그런 삼매라는 것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마음의 안정, 마음의 집중, 마음의 몰입 이런 것을 찾아가는 삼매가 한 켜가 있고 그것을 이루고 나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또 다른 차원의 삼매가 있고 그것을 하고 나야 세상과 통합해 나가는 이런 또 삼매가 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러분과는 온전히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고 그렇게 믿고 내 말을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 일견해서 여러분들은 실제가 아닌 어떤 신드롬 같은 것에 여러분의 머리가 완전히 부채질되어 있어서 빗자루질되어 있어서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것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 사람의 정신세계는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세상을 사는 그런 태도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 보살의 행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의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행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누가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지요.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는 그 사람의 작용 모든 것을 보살의 행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보살의 행원, 나의 보살의 행원.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그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우쭐대고 무시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죽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보다는 내가 낫다. 아이고 저렇게 나 같은 내가 저런 바보 천치같이 저렇게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쭐대지 말고요. 우쭐대지 말고 세상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화엄의 십정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기죽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일으키지 말고 잘 어울려 살라는 겁니다. 잘 어울려 살아라. 어울려 산다는 말이 불교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잘 어울려 산다는 말은 반야심경에 뿌라쌈가떼라는 말이요. 뿌라쌈가떼. 따라서 해보세요. 뿌라쌈가떼. 배고프죠? 뿌라쌈가떼. 뿌라쌈가떼. 바라승아제 그 말이에요. 뿌라쌈가떼. 바라승아제. 바라승아제는 많이 들어보셨지? 주변에 있는 것하고 잘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쫄지 말고 잘 어울려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잘 어울린다. 여러분이 잘 어울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잘 어울리려면은 상대방하고 생각을 좀 비슷하게 같이 해야 되죠. 예? 상대방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같이 하려면 내가 뭘 가장 안 해야 되는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상을 내려놓는 것이 십정품의 내용이에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뿌라 싸움 같대. 뿌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뿌라. 함께. 싸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말이죠. 싸움. 갔대.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서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 간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참 그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요. 정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은요. 정말 나와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그거 정말 불편해요. 불편해. 나와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사는 방식하고 온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편하죠. 그런 것을 요즘 말로는 공감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공감하면서 한다. 근데 공감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개성을 부리면 상대방하고 공감하면서 살 수 있는가요? 내가 내 개성을 부리고 있어요. 내 개성을 부리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눈에 가시같이 이쁘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불교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은요, 넓은 틀에서 삼매 속에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삼매 속에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삼매 속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삼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대방과 다른 생명과 이웃하는 것들과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개성을 두고 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삼매 속에서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주변에 있는 것과 가만히 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화엄에서는 십정품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까?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까? 잘 어울려서 살면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끝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세상을 사는 동기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건가? 아니 스님 삼매 속에서 살고 이 정에서 살아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일들은 누가 다 어떻게 지켜나갈 거며 스님 재산을 안 지키고 빈털터리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우리 집은 그럼 풍비박산 돼버리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다 내려놓고 자기 고정관념 내려놓고 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거는 그러면 빈털터리로 살라는 것을 가르칩니까? 그런 허망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삼매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매 속에 잘 몰입되어 있기만 하면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상이,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의 경험치로 형성된 여러분의 기억들이 내려놓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서 무량한 지혜가 나와요. 어떤 것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무량한 지혜가 나와요. 무량한 지혜가 나오니까 삼매 속에서 지내면 우리 집은 망하겠는데 나 그거 안 할래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삼매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차원의 무량한 지혜가 나와서 세상을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불교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불교인들이 제가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혹간에 정말 불교적인 삶을 애써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무슨 실패가 있고 이런 것들도 종종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나도 그것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은 정말 불교적인 인간으로 연기적인 삶을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저분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나? 내가 반야경을 읽으면서 반야경, 금강경도 반야경 가운데 하나예요. 반야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그런 경전이 많은데 대품 반야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느낌이 순한 사람이에요. 느낌이 순한 사람. 반야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느낌이 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끌리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매력을 주고 끌리는 사람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특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해명을 할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해명을 했어요. 물질적인 요소, 우리가 변해간 성질을 가진 것은 전부 물질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요소는 다 변해가요. 한 가지도 고정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해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요소는 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 신체 같은 거죠. 그리고서요, 인간한테 중요한 요소가 뭐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중요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는요, 이 물질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느낌의 요소예요. 느낌의 요소. 제가 색수상행식, 반야심경에 나오죠.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뭐 이런 말 반야심경에 많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자각을 하는데 내가 한 30년 걸렸어요. 내가 좀 늦대가지고 왜 수가 뭔데 색담에 수가 나오나, 왜 이게 수가 도대체 뭐길래, 수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어떤 것이길래 이게 신체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다음에 바로 이게 등장을 하나, 이거를 온전히 아는데 내가 한 30년 걸렸어요. 반야경을 읽고 알았어요. 반야경을 읽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인상을 심어주면요. 인상을 심어주면 그 인상은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바뀌질 않아요. 나는 절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가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저 스님은 되게 쌀쌀맞다. 나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 쌀쌀맞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속은 큰 소리도 안 치고 얘기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쌀쌀하다대요. 그러나 그 소리 참 듣기 싫은데, 며칠 전에도요, 1949년생인 노보살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첫 마디가, 난 스님요 쌀쌀맞게 보여서 참 싫었거든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아, 또 내가 덫에 또 걸렸구나. 쥐덫에 또 걸린 거예요. 반성했어요. 내가 젊어서야 그런 소리 들어도 되지만 이 나이 돼가지고 쌀쌀맞다고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지내고 있던 스님이 자비롭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쌀쌀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풍기는 나의 느낌이 쌀쌀맞게 풍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다른 면이 있는데, 그죠? 많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런 다른 면은 다 어디 가고요? 나에게서 풍겨 나오는 나의 느낌. 쌀쌀맞다. 냉정하다. 차갑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에 관심 없이 내 일에 몰두해 있어 버리니까 뭐 말을 못 붙이겠대요. 나한테. 누가 나를 찾아와요. 잠깐만요. 한 5분만요. 내 지금 하던 거 있으니까 이거 잠깐 마치고 내가 가겠습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놓고는 한 20분 있어 버리는 거예요. 20분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하는 것을 마치고 그 사람하고 응대하는 방식을 버리고요. 내 것을 덮어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날 보고 쌀쌀맞다고 그래요. 느낌이요. 내게 쌀쌀맞은 느낌이 주면요, 그 사람하고 공감이나 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첫 출발은요, 느낌을 순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느낌을 순하게 갖자. 이쪽에는 왜 안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삼매 속에서 사는 것, 정 속에서 사는 것,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럴까? 느낌을 순하게 갖는 삶이에요. 승질나가지고 이렇게 살면은요, 아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우선이어서 그게 급해서 그것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주면요, 여러분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은 쌀쌀맞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도 이루

이기지 못해요. 명심하세요. 느낌을 순하게 갖지 못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요, 애써 노력해봐야 노력한 것에 기대치에 몇 분의 1도 이루지 못해요.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함께 공감하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정품의 화엄경의 가르침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순하게 가지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칩니다.

0: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2: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3: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2: 키.
3: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2: 당연하죠. 네.
1: 춘!
4: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1: 오와.
5: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6: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니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불교 회화와 단청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입니다.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불심이 깊었거든요. 어머니와 친가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가족 여행이라고는 늘 사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단청은 불교 건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유교 건축, 관화 건축 등 우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회화입니다. 과거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전통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 지금 경복궁 흥복전 일대는 고종 당시 중건을 기준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복원단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통 재료로 전면적으로 단청 복원하는 것은 이 흥복전이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전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불화장 이수자로서 전수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수자들에게 배체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체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채색한다는 의미의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앞면은 당연하고 비단을 기준으로 앞뒤 모두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앞뒤로 하기 때문에 복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면에 두껍게 칠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앞면의 색이 일부 박락되더라도 뒤의 색이 은은하게 비쳐 작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배치법은 고려 불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붓과 호흡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집중된 상태이고 저에게는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결국 한 선 한 선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은 저에게 기도와 같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닮아있다고 느끼고요. 붓을 놓지 않으며 제가 마주한 것은 단지 화려한 단청의 오방색이나 부처님의 형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천년을 이어온 전통과 오늘의 나가 만나는 뜨거운 기도였고 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며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전통 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그 답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특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그 사회다 보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아기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산후우울증도 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게 불쑥불쑥 다시 나오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 미술 또한 집중하게 되니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그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분해집니다. 예, 그 마음이 밝은 거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차분하게 뭐를 못하는데 불화를 하신 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면 선도 있지만 채색하는 거,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고 집에 가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럴 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정말 수행이 왜 옛날에 스님들이 불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조각을 했는지 진짜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심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나가는데 엇나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안 하면 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 환하고 너무 좋았던 들뜬 마음과 그 너무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선에서 드러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여하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저희가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중간을 잡아줘서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분의 행동이나 했던 행위나 자비심이나 공덕이나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다른 사람에도 전달되는 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화는 자기를 찾아가는 데
명상하는데

선으로 가는 그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화를 그리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붓끝에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명상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불화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습화라는 과정이에요. 그말 그대로 연습할 습의 그림화자라고 해서, 불화를 연습하는 건데, 그 시작이 저희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걸로 사불이라고도 하는데, 백길 사자, 부처님 부처 불자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불교에서 나오는 성인의 모습을 베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 외곽만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불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공덕과 그리고 제 마음을 붓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명상의 한 방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를 이용한 선명상 시간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화는 저희가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우선 자세랑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는 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는 이렇게 꾸부정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꼿꼿해도 안 돼요. 대신 또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 해서 이거는 직선을 유지하고 그대로 한요 정도만. 예. 너무 이렇게 목 거북이처럼 빼지 말고 이거를 이게 허리도 숙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약간 비스듬히 하고 이거는 왼손은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말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종이가 준비가 됐죠? 네, 그래도 손을 붓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세는 됐고,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요. 네, 그리고 목이 안 나오고 허리랑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불화선은 크게 철선묘랑 정두섬이라는 그 선이 있는데, 철선은 그 말대로 철사 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한 선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그리고 정, 못, 머리, 쥐, 꼬리 같은 선이 있어요. 저희는, 동양화랑 다른 거는 동양화는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껍고 얇은 거에, 그 동양화의 맛이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철선을 이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힘을 줘서 붓끝을 모은 다음에 그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짝 빼면 점점 얇아져서 쥐꼬리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오금을 준 다음에 똑같이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불화는 붓끝에 있는 탄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는 거고, 다시 붓끝에 찍을 때 다시 이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붓은 어떻게 잡냐면 우선 중봉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세 번째 손가락을 중지로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웬만하면 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중심을 그대로 해서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요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손목을 당기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이거는 가만 냅두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할수 있습니다. 우선 철선은 저희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 정도 압력을 줬으면 얘가 힘을 더 줬다, 덜 줬다 하면 이게 굵기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거니까 같은 힘을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 팔꿈치를 당기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선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 숨을 멈추고 붓을 내려걷고 다 근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손이 삐뚤어져서 저희가 엄청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그어야 됩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멈춘 다음에 딱 붓을 누르고 예, 그 힘으로 쭉 팔꿈치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속도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약간 흔들리면 붓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랑 같은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붓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중간에 쉬어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기 전에 한번 하고 참고 내리고 그 다음에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쉬면 흔들려요. 집중해서. 이게 기본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이제 정두섬이 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걷지만 지금은 붓끝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팔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은 철선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몸머리 같지만 중간 몸은 철선처럼 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올리면 붓이 얇아 선이 얇아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팔꿈치로 당기고 어깨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딱 집중해서 숨 참고 딱 누르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먼저 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교 성인의 모습을 선으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면 수파는 뭐였을까요? 네, 불화의 기본이 수파도 선이고 사불도 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 불화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가지만 사불은 그 기술 연마도 있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연부를 하면서 계속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그 명상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다잡고 안정화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불할 대상은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선제동자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선지식을 맞아서 남순동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저희 불교의 성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리지만 두려움도 없고 용감하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서 구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찾아가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선제동자랑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선지식한테 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렇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희 입법계품에서 28장면에서 28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만날 때예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이렇게 구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그 장면 묘사된 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고려불화로 유명한 수월관음 암석에 대나무가 있고
뭐 그런 뭐 길상좌라고 해서 그런 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 도상화한 게 수월가늠이 있고 수월가늠을 향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니까 보통 수월가늠이 있을 때이 조그마한 이 시선이 맞닿는 데에 선제 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식도 많지 않고 우리 내 모습과 같으니까 선제 동자를 이번에 사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종이 붙이는 걸 하고요. 저희가 명상하고 명상을 하면서 향을 먼저 맡으면서 명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선제 동자의 그 공덕과 그 구도길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하면서 붓끝에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그게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을 때, 뭐 아니면 저희가 뭐 외로울 때, 아니면 되게 괴로울 때. 이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이랑 먹물이랑 붓만 있으면 도안이랑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다양하게 그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명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 사불 수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안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밑에 도안은 가만히 두고 위에 있는 얇은 종이, 그냥 필방에 가서 순치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종이를 사서 이 도안보다 약간 크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는 만졌을 때, 양쪽을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앞입니다. 매끄러운 걸로 붓을 하시면 돼. 붓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보랄 때 쓰는 거는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는 얼굴을 표현하는 면상필이라고 하는 이 얇은 붓입니다. 채색필이 아니고 얼굴이 그 묘사가 가능한 그 얇고 긴 붓을 사시면 습화하실 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하시지 말고 반듯해야 선이 그 종이에 울지 않고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랑 코랑 그러니까 뭐 청과 호각까지 시각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더그 명상이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냥 후 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 주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거든요. 다 하셨으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서 침향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근데 눈은 감는 게 좋고 처음에 숨쉴 때는 이 가슴까지 코로 이렇게 될 동안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살살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조금씩 내미시면 됩니다. 소리 안 나게. 본인만 소리가 나게. 이제 눈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할게요. 저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의 한 방편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오른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하지 말고 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내 자신을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다시 붓꽃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 붓꽃에 집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제동자의 이 구도하는 이 마음과 내가 불도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염불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제동자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 선 한 선 마음속에 떠오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은 아까처럼 힘을 주고 경두소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선으로 얼굴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는 말도 하시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가 붓끝에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한 연습화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릴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요거를 이 팔의 회전 근개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위로 갈 때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정해 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그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붓을 했을 때는 숨을 멈추고 붓을 뗐을 때 쉬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선의 모양이나 두께는 웬만하면 그 이 밑본, 초본이라고 하는 이 밑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할 때는 보통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먹물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손, 위에서부터 아래.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리면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북구트로 돌아오면 돼요. 이 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선명상입니다. 연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제 동자의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끝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지 세 시간이 지났는지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동안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1: 다들 하셨나요?

0: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선으로 하는 선 명상은 사불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명상인데, 명상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뭐, 사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경을 베끼면서 경 내용을 익히듯이, 그리고 저희는 불교 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에 대한 공덕도 생각하고, 특히 얼굴을 그릴 때는, 부처님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것 같이 자비심도 느껴지거든요.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중을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을 하면 뭐 어느 순간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눈 깜짝할 때할 동안 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제동자 한 분이면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저랑 본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상하면 화두를 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랑 도안이랑 붓이랑 먹물만 있으면 되는 이거를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1: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0: 그래서 붓하고 호흡하고 같이 가는 그 느낌이 있으셨어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흩어진 마음이 흩어져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0: 그러면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1: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안 되는
0: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잡념이 떠오를 때도 있었죠.
1: 네, 계속.
0: 네,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보내시고 다시 집중을 하신 거예요? 잘하셨네요. 네.
1: 특히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잡생각도 많이 안 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제가 잡념이 많은 편인데 선을 일정하게 그리는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에 비를 수 있는 시간을
0: 집중이 안될 때는 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선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이 사불 수행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1: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요즘 최근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 선을 그렸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좀 틀어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좀 호흡하면서 집중해서 좋았던
0: 그러면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떠오르셨나요?
1: 처음에 좀한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집중하니까
0: 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다잡게 되죠. 예. 그러면 호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요번에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향도 피고 음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제동자 이렇게 저희 완성한 이 대상에 대한 그 집중만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선제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2: 이 대상이 했던 구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렸을 때 일어났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위안을 얻었던 그 모습 치유를 받았던 그때 그 그렸을 때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들숨과 날숨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바로 내뱉지 말고 머물렀다가 이게 뱉을 때는 정말 살살 조금씩 조금씩 내뱉으면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0: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운들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뱉어내세요. 네. 그리고 선제동자를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그 마음, 집중했던 그 모습, 자기 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끝에 맺힌 흔들림을 지켜보고 그 흔들림마저 평온으로 바꾸어가는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손이 삐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붓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고요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붓을 쥐고 머물렀던 그 정직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선명상의 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반대!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소골에 무주상구시 목다 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 소교주 수구리의

어저께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금수진해지사국에다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지불공도백군불급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수불의 약선남다선유유말사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욕심이 많은 삶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작은 삶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후따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 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안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포교하신 소중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불자의 회장님이신 강태봉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0: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1: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암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벌써 한 50년 전이 되겠습니다. 예, 국민학교 2학년 다니던 도중에 망막 박리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시력 장애가 왔고 10살 때는 완전히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고쳐서 광명을 찾아서 빨리 학교로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었고 특히 부모님 생각이 강하셨죠. 그래서 뭐 좋은 병원들, 이름난 병원들 많이 찾아다녔고 좋은 사찰에도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또 아버님이 뭐 이래저래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돌아가시면 1년 상을 지내야 되는 게 우리 예였는데 아버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는 한 달 만에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불교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어린 나이지만 그때가 14살이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불교에 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의식을 좀 배웠죠. 제 동네, 즉 제가 이제 음성군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그 음성군에는 법화종 말사죠. 쌍용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절에는 우종산이라는 스님이 이제 계셔서 주지 스님이시죠. 그분에게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뭐 천수경이라든가 반야신경, 뭐 장엄연불 그 외에 이제 불교에서 활용하는 그런 의식을 익혔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껑충 뛰어가지고 요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불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불자회 이제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성북구에 이제에서 살고 있고 제가 불자회 회장으로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자료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템플스테이 그 외에 불교 관련돼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끔 그런 일을 주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0: 야, 정말 훌륭한 일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최고의 공양이

0: 법공양이다라는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많은 시각장애자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니 강태봉 회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수의 찬탄 드립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진심으로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강태봉 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앞으로 또 좋은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봉 회장님이 뽑으신 첫 번째 인생 키워드 뭘까요?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예. 지금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1: 네.
0: 예,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한국 시각 장애인 불자예를 뽑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느 분야든 간에 또이 같은 시각장애인분들끼리 모여서 여러 생각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토론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중심 축이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맹학교, 예, 서울 맹학교에서 재학 중이었을 때인데요. 그때가 제 나이로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는 카톨릭 맹인 선교회도 있었고, 카톨릭 학생회죠. 학생회도 있었고, 기독교 학생회도 있었는데 불교 학생회가 없었어요. 또 원불교 학생회도 있었네요. 저 이상하다.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은 우리의 종교였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불교에 귀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훌륭한 불교의 학교에 불자들이 없 불교 모임이 없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의아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분은 학생이지만 제가 사회에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죠.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하다. 우리 학교에 불교의 현 주소가 이렇다.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 불자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몇 분이 모이셨어요. 모여가지고 처음 만든 그 불자회 이름이 이제 불교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가 불교 공부를 뭐 의식을 조금 배웠지만 깊이성 있는 그런 불교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불교 모임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또 이제 여러 훌륭한 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불교를 좀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불교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불교의 모임으로서 즉 시각장애인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체득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벌써 오래전 얘기죠. 1988년도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또 불교계, 시각계 불교계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고요. 또 흥황해지다가 2000년 초에 와서 그렇게 성장했던 불교 모임이 와해 될 지경에 있었고 그 와해 될 정도의 불교 우리 모임을 다시 일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에서 또 지금 15년 전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 시각장애인 불자회를 다시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 1999년 새로 만든 그 한국 시각장애인 불자회 그때부터 더욱 이제 활동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참으로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회장님, 시각장애인 불자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 추구하는 뭐 정신이나 가치, 핵심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많은 사상이 존재하죠. 아무리 봐도 불교의 교리만큼 좋은 그런 종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도 많은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자비 사상이라든가 보시, 이타행 이런 생각들, 이런 좋은 사상들이 우리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보시, 이타행, 자비 이런 사상으로 간다면 평화가 오고 서로가 웃으면서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우리 불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우리 그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수혜자로서 받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또 보시 이타향을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연구도 해보고 같이 논의도 해봅니다. 그래서 간간이 우리가 이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각장애인 불자만의 이 모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성장할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 또 현대화된 공부로서 현대에 맞는 또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늘 부처님 공부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시, 이타행, 자비, 평등 이런 것을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야, 지혜와 자비, 이타행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도 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자세한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이름 자체가 이제 시각장애 한국 시각장애인 불자회 불자회다 보니까 기본이 되는 건 이제 불자분들이 고명하신 스님들로부터 법회를 이제 보는 그런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하고 가장 저희에게 영향을 주시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조계종 산하죠. 조계종 산하의 광림사라는 그 서초동에 있는 절인데요. 혜성 스님께서 이 장애인 포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하고는 이제 거의 15년 이상을 인연이 돼서 많은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법회를 아예 거기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두 번째 일요일 날 장애인 법회를 봐주시고 계신데 거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서 법회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불교를 알려면은 책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것도 역시 점자로 된 글인데요. 이런 점자로 된 책자를 보급하는 일, 또 또는 그 외에 자료를 보급하는 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혜성 스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또 이제

0: 우리가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불자로서 자꾸 자주 이 불교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만 하는 것보다 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우리가 섭외해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서 또 그 중요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익히는 또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템플스테이에도 우리가 또 저기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요즘에는 이 빨리어를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초기 경전을 빨리어를 많이 이제 보급하고 있고 또 이 일반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빨리어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3년 전부터 빨리어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 불자분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또 빨리어도 배우고 있고 또 우리 이제 불교계 소식이라든가 또 우리 불자의 소식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아무래도 전화가 편하니까요. 전화 사서함이라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해놓으면 우리 불자님들이 또 들어와서 듣기도 하시고 예 그런 일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교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불교의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을까 하는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회장님 그 부처님 경전 금강경에도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 부처님의 말씀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개송 사구계라도 널리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시각장애인 불자회에서 해안 스님의 금강경을 점자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네. 대단한 일입니다, 회장님.
0: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어떤 책을 점자로 만들까? 그때 당시에는 점자 책으로 나와 있던 불교 경전은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제가 절에서 있으면서 금강경을 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강경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좋다. 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쉽게 금강경을 쓰신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해안 스님의 금강경인데 그래서 금강경을 처음에 점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공지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제가 기억에도 지금 남는데 충남 예산에 계시는 이제 시각장애 중도 실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1: 크리스찬이요?
0: 네,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이 책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명 깊었다고.
1: 크리스찬인데 금강경을 네, 예. 점자 금강경을 보시고요.
0: 네네. 이야, 저도 참 감명 받았습니다.
1: 놀랐습니다. 예.
0: 이 불교 경전이지만 저는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글 잘 읽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간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점자를 잘 쓰시기가 좀 서투른 거죠. 띄엄띄엄 서투르게 쓰신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진짜 좋은 책을 점자로 만들었구나. 이걸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불자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이걸 듣고서 이걸 보고서 야, 이 금강경에 대한 좋은 글귀 이런 걸 보고서 점자 편지까지 썼다니. 야, 너무너무 감명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이 금강경 만든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1: 이야, 네. 회장님 저도 그 해양 스님 금강경 그 내용을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근데 해양 스님 금강경을 점자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놀라움을 정말 숨길 수가 없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한국 시각 장애인.

0: 불자에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더잘 되실
1: 네,
0: 겁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력을 잃고 바라본 세상.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떻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 9살 때 급격하게 이 망막박리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눈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도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망막을 고칠 수 있는 망막박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술도 그때는 부족했고, 현재 같으면 70% 이상은 고치거든요. 근데 시대를 제가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못 보니까, 그걸로 해서 아버님이 이제 또 화병이라 그러시잖아요. 화병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불교 쪽으로 말씀하셨고, 또,
0: 아버지께서요?
1: 네,
0: 예.
1: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더더욱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제가 어린 나이에도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왜 돌아가실까? 이런 뭔가
0: 아, 사람을 왜
1: 지혜에
0: 죽을까?
1: 대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맹학교로 갈 수도 있었지만, 맹학교보다는 저는 마음이 절로 끌렸습니다. 절에 가면 뭔가 해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스님들의 훌륭하신 스님들이 또이 거룩하게 보였고, 나도 그 길을 가면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아버님 돌아가신 한달 뒤에 이제 절에로 들어가서,
0: 그때가 몇살
1: 네, 우리
0: 때셨나요?
1: 나이로 14살입니다.
0: 14살 때
1: 네.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절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0: 이야.
1: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절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몇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주로 배웠던 것은 불교 의식 을 집행하는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점자를 제가 익히질 못했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한 기절 한 기절 알려주시는 거를 그거를 이제 외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몇년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또 저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다른 절에 가서 거기서 스님을 좀 도와드리면서 또더 배우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를 부천에 있는 태고종 절로다가 저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0: 예.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4살에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된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 그리고 뭐 의식도 공부하고 불교 공부도 그때 깊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머리 깎고 스님만 안 되었을 뿐이지 거의 스님 되는 교육을 받으셨군요.
1: 그렇습니다. 깊이 있게 이렇게 배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반이 왜 있다면, 도반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인데, 그 절에는 저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스님과 1대1로 이게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주로 이제 의식에 관한 그런 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께서 다른 데 가서 더 이제 거기서 있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해서 행자 아닌 행자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하고 동갑, 네. 예, 그분은 진짜 행자였어요. 이분은 이제 비장애인이라, 걸림이 없죠. 청소 잘하지, 바깥 청소 잘하지, 스님이 외부에 나가시면 거기 따라가서 도와드리지. 근데 내가 있던 그 쌍용사보다 넓기도 하고, 또 이제 신도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0: 태양 돌 때부터 힘든 과정이 시작돼요,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절에서는 많이 배려를 해 주셨지만, 이제 시각장애에 대한 지식의 좀 부재랄까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신 거죠. 그때는 뭐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은 이제 염불 뿐이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을 잘 모른다. 태고 중에서는 개를 줄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조용히 지내는 건할수 있지만 내가 크려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예, 여기서는 뭐 하려면 뭐죄 지낼 때뭐 회신곡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걸할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수 없고 첫째, 스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로서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차라리 너와 같은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낫고 그 세계에서 배우고 그 세계에서 더 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거기서 저를 이제 그 스님과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가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예.
0: 감사합니다.
1: 그 회장님, 시각장애자로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가장 큰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참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셔요.
1: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자셨어요?
0: 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밤이 새는지를 모르고 관세음보살 찾으시고 이제 본인보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던 어머니가 벌써 98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한데 그 어머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참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70년대 초만 해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참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 때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 딱 생각나는 것이 저를 이제 택시를 태워 주시려고 해요. 어디 가기 위해서. 그러면 택시가 오다가 씁니다. 쓰다가 지팽이를 보면 바로 확 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서
1: 너무하다.
0: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슴에 와 닿고요.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어머니의 그런 정성이 정성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온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진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회장님께서 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부처님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0: 네,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중에서 저는 가끔 가다가 보광삼매론의 글귀를 떠올립니다.
1: 보광삼매론이요? 예.
0: 물론 그 글귀는 이제 명나라 때 스님이 전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거는 이제 부처님의
1: 예.
0: 말씀하신 토대
1: 다 부처님
0: 안에서
1: 경전에 근거가 있는
0: 네,
1: 말씀이시군요. 예.
0: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1: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0: 몸에 병이 있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그 말이 저는 가끔 생각납니다. 열 가지인데 그 말이 저한테 생각나고 몸이 안 좋을 때 보광삼매론의 글귀를 많이 떠오르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1: 예, 회장님 저도 거의 15년 전쯤인가요?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도 망막박리가 갑자기 와서요. 아이고, 예. 오른쪽에 망막박리가 와서 치료가 잘 됐지만 네. 거의 시력을 잃었어요. 오른쪽 눈이. 아이고. 그래서 명암은 있는데요. 형체는 보이는데 또렷하게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예. 사람들한테 눈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잘 못 알아봐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신의 눈이 있는 대신 지혜의 눈, 마음의 눈을 닦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염불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이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장님 14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널리 전포포교하고 계시는데 이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이것이 불교의 매력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0: 우리 불교에는 평등사상, 자비사상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거기다가 자타일시 성불도 오. 혼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함께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같이 가자. 어려워도 같이 가고 좋아도 같이 하자. 이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라는 그 단어만 가져가면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 어려웠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 예, 힘들었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함께 가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저도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자타일시 성불도.
0: 자타일시 성불도.
1: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초성 퀴즈네요. 지읍, 비읍, 없는 시내. 제가 이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0: 한번 맞춰보시죠.
1: 치읍, 비읍이면 차별 없는 신행 하면 되는데 치읍, 비읍이라서 네. 뭐지? 하다가 알았어요. 네. 네. 뭐 장벽 없는 신행. 아, 예, 맞죠?
0: 맞습니다.
1: 야, 저 진짜 공부 예, 많이 했어요. 이거 예,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장벽 없는 신행.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장벽 없는 신행이라고 하면 누구나 같이 갈 수 있는 신행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장애라는 또는 불편함, 차별 이런 것이 없는 신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교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외에 또 간다 하더라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장벽 없는 신행,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저는 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절에도 참배를 가면서 느낀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절 사찰 측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배하러 온다 또는 법회를 보러 온다 이랬을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세한 인식이 갖추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는 이 노파심이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우 우리가 잘 못 대해드리면 어떨까 또는 우리가 조금 잘 응대를 못 해드려서 무슨 뭐 넘어지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떠실까 또는 많은 신도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그런 그 좀 우리를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찰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습니다. 걸음 걸을 수 있고 또 이 안내 받아서 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0: 또 예,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벽 없는 신행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똑같은 불자로서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하나의 신행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바라봐 주시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1: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실천하더라도 아마 노력하고자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일으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그러면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봉 회장님,
1: 네.
0: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는 성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성장의 힘이요?
1: 네.
0: 성장하는 힘?
1: 네.
0: 예.
1: 가피는 무한히 많을 수 있죠. 부처님의 가피는 많을 수 있지만 가장 그 작은 가피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작은 가피를 입었을 때 그걸로 토대로 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피를 성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야, 네. 가피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힘이다.
1: 네.
0: 야,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도 오늘 강태봉 회장님 말씀 듣고 더욱더 성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1: 예, 감사합니다. 예,
0: 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1: 네. 예.
0: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우리 강태봉 회장님의 뜨거운 진심이 어린 말씀을 듣고 우리 불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전법포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세상 그 무엇에도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그리움을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선이 익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를 본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네, 오늘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르면 답답하고 무엇이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는 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알게 되면 시원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배우고 시도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져서 따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이 성격 탓인 것 같아서 좀 힘든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태초에 이제 원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언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태초의 원시인이 봄을 맞았어요. 그 봄이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냥 되게 춥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너무 신기하겠죠? 놀랍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앙상한 이 곳곳에서 갑자기 나무에 꽃이 피고 이렇게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해요. 발 아래에서도 꽃이 펴요. 그럴 때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저건 벚꽃이야. 지금 봄이야. 봄 되면 원래 꽃 피는 거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하,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봄이 오면 꽃이 펴. 그건 벚꽃이야. 그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저 꽃의 이름은 벚꽃이다. 그래 놓고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탁. 왜냐면 모르면 두려우니까. 뭔지 모르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시원한 것 같거든요. 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봐야 그게 진짜 안 게 아닌데 알아봐야 벚꽃이라는 이름을 안 거고 봄이 있나 보구나 꽃이 피나 보구나 요걸 알았을 뿐인데 그걸 알고 나서는 그 조금의 지식을 알고 나서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알았으니까 뭔가 그걸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봄을 맞이했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이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막 이렇게 따뜻할 때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막 꽃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막 꽃도 피고 땅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있고 대지가 막 초록 연초록으로 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언지 모를 때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놀라운 신비일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얼마나 그 경외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은 좀 있을지라도 경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갓난아기가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그 투명한 눈동자 같은 그런 눈동자로 세상을 너무나 신비롭게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 꽃을 오래오래 보겠죠. 처음 보는 것이고 그 아주 생소하고 생기로운 생경한 모르는 눈동자로 그것을 얼마나 오래오래 눈에 담겠어요? 마음에 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놀라운 신비이고 뭐 심심하고 재미없고 스쳐 지나가는 게 없겠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모름 속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게 두려우니까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름을 부여해서 또그 이름을 지닌 무언가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기본적 특성만을 몇 가지를 딱 부여한 다음에 이걸 불교에서 명과 상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름 명자, 모양상 자. 그 특정한 대상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그건 이거야 라고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땅 밑에서 요즘 한참 피어나는 민들레에 대해서 얼마큼 아나요? 물어보면 민들레 꽃이 이렇고 뭐 민들레 처음엔 홀씨가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민들레 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고 그 민들레를 연구하는 학자가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서 민들레의 모든 예를 들어 효능 가치를 다알수 있을까요? 꽃이 왜 그렇게 피고 왜 그런 색깔이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름 모르니까 이름을 탁 부여한 다음에 그걸 안다라고 넘겨짚고 나면 그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몇몇 가지를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탁 정리를 해놔요.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해요.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다알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이름과 모양을 부여한 뒤 그걸 안다라고 탁 정해놓게 되면 더 이상 그것과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보는 그 봄을 잃어버려요. 지관, 멈추고 보지를 못해요. 이미 자기 아르마리를 가지고 쌓여있는 업식이라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바라보는 업식으로 재해석해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의 날것 그 자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시야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자기식대로 창조된 세상으로 제한돼 버려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건 나쁜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저건 나쁜 거라고 정해놓으면 그거는 계속 멀리하고 살 거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알수 없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아르마리 분별심, 알미라는 작용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범주화시켜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취사 간택심을 분별심을 가지고 명과 상을 부여해서 아는 척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게 된 세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화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 저건 직업은 나쁜 직업. 삶의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취하고 버릴 어떤 대상으로 그림 그려서 상을 부여해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분별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죠. 내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분별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좋다고 얘기하면 넌 틀렸어 라고 말하겠죠. 그걸 고집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네 내 말을 안 듣니 하고.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게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시원한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로운 것은 이것의 이름만 알 뿐이지
대충 모양만 알 뿐이고

제한적 특성만 알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알수 없다. 모를 뿐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그것을 다시 만났을 때도 모르는 눈으로 그 신비와 마주할 수 있게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모름의 신비를 간직하게 된단 말이죠. 어설프게 아는 어떤 것으로서 제한시키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볼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죠.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빨리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딱 구분 짓고 싶은 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취사간택으로 딱 영역화해서 경계 지어가지고 내 편, 남의 편.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탁 정해놔야지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물어봐요.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간단해요. 괜찮아. 별로야. 어떤 사람이 괜찮다 혹은 별로다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은 괜찮고 어떤 점은 별로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은 되게 뛰어나고 어떤 특성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잘하고 저런 면에서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차만별로 나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국영수 성적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등수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맞다고 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국영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친구들은 능력 없다거나 좀 공부 못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나보니까 그 똑똑했던 친구들 중에 되게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능력 있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영수는 못하지만 뭔가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는 잘안 돌아가는데 뭔지 모를 그 자기가 하는 분야의 일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다양한 분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판단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나도 많더란 말이죠. 몇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근데 사회에서 몇몇 가지 능력만을 중요시하게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죠. 그 사람을 내 아르마리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그 지식만이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분별망상만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분별망상 속에서 산다. 분별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꽃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 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워요. 제가 히말라야 처음 갔을 때 이렇게 계속 처음에 숲을 계속 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밑에는 이제 우거진 숲이니까 그 우거진 숲길을 숲 지대를 통과하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광활하게 트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말라야의 설산이 보이는 지점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숲길을 해서 이렇게 걷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를 탁 돌고 나서 모든 사람이 막 그 발길을 멈춰서서 그것을 뻥 뚫린 그 시야에서 그 히말라야의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확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
곳을 만나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모든 여행자들이 길을 멈추고 발을 멈춰 세우고는 거기서 뭐 할까요? 머리는 작동을 안 해요. 감탄사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우와 우와 하면서 감탄사만 나와요. 그냥 그것이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것을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 그렇게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 히말라야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았어요.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서 아 이게 히말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저녁 오전에 완전 쾌청한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쾌청한 설산이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오후가 되면 점심 이후가 되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구름이 여기저기서 해서 그 쾌청함을 이렇게 좀 가둬요. 그때 저녁 때 노을 질 때 그 몇몇 순간에 설산을 하루 이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설산을. 그러고 나면 설산에서 한 달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산 안 봐요. 그냥 계속 걷기 바쁘고 바빠가지고 빨리 다음 목적지 도달하기 바쁘지. 설산을 보고 감동하는 순간, 감탄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죠. 첫째 날 이미 다 봤고 다 알았으니까. 알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매 순간순간 아름다운 풍광을 가슴으로 감동하지 않고 머리로 아르마리로 알기 때문에 그 신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어떤 목표의식 같은 거 그런 것만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인들은 중생들은 이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 분별 의식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림 그려놓은 자기식대로의 그림, 그 그림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 그랬어요. 상, 이미지, 모양. 내가 사는 세상을 내가 그림 그려놨다니까요. 이런 건 좋은 거, 저런 건 나쁜 거, 이런 건 신비한 거, 저건 진부한 거,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거, 저런 건 하면 안 될 거,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좋다 나쁘다 정해놓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 취하기 바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 내 인생에 없애기 바빠요. 그게 중생들의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취사간택. 그런데 정작 내가 취하려고 죽을 때까지 목표 삼아서 가지려고 애쓰던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를 오히려 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나쁘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멀리하려고 길을 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던 무언가가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일깨워주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나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생들은 취사 간택심,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취사 간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취하려고 집착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되 취하는 바 없이 취해요. 즉 집착 없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집착은 없어요. 거기 구속되진 않아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싫어는 하는데 막 학을 떼게 싫어하진 않는 거예요. 너무 막 짜증내고 화를 낼 정도로 싫어하진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은 해서 거리 떼지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거리를 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가 생기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중생의 삶은 취사간택심이었다가 이게 중도의 지혜로 바뀌면 정견의 지혜, 무취사의 지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대수용의 상태. 법신부를 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수용신. 삶이라는 이 연기적인 현상을 통째로 허용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자기 생각을 믿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모를 뿐이라는 사실, 오직 모를 뿐이구나. 근데 어설프게 내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안다는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러니 취사간택심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취하고 싶은데 못 취하려고 집착하는 게 탐심이고, 갖고 싶은 걸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게 진심이고, 그 탐심과 진심이 진짜인 줄 아는 게 치심이거든요. 여기서 탐진치 삼독이라는 중생의 망상이 생겨나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삶이 모를 뿐인 놀라운 신비가 됩니다. 그 봄에 꽃이 떨어질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꽃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연초록들이 피어나고, 또 연초록들이 우거지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 시원함을 선사하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드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단풍을 구경할 만하면 단풍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후두둑 떨어뜨리고, 그래서 야, 봄, 여름, 가을, 이 아름다운 첫 봄, 첫 여름, 첫 가을이 이제 아쉽게 지나가는구나 해서 아쉬웠거든요. 그 아름답게 피어난 봄, 여름, 가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겨울 앙상함이 주는 그 시린, 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벌써 죽어버려요. 말로 표현된가 동시에 그 명과 상이 돼, 이름과 모양이 되어서 그걸 그 언어로 제한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앙상한 겨울숲의 신비,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 봄, 그 여름, 그 가을, 그 겨울을 말로 표현하면 벌써 어긋나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와서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문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법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직접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의 본래의 가슴으로, 분별하는 눈이 아니고 지식의 안목이 아닌, 지식 이전에 본래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본래의 안목, 본래의 봄, 이 존재 자체로 보는 거예요. 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조금 그런 것이, 봄이라는 말은, 관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본다라는 의미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다라는 의미로 봄을 생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저것을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 그런 분별이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봄이라는, 이 하나의 봄,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다르게 뭐 있음 혹은 뭐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보는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 그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 할 때가 다 봄이잖아요. 근데 그 봄을 다르게 말하면 뭐 거울처럼 비춘다 해서 비춤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봄을 가만히 보면, 봄이라는 말을 벌써 해버리면 그건 그 진짜 봄이 아니에요. 그 봄에서 확인되는 것은 보는 경험이 아니랄까요? 그냥 그 봄에서 확인되는 것은 언제나 있음이에요, 있음.

I am 이러잖아. I am 나 있음. 그 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거 불과하지만 있다라는 이 진실이 확인된단 말이죠.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죽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살아 있어요. 깨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 깨어 있음을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 봄, 이 있음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자기의 있음을 확인시켜 줘요.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지나가는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저 행인이, 저 자동차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모든 것이 이 존재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경험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됐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많이 아는 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신을 가두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죠. 경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약회양선사예요. 남약회양선사.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또 걸출했던 두 제자죠. 중에 한 명이에요. 남약회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에 숭산에 숭학 해안국사를 찾아 배웠는데, 해안국사가 회양에게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 뵙게 하였다. 이게 숭학 해안선사 밑에서 공부를 했었다가,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인도 이제 육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든지, 그래서 육조 스님에게 가서 너의 안목을 한번더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이제 아마 제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스승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양이 조계에 이르러, 조계 육조 스님이 계시는 조계산에 이르러서 육조 대사께 절을 하니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오느냐?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대화이겠죠? 근데 아마도 어디서 오느냐? 이것부터가 벌써 법으로 묻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게 사실 말 따라갔죠? 어디서 오느냐? 이게 몸을 너 어디서 오니? 하면, 저는, 이 몸은, 몸과 마음이 나일 때는, 저는 저 숭산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몸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근데 이걸, 여기선 그냥 스님, 이 육조대사가 더 이상 그냥 뭐 말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했는데 그걸 뺐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에서의 문답은 그렇죠. 법을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이몸 어디서 왔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진짜 너의 본래 면목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대 오는 바도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다거나, 이 여여부동한, 불래불거한, 이 자기를 확인한 입장에서 이 법에서 이제 답을 한다면, 이제 다른 답이 나왔겠죠. 뭐또 모르겠네요.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걸 수도 있어요. 그 뜻도 없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물어봐요. 이제 오케이, 인사를 그냥 세속적 인사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법을 묻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숭산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답하니까 지금 이 몸이 어디서 온 걸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왔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아, 법을 묻는 거구나 하고 이제 딱 이게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더니 회양이 말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입장에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확인한 입장에서 진정한 자기를 확인한다면 이 진정한 자기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오고감이 없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엔 뭐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거나 갈 수가 없어요. 뭐 시간 공간 있는 것도 아니고 늙고 젊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희노애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불성 이렇게 이름 지어버리면 무슨 그건 우리는 불성이란 이름, 명과 상 거기 갇혀버리는 거죠. 뭐 신성 뭐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름을 불러도 진정한 자기 뭐 뭐라고 이름 불러도 다 스님들마다 이 자리를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르고 같은 스님이 오늘은 불성이라 했다가 내일은 자기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벌레 면목이라 했다가 불성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온갖 이름을 섞어가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 이름에 뜻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 이 선에서 또 이것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물건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한물건. 물건? 이거 물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물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이 물건 이 어디서 왔냐 모르겠네요. 사람한테도 야, 그 물건이네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이제 법을 질문하는 줄 알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 물건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참나니 불성이니 주인공이니 뭐 진하니 대하니 열반 해탈이니 어떤 말로도 이것을 얘기할 수 없다. 그걸 얘기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건 자신의 법을 보는 안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목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딱 이 말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선호록을 공부한 입장이잖아요. 공부한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선호록을 다들 공부 많이 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거예요. 아마 누가 이렇게 왔느냐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테 맞았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왜 맞을까요? 그거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안목을 드러낸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서 주워 들은 얘기일 거거든요. 보면 요즘 같은 사람 같으면 이런 선어록 같은 데서 어디서 배우고 주워 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요즘 같으면 이걸 여러분이 어디다 외워가지고는 어디 저 스님 만나러 갔는데 스님이 뭐 어떻게 왔습니까? 한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 한 물건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는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워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이 문답이 처음이었던 이런 말 자체가 낯선 이런 시대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벌써 이 육조 스님은 제자의 안목을 확인하죠. 벌써 아 어떤 이야기군지 얘가 어떤 안목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를 벌써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딱 끝내기는 이제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한두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안목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두 가지를 이제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사께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냐 하고 물어요. 왜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수행해가지고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온갖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다 수행을 통해 깨달으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교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목을 묻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양이

0: 말했다. 어떻게 말한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

사입니다. 참성사는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4: 와!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4: 아!
5: 이럴 수가.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한 3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그렇게 이제 넘어서 온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하나 있죠. 화두들은 짧으면 어렵고 길면 편하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시가 어렵고 소설이 좀 편하다. 그 장편 소설 같은 경우가 단편보다 더 편하다. 정보량이 많으니까. 중간에 적절한 때 긴 화두 뭐 한 두어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마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선불교 역사에서 임제라는 스님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 미리 얘기를 해보면 이 네 사람의 이제 계보인데 저는 이 스님들의 계보를 좋아해요. 마조라는 스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제자가 백장. 그 다음에 황벽. 그 다음에 임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임제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네 사람의 어록을 모아가지고 네 사람이니까 나중에 여유롭게 이 문간의 원문들 방송들을 보면 이렇게 저 화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조 나오고 백장 나오고 황벽 나오고 임제 나오고 그러면 주목해서 보시면 역시 무문관에서도 이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된다. 오늘 화두는 임제의 그 아버지격인 황벽, 그 다음에 백장이 등장하는, 그리고 마조가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 네 분의 계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 저 칠판에 제가 쓴 이유는 왜냐하면은 등불의 비유 기억나죠? 대나무가 불타오르는 거랑 소나무가 불타오르는 불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는 수레의 비유가 많아. 수레 알죠? 법륜이라고 그래서 불법의 수레바퀴 같은 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승하면은 큰 수레, 소승하면 작은 수레. 그러니까 수레의 비유인데. 동아시아 선불교에 오게 되면 아주 그냥 불교의 정신이 나오면서 깨우침, 깨달음, 그건 불꽃이 퍽 튀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나무면 대나무에 맞는 불꽃이 나와야 돼. 근데 제 스승이 누구냐 하면 소나무야. 소나무가 불타올랐을 때 송진 때문에 생기는 불꽃 있잖아요. 그 불꽃의 색깔이 다르죠. 움직임도 다를 거고 바람이 불 때. 그런데 내가 대나무인데 그 소나무에 불꽃이 나온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뭐 전등사 얘기도 했고 전등, 등을 전달한다 이런 것들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불꽃이 반복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이라고 그럴까? 내가 부처니까. 내 얼굴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마조, 백장, 황벽, 임제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달라요. 그런데도 요 네 사람의 계보에 또 유사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또 크게 보면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불꽃과 민들레 그런 하얀색 홀씨 같은 거 탔었을 때 나는 불꽃은 또 다르잖아. 그 어떤 계보를 이루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 아 한 사람의 개성 있는 불꽃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뭐 서점을 잘 뒤지면 백장어록, 백장과 관련된 이런 화두 모음집 에피소드집도 있고 임제어록, 임제록도 있고 황벽 마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좋은 게 그래도 나랑 좀 유사하지 않는가, 좀 느낌이 같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무문스님이 무문관을 편집을 할 때 의외로 길게 뽑은, 이게 사실은 드물어요. 백장이랑 황벽, 백장이랑 황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긴 하두.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조금 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은 아마 편할 것 같아요. 기니까 일단은 그 에피소드는 읽어볼게요. 백장야호라는, 예. 백장야호라는 말은 백장 스님이랑 야호가 들판의 여우, 들여우, 뭐 그런 거죠. 그냥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백장화상이 설법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대중들과 함께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설법이 끝나서 대중들이 모두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백장화상이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부처가 계실 때 저는 이 산의 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상께서 제 대신 깨달음의 한마디 말을 하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백장화상은 대답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크게 깨달으며 절을 올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서 그것을 산 뒤에 두었습니다. 화상께서 죽은 스님의 예로 저를 장사 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장화상은 유나에게 나무판을 두들겨 다른 스님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양을 마친 후 죽은 승려의 장례가 있다. 그러자 스님들은 서로 마주보며 쑥덕였다. 스님들이 모두 편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부를 내리시는 것인지. 공양을 마친 후 백장화상은 스님들을 이끌고 산 뒤쪽 큰 바위 밑에 이르러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끌어내어 화장을 시행했다. 백장화상은 저녁이 되어 법당에 올라가 앞서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황벽 스님이 바로 물었다. 고인이 깨달음의 한마디의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장화상은 말했다. 가까이 앞으로 와라. 네게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황벽 스님은 스승 백장의 뺨을 후려갈겼다. 백장화상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었구나. 뭐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뭐 거의 뭐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은 아는 거의 전설의 고향류의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백장과 황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굉장히 라디칼하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임재 스님의 유명한 슬로건을 들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만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네. 그러니까 조사를 죽인다라는 건 여기 우예가 조사잖아요. 이게 조사거든요. 임재의 조사는 황벽이고, 이렇게 우예 선생들.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 부처가 없어야 내가 부처잖아. 내가 모시는 부처가 있으면 나는 부처가 안 돼요. 부처의 말만 듣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성불을 못하는 거가 되죠. 그때 여기서도 보면 뭐 뺨 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자인데 황벽이 백장의 뺨을 후려갈기면서 백장 스님이 오히려 이놈이 미쳤나가 아니라 어우

잠깐 착각을 했다. 깨달았구나. 깨달은 애를 찾은 거죠. 언제 황벽이 깨달았냐를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이날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마조 백장 황벽 임재까지 이르는 요 계보에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무문관을 읽었던 이 하두의 후반부. 후반부는 그게 이것만도 하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두가 사실 두 개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 얘기는 별게 아니죠. 막 그게 뭐냐면은 백장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설법을 하고 있는데 왜 아시아 쪽에서는 여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변신의 구미호서부터 이런 걸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지 간에 노인이 저 구석탱이 앉아서 설법을 듣고 있었던 거야. 간을 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깨달았나. 근데 나중에 에피소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지로 이것을 읽었을 때, 스승이라고 있었을 때, 스승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못 깨달은 상태에서 스승 노릇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크게 수행한 사람. 크게 수행했다고 그러니까 부처가 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제 삶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인가에 떨어지는가? 여기서 인가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서양의 코절러티, 코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또 연기가 퍼지면 반드시 불이 있다. 이런 자연과학적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인가의 과자가 과실할 때 과자잖아요. 과일할 때 과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 같은 거야. 막 서양과학처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뜻이 아니야. 서양은 인과관계를 밝힌 다음에 원인을 통제한다라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 통제를 하고 그거를 기계로 만들든지 간에 뭐로 만들든지 간에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증기의 힘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증기기관차로 세팅한 건 서양의 논리예요. 인과를 분리해서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구 교육을 받으면 인과라는 단어만 받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원인과 결과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넓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옛날 경전을 읽을 때 인과 나오면 인연이라고 읽으면 돼. 인연. 인연 아시죠? 인연이 만난다, 인연이 모인다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여우가 옛날에 주지로 옛날 500번 전인가요? 500번 전에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수행을 다하면 이런 인과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랑 같은 질문인 거예요. 이 세계가 살기 힘들어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잘못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우가 된 거야. 그리고 여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스토리를 따지면 그쪽 사찰에 얼마나 많은 주지가 있었겠어요. 500번 여우로 태어났다 그러면 500명의 깨달은 척하는 중들의 설법을 들어온 거예요, 다. 이해되죠?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거, 제자를 잘못된 길로, 그건 진짜 저주받은 길 아니에요? 제자한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준 거야. 아니, 뭐,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이 자비인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애정하는 건데, 이거는 애정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준 거니까 굉장히 큰 죄죠. 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던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있었어, 그 사이에. 500명 정도까지가 있었다는 거야. 다 헛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산에 여우가 많은 건지도 몰라. 농담 삼아 하면, 500명을 기다려서 백장이라는 스님이 왔었을 때, 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저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 헛소리하고 앵무새처럼 떠든다. 자기 불꽃이 아닐 거야. 여우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노인으로 변장해서 듣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사람, 올바른 얘기를 할것 같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여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자기한테 제자가 했었던 것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 크게 수행하면. 저는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똑같은 제자 입장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서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읽으면.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백장화상은 대답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300대, 300이라는, 500, 500이라는 그 시간을 거쳐가지고 질문한 게 500년 전, 5000년 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제자가 질문했던 거를 하는 거야. 와, 여기서 사실은 자세히 읽으면 울림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그거를 해서 진짜 절절한 거야. 자기 제자가 자기가 큰 스님이다,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다, 성불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자기 앞에서 내가 성불한 사람이니까 그 제자가 온 정성을 기울여 물어봤던 그 질문을 500번 다시 태어나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 그때의 대답이 다르잖아. 네.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가에 어둡지 않다 라고 얘기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죠. 사찰 뒤쪽에 가면 바위 밑에 조그만한 여우시신이 있을 거다. 그런데 부탁하건대 깨달음을 얻었으니 최소한 스님 장례식 하듯이 다비식 하듯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해봐야 될 중심적인 테마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황벽한테 얘기를 했더니 황벽이 뭐라고 또 질문을 해요? 어? 고인은 그 사람 있죠? 그 지금 저 장례를 치러줬잖아. 깨달음의 한마디의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한 번 잘못했더니 500번이나 여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매번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고 그릇된 말을 하니까 여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매번 옳은 말, 깨달음의 말을 하면 뭘로 태어날까? 여우보다 더 근사한 걸로 태어나겠죠? 뭔가로 태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장사님 일로 와라. 아마 때리려고 그랬을 것 같아. 때리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황벽 스님이 먼저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너 깨달았다. 뒤쪽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었구나. 드디어 인정을 한 거예요. 백장 스님이 황벽 스님을. 야, 너 깨우쳤다. 네 머리에 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이 네 사람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사가오록이라고 묶기도 하는 이 네 사람의 계보에 백장과 황벽의 계보를 하나 지금 연결시키는 에피소드를 하나 찾은 거야. 서양에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유행했던 말 중에 이머전스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으로는 창발. 창발이라는 게 뭐냐면 H2 있죠. 수소예요. O2가 뭐냐면 산소야. 그게 마주치게 돼서 H2O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H2O에는 H2, H2O가 물이잖아요. 수소에도 없고 산소에도 없는 성질이 생겨요. 그걸 창발이라고 불러. 그건 놀라운 거예요.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시면 시원하잖아. 우리가 아는 물의 속성이 있죠. 그건 H2에도 없고 O2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잖아. 에이, 그러면은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수소를 풀어놓은 다음에 물고기를, 물고기 죽어요. 오토에서도 못 움직여요, 물고기는. 그거를 창발이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에 꽤 유명, 지금도 그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논의인 거예요. 부분이 결합이 돼서 전체가 만들어지면 그 전체에는 부분에 없었던 새로운 속성이 생기는 걸 이머전시, 뭐가 출현했다라고 그래서 창발이라고 했어요, 창발.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로 수렴되지 않은 새로운 요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2분의 1, 2분의 1 모든 요소를 쪼개보면, 성격을 쪼개보면 아버지의 요소와 어머니의 요소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에서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요거 자체가.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단순히 자연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다.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불교에 또, 아, 불교에는 이런 창발적 사유가 있었어 라는 글들 엄청 쓰여졌어요. 불교가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성과가 나오면 다 불교에 있었다라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불교 사유가 가진 현대성들이 있어요. 부분들 있죠? 부분들이 결합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면 그 새로운 것들은 자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부분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생긴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생기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성격 있죠. 우리가 만지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성격 있잖아요. 그 성격들을 수소나 산소에서 찾을 수는 없다. 새로운 요소가 생긴다.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의 이머전스라는 얘기. 아직도 쓰죠, 뭐. 아직도 쓰는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우리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인연이 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인연이 다하면 그 합한 게다 되면 그건 사라진다. 이거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안에 뭐 창발의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런데 뭐 새로운 속성이 생겼어. 그 새로운 속성은 그 인연들에서 찾을 수 없어. 인연이 모여서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새로운 생긴 거에 새로운 속성들이 있어. 이 새로운 속성들은 그 인연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논의까지 안 나가요. 그렇게 나갈 필요도 없어. 인연이 만나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끝난다.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치워지지도 않고 잘, 아유, 힘이 없나? 눈사람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눈사람.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냥 눈사람이 있다. 지금 이미 눈사람이라고 얘기했었을 땐 이미 겨울이에요. 이미 겨울이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겠어요? 여기에 있는 인연들을 다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이에요. 나열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뭉뚱그리면 온도, 습도가 맞아야 되고, 그쵸? 예? 눈도 있어야 되고, 눈이랑 온도, 습도가 만나면은 뭐 눈사람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 요 정도만 놓을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눈사람은 안 만들어져. 지금 특정한 눈사람이. 그리고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올라가면은 눈사람이 녹는다고. 이런 거예요. 요런 사유가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직선적인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생기거나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우리식도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유는 왜 소중하냐면 겸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눈사람은 내 거야라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이 안 내리면 어떻게? 온도가 안 맞으면 바람, 습도가 안 맞으면 못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연과 연기, 이게 연기의 법칙이라 그래요. 인연들이 일으킨다라는 소리예요. 연기, 연들이 일으킨다라는 소리라고. 연들이 일으킨다, 인연들이 일으키는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들이 화합해서 일으킨 거다, 세운 거다라는 게 연기라는 소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눈 가지고도 안 되잖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눈도 또 분석될 수 있죠. 계속. 다 그물망처럼 또이 사람도 봐. 이게 꼬맹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뭐, 오만 가지 얘기로 나눠진다고. 요것만 딱 보고서, 이거가 아니에요. 계속 같이 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사람도 새로운 인연이 돼서 딴 거를 만들 수 있죠. 이 눈사람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랬어. 겨울도 되고 하니까 날씨도 추워지니 이혼하자. 뭐 이상한 논리지만. 그런데 눈사람이 너무 예뻐서 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셀카에서 사진을 봤더니 아, 눈사람만큼 우리 부부가 예쁘다를 확인하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그 작은 계기로. 그러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인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속칭 얘기하면 인연과 연기 법칙이 왜 매력적이냐면 스님들이 얘기하거나 이럴 때왜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달라요. 어떤 관점에 중심을 둘까? 만들어진 게 눈사람으로 볼 것인가?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이 사람, 이 꼬맹이를 인연의 법칙,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있고 어떤 여자 있고 어떤 남자 있고 그날은 벚꽃이 날렸고, 그날은 포도주를 마셨고, 그날은 차가 일찍 끊겨가지고 호텔에 들어갔고, 뭐 이래가지고 그날 아이가 잉태됐을 수 있는 거잖아. 그날 와인만 안 마셨으면 아이가 안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차만 움직였어도 그 아이는 안 태어나.
돌아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많은 부부들이 착각을 한다고. 내년에 애 낳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 낳는다고 애 낳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해도 애 낳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도 애 못 낳는 부부들 있죠. 살아생전 피임을 안 해봤다. 애가 안 생겨요. 반면 어떤 커플들은 남편이 그거 뭐예요? 뭐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해. 정관수술이 풀린 건지 아니면 복잡한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연과 연기를 자연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사람을 만들려면 온도, 습도, 눈, 사람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서구의 좁은 식견인 거야. 그런데 연기의 법칙은 그거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창발이니 뭐니 아까 얘기했잖아. H2O2 그게 해서 H2O가 생긴다. 요 그 논의가 이 안에 흡수는 될 수 있지만 이 연기와 인연합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눈사람을 만들 수 없다. 한 아이가 자라도 여러분 아이 자랄 때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는 거면 내가 키웠다고 그런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그 아이가 만났던 내 아이가 만났던 친구들, 내 아이가 접했던 책들, 그 많은 것들이 그 아이를 훌륭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내가 내 아이를 키웠다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애가 잘 자랐다. 네. 하지만 까먹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없으면 눈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 내 아이가 잘 자랐잖아요. 엄마가 어떤 정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에이씨, 친구들 만나고 책 잘 보고 이러면은 좋은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떠나야지. 아이 잘 못 자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해지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겸손해지되, 또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논리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시타르타가 얘기했고, 불교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연기와 인연, 이런 법칙에 떨어지느냐.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 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락,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벗어나는 거야. 이 세상 뭐 어떤 것들 중에서 인과나 연기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 못 벗어나.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백장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둡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어둡지 않다라는 게 뭔지. 내가 눈사람을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뭐야? 내가 아니더라도 눈사람은 만들어져도 아니야. 어둡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깨우침을 얻었어요. 아, 오늘 내가 깨우침을 얻었네? 아까 황벽 스님이면 백장 스님이 깨우쳤다라고 그런 거 아니야. 깨우침을 얻었네? 그걸로 끝나나? 이 세계에 벗어나나? 안 벗어나요. 살아있으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또 어떤 사람이 와. 어떤 중생이 오고요. 어떤 제자가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은 이 제자와 다시 또 인연이 만나지는 거야, 또. 그게 또 자비 아니에요? 자비라는 게 뭐 별거, 가르침이 별거겠어요? 만남이 별거겠어요? 새로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 내가 어떠어떠한 노력 속에서 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서 완성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꼬맹이나 아이도 다시 또 인연의 그거잖아.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내가
타인에게 타인을 근사하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인연으로 작용하는가? 항상 보면 거꾸로 설명하셔. 나 인연이 화합돼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 나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인연 화합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해되시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예뻐지게 되는 하나의 인연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인연이 될 것인가. 요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여우가 옛날에 있었던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다고. 인연에 떨어져. 인연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살아있다면 인연에 들어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타인들, 바깥에 있는 것들한테 좋은 인연으로 남을 것인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벚꽃이 늦게 떨어지게 된 거야. 어차피 떨어지지만. 그 벚꽃이 악연을 만나서 이상한 꼬맹이를 만나가지고 꼬맹이가 흔들어가지고 벚꽃을 흩날리게 한다. 그럼 그 꼬맹이는 안 좋은 그거를 한 거잖아, 일종의. 그렇게 될 것인가? 아, 나는 인연이 만든 거야. 도 되지만, 나도 또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인연. 저 온도, 습도, 눈, 저기에 있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고. 근사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나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인가에 밝다라고 그러지 않은 거야. 세상의 필연적인 법칙들을 생각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예측이 안 되거든, 그거는.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눈사람을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밤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만들고 들어왔는데, 아, 내일 봐서 눈사람 봐야지 이랬는데, 밤늦게 회사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 오다가 비틀비틀 대다가 몸을 갸누려고 눈사람에 기댔다가 눈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꼬맹이가 황당할 거 아니야. 전혀 예측도 못 했었던 것들이야. 그렇게. 조심해야죠. 눈사람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지. 예. 네. 오히려 보면 지나가다가 눈사람의 이렇게 아이가, 낡은 장갑을 꽂아놨다. 그런데 밤사이에 낡은 장갑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거 눈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던 어른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거를 웃으면서 장갑을 주워서 꼬맹이가 눈사람에 꽂았던 것보다 더 튼튼하게 안 떨어지게 해놓고 갈 수도 있잖아. 예. 나는, 우리는요,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절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에 나는 어떤 인연일 것인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경전 말고 뭐 대승기신 논이니 논서 있잖아. 우리가 불교에서 삼장이라고 그러면 경, 율, 논 그러거든요. 경이 시따르타나 부처가 얘기한 것, 율이라는 게 계율, 그러니까 논이 이론서들이에요. 이 이론서들은 보면 실명이 다 있어요. 나가르주나 뭐 이렇게 원효가 지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책들은 다 그 얘기가 처음이 그 얘기가 나와. 어떤 인연으로 이 이론서를 지었는가? 무슨 인연으로 이 논서를 짓게 됐는가라는 것. 인연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박지는 못하다. 박지는 못하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는 인연에 어둡지 않다라고만 얘기했잖아. 그걸 들었을 때 인연에 박다라고 독해하면 안 돼요. 박다라는 건 마치 전지전능같이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아예 안 된다고. 네. 어둡지는 않아. 어둡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눈사람을 만들고 들어가는 순간 꼬맹이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미리 짐작하지 못한다. 불교가 가진 매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이 다 알 거야. 누군가가 다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눈사람의 이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눈사람이 녹았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눈사람의 영혼이 눈사람의 영혼, 아트만이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인연이 다 돼서 녹아서 쓰러진 거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눈사람이 녹듯이. 기독교란 건널 수 없는 강에. 아트만 같은, 무아가 그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오바들 하지 말자. 만들어졌다! 이거에 집착하지 말자고. 이 눈사람이 또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예. 깨달음을 얻고 크게 수행을 해서 완성된 스님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조심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돼. 제자들 함부로 가르쳤다간 제자들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그 여우처럼. 좋은 인연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걔도 삶의 주인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얘기의 백장 스님과 항벽 스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테마랑 사실 비슷한 거죠. 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흐름에서 딱 읽으면 주인됨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임제의 정신 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일리 와라 딱 그랬더니 농담 삼아 오히려 제자가 질문을 한 거죠. 한 번 말 잘못해서 500번 역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매번 잘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장난을 쳐본 거야. 장난을 딱 쳐보니까 일로 와봐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황벽이라는 그 제자가 오히려 스승의 얼굴을 딱 치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질의응답 당신이 원했던 답 내가 머릿속에 있는 답 내가 말해주고 뭐 이런 관계에서 나는 벗어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그 뒤쪽 부분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부분에서 거의 많이 다뤘던 에피소드라 오늘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불매 인가. 인가에 어둡지 않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는 의미가 뭘까? 왜 밝지 않다라고 안 썼을까? 이 메커니즘을 넣어놓자고요. 불교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없으면 눈사람, 내가 눈사람을 만든 원인이야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눈사람이 만든 많은 인연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많은 인연들이 뭐야 눈사람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나는 안 해도 돼.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눈사람도 만들어지지 않아.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아이 키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잘 키웠어. 헛소리예요. 어차피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책잘 보고 그러면 아이는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나는 여행이나 다니자. 이러면 아이 못 자라. 이둘 사이에 정확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가에 어둡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요. 자, 길지만 빠르게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고 맞춰볼게요. 백장야호입니다. 백장화상이 설법하려고 할때 항상 대중들과 함께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한명 있었다. 설법이 끝나자 대중들이 모두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백장화상이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부처가 계실 때 저는 이 산의 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상께서 제 대신 깨달음의 한마디의 말을 하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백장화상은 대답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크게 깨달으며 절을 올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서 그것을 산 뒤에 두었습니다. 화상께서 죽은 스님의 예로 저를 장사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장화상은 윤화에게 나무판을 두들겨 다른 스님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양을 마친 후 죽은 승려의 장례가 있다. 그러자 스님들은 서로 마주보며 쑥덕였다. 스님들이 모두 편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부를 내리시는 것인지. 공양을 마친 후 백장화상은 스님들을 이끌고 산 뒤쪽 큰 바위 밑에 이르러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끌어내어 화장을 시행했다. 백장화상은 저녁이 되어 법당에 올라가 앞서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황벽 스님이 바로 물었다. 고인이 깨달음의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장화상은 말했다. 가까이 앞으로 와라.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황벽 스님은 스승 백장의 뺨을 후려갈겼다. 백장화상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었구나. 매번 옳은 얘기를 했다가 해도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매번 옳은 얘기를 했다. 그것도 의미도 없는 거고. 옳은 얘기를 해서 부처가 돼도 인가에 어둡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매번 옳은 얘기를 했다. 그때 부처가 되고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불교의 핵심은 미래에 내가 어떤 인연이 될지, 어떤 악연을 만날지, 선연을 만날지를 짐작하지 못한다. 그거를 감당하고 조심조심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부처로 깨우침을 얻었지만 내 앞에 만나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 나도 같이 피눈물을 흘려야 자비니까. 밝게 웃고 있는 꼬맹이를 만나면 밝게 웃게 된 그날 깨우친 사람은 행복하지.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웃는구나라고. 불락인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네. 불매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백장, 황벽, 임재의 아버지 스님과 할아버지 스님 얘기를 저는 이렇게 들어보신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는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쇠붙이를 단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곧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면 그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그 시점은 2월달, 2025년 2월달 이제 입춘을 지나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은 이제 바야흐로 절기상으로 진정한 을사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사년을 맞는 그 우리가 이제 입춘의 시기를 맞이해서 아마 신년에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보다 우리 이제 을사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을사년은 말이죠. 이게 이제 을목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는 불이에요. 네, 이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은 세상의 복잡다단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심플하게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십간 십이지가 있어요. 십간 십이지가 있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래서 갑자을축병인정면 무인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육식갑자가 되죠. 육식갑자가 돼요. 뒤에 두 개는 남으니까 서로 계속 다르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육식갑자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 어떤 뭐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때 있어가지고 혈액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개죠. 그다음에 한약에서는 사상체질이라 그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 체질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의 권도원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이재마의 사상의서를 더 발전해서 팔체질론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여덟 가지로.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MBTI라 그래가지고 사람 성격을 설명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I냐 E냐 말이죠.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렇게 해서 16가지로 이제 설명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건 서양에서 이제 신경 정신과 그다음에 이 상담하고 심리 상담하는데 활용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자기 성격과 부분 여러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16가지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점성학 같은 부분이 있으면 매달 뭐 쌍둥이 자리다, 이 무슨 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태어난 달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12가지가 있겠죠. 근데 동양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육식갑자가 있어요. 육식갑자가 있으니 얼마나 다양한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을사년인데 이게 을사년에 태어난 분이 다시 을사년을 맞이하면 육식갑자가 다시 돌아오니까 황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갑자를 두 번 맞이하기는 거의 어렵죠. 120세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을사년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을사년을 다시 한번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인생에 한 번 정도 사는 게 한 해의 을사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을사년이 되느냐? 입춘을 기준으로 을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 대길이다. 그죠? 건양 다경이다.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입춘지를 써서, 우리가 입춘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문 앞에다 새로 붙입니다. 입춘이 되면은, 기운이 바뀐다. 오행의 기운이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입춘 대길 건양 다견 해서 이렇게 써서 붙이는데, 이 지금 을사년의 특징은 앞으로 조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민년이 있었어요. 이민년이 있었다. 이민, 계묘, 그죠? 그 다음에 갑진을 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MBTI는 여러분들 젊은 층에서부터 많이 믿죠. 많이 믿고 의지하고 뭐 생각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MBTI를 물어봐서 성격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16가지인데 60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거

자, 지금 이게 지금 이민년이라고 하는 게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됐는데, 이민년은 임수고 이미 목이죠. 수생목으로 했어요. 계묘도 수생목이에요. 여기까지는 수생목으로 했어요. 근데 이민은 양이고, 요거는 음목,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이 나무를 막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무가 여기는 갑진년은 갑목이고 진토단 말이죠. 여기에 있었던 나무가 갑진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위로. 이걸 투간됐다 그래요. 천간에 올라왔다. 그러면 갑목이라고 하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의 그 어떤 그 가능성이 확장이 돼서 나무가 확 컸어요. 그게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갑진년이라고 하는 거는 갑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면 뭔가 발전을 갑자기 딱 하고 새로운 기운이 딱 나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이 봄의 기운이 겨울에 물기운에 잠재돼 있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제 말하자면 갑진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전체가 땅의 기운과 지구라고 하는 기운과 행성의 기운들, 목성과 토성이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태양과 달이 영향을 많이 주고. 이런 가운데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고 돌면서 그 행성들의 영향이 이 지구가 조금 지금은 수기운이 많은지, 목기운이 많은지 이런 걸로 이제 했던 천문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토가 있으니까 목국토가 되니까 이 갑목이 확 자라지를 못했어요. 갑진년에는 시작은 장대하게 해서 청룡회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방대하게 했으나 뭔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빨리 진척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2024년 갑진년까지라고 한다면 을사년은 말이죠. 여기에 을목에 사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라나는 목이 이 제대로 목기운을 형성을 하면서 목생화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자랐는데 그큰 나무가 조금 약간 그 브레이크 걸려서 조금 있었다가 이게 나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불을 뗀다. 여기서부터 한 4년 정도 쭉 있었는 과정에서 나무를 길러서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그거를 불쏘시개로 쓰는 시절이 이제 을사년입니다. 그러면 뒤를 보면 26년이 병오년이거든요. 이거는 병화, 오화잖아요. 여기에서 형성된 나무가 목생화를 해서 길러주다가 2026년에는 완전히 불기운으로 확 장작불이 타오르는 해가 202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뭐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동양에서는 수천 년 이렇게 그한해한 해의 어떤 변화 양상을 보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앞으로 향후 을사년을 다시 한번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인생에서 50대 중반에 을사년을 맞았는데 다시 60년 지나서 을사년을 어찌마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을사년의 양상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하게 이 형상을 이 형국을 상징을 거의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동양의 묘한 참 이런 거를 믿기까지 저도 의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타너스님이 연구하면서 이걸 본격적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을사년은 입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입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입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을사년 첫날은 이제 입춘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을사년이라고 하는 거는 목생화를 하니까 이제 목생화를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하나 만들어내 막아주고 이제 불로 떼기 시작하는데 내년은 불이 활활 타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 병오 정미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미년입니다. 2020년 정미도 화고 정미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화와 이 미토니까요. 이거는 화생토를 해요. 화생토를 합니다. 다른 말로 뭘 하면은 목생화를 해서 나무를 키워서 불을 한참 때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끝까지 태워가지고 이제

목생활에서 이제 그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은 나무의 기후, 목생화, 화생토를 하니까 활발하게 불이 타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역학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숨어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그동안 불기운이 병오라고 하는 게 불이 가장 센해 아니겠어요? 60갑자 가운데 불이 가장 왕성한 게 병오년 아니에요. 내년 2026년이 가장 강할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불이 가장 강력하다는 게 밝은 태양과 지혜가 드러나고 숨어있던 게다 드러나는 것, 그런 좋은 측면도 있다면, 광명이겠죠, 광명. 그런 좋은 측면도 있다면 또 어떤 형성이 될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이런 부분을 너무 거침없이 얘기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참고 있었던 걸다 폭발시키고 뭐 이러는 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입춘이 되고 새해가 됐을 때뭐 토정비결 보는 분도 있고 신수 보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서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다음에 내가 자제를 하고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을 미리 좀 새겨서 아, 지금 세상에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에서는 세상을 태양과 같이 비추어주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고 드러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또 다른 그 모든 이런 오행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게 없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사병오정미에 불의 기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법화경에서 말한 삼계가 화택이다. 법화경에 이 말이 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가 불집이다, 불집, 불구덩이다. 이거 부처님의 비유 아니겠어요? 요즘과 같이 전기가 발달돼 있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전기를 계속 돌려서 에너지를 계속 돌리고 있고 밤에도 불을 떼고 있고 촛불만 있다가 끄고 자는 시절이 아닙니다. 환합니다. 전 세계가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어요. 밝아져서 광명의 지혜가 드러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알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는 했으나 반대 측면에 화택이다 이 말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수국화, 물기운이 필요하다. 이 물 가지고 불을 꺼줄 수 있는 어떤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참선 명상입니다. 참선 명상,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릴렉스하고, 좀 참고, 인욕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현상을 정확하게 정견, 바르게 보게 되면, 지혜를 가지고 냉철한 마음으로 바르게 보면, 숫기를 가지고 정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야, 이 분노 조절 장애와 감정이 치성하고 자기 주장을 다 내뱉는 이런 세상에서 조금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입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입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화니까, 이제 그 뱀띠 아닙니까? 그죠? 그 을사라고 하는 거는 을이 목이니까 푸른 색깔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사, 푸른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청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요 을사년이라고 하는 게 입춘에 시작되기 때문에 입춘에 삼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삼재라고 하는 건다 띠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입춘도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면서 새해의 시작이다. 동지, 양력설, 음력설, 입춘 이렇게 전부 다 새해가 네 번의 시작을 가진다고 할수 있겠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1년이 하루가 되지 않고 이렇게 네 번이나 생긴 것이죠, 새해가. 근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을사년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여러분, 을사사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을사년에 큰 조선시대의 4대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을사사화가 을사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을사 옛날에는 이게 을사 뭐 보호조약이라고 했던 이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그냥 일본에 넘긴 날이에요. 1905년이죠. 1905년. 1910년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일어나던 해 이전에 이미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권이 다 넘어가고 벌써 이때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을사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을신년스럽다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한국인이면 다 아는데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여러분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을사년 1905년에 을사년을 지나면서 나라가 지금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을신년스럽다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이제 사전에 을사년스럽다에서 을신년스럽다로 점점 이렇게 사전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을사년스러운 해가 올해 2025년이 을사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20대, 20, 30대 이상은 이 을사년을 다시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을사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60년이 지나면 1965년이죠. 1965년 을사년 다음에 지금 2025년 을사년 아니겠어요. 1965년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협정을 맺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돈도 없고 뭐 지금 차관을 내오기도 힘들고 하니 일본과 당연히 일본과 국교가 단절돼 있었겠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고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국교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65년에 다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 김종필 총리였 김종필 그때 총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일본에 넘어가서 회담을 하고 그래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죠? 그다음 우리 보물을 문화재를 다 반출해 갖는 건 그런 걸 이제 일정의 어떤 그 돈을 받고 협약을 체결해서 다시 이제 수교를 맺듯이 한 게 1965년이었어요. 이때도 대학생들 시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았고 아주 그 참 시끄러웠습니다. 1965년도 시끄러웠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때 받아온 돈으로 뭐 그다음에 포항제철도 세우고 그 이후에 이 경부고속도로도 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커는데 큰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때 일본과의 관계를 이미 돈을 받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계속 요구하거나 진정한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걸 잘 역사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때도 조약이 있었어요. 6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1905년에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일본과의 관계 아닙니까? 전부 이게 지금. 65년, 1905년 말이죠. 이런 어떤 역사의 질곡이 있었고 을사사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사색당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붕당정치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당과 서당으로 나눠졌어요. 동당과 서당으로 나눠지면서 동인서인 됐던 것이 이제 이 동인은 말이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

있었잖아요. 이걸 사색 당파 이렇게 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서인이 갈라지는 그 계기가 이제 이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중종 때죠. 중종 때. 중종이 승하하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그죠? 인종, 그 다음에 명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아닙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났죠? 중종이 승하를 하고 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인종의 왕위를 오른 이때 윤님이라고 하는 대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죠. 요즘 여당, 야당이 있듯이 옛날에도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인종이 1년 못, 그 왕위에 오른 지 1년 못 돼서 승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명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명종이 소윤. 윤님, 윤원영인데 소윤이 누굽니까? 문정왕후. 문정왕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생겨서 소윤이 정권을 잡아서 대윤이, 대윤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참하게 세상을 떴다. 이게 지금 을사사화예요. 근데 을사사화 이후에도 을사 조금 전에 보듯이 을사병호정미라 그랬잖아요. 요 3년에 이 불기운이란 말이죠. 을사병호정미 이게 다 불이잖아요. 정미년에도 사화가 있었어요. 정미사화는 이때 소윤이 대윤을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제 사화를 일으켰는데 지금 양재동에 벽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주가 말하자면 수렴청정 했잖아요. 명종이 나이가 어리니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문정왕후는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호불을 했잖아요. 봉은사를 비롯해서 승과를 부활하고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이제 그 승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임진왜란 때 승병이 나올 수도 없었던 거죠. 팔도 도총섭이 돼가지고 서산대사 같은 아주 큰 법력이 있으신 존경받는 분이 스님들 다 나와서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서산대사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승과에 급제를 해서 이 말하자면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국록을 먹는 지위가 있었단 말이죠. 사명대사도 최연소 합격했단 말이에요. 승과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나라를 그 승병이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다 이 호국불교로 다시 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정왕후가 참 여기에 이 대윤 소윤 간의 쟁론에서 을사사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치의 소용돌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정미년에는 양재동 있는 그래서 벽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여주가 말이죠. 나라를 자기 멋대로 다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벽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잔당들을 다 다시 척결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정미년에 또 사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을사병호 정미는 자기 감정을 어쨌든 이것을 참고 물기운으로 참선명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야 돼요. 천일기도를 한번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 폭발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을사년에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대윤과 소윤이라 그러는데 이 파평 윤 씨들 가운데는 지금도 문중에서 여기에 자손들은 서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500년 세월 동안 아직까지 원한이 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붕당 정치의 양면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을사사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50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초반의 일이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선조 당시에 퇴계와 율곡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정말 최고의 조선의 대학자였는데 이분들의 사상 철학이 이기 이론론 이원론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율곡은 퇴계를 스승같이 생각했고 퇴계는 율곡을 지극하게 아꼈고 큰 제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갈라져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활용하는 거죠. 싸우는데 활용해요. 다 뭔가 좀 자기 욕심을 부려서 할 때 거는 얘기는 멋진 철학과 중요한 뭐 헌법과 이런 것들을 걸잖아요. 그래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게 싸움이 처음에 갈라진 게 얼마나 허탈한지 아세요? 여러분 동서라고 하는 게 말이죠.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최초에 말이죠.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정동 있지 않습니까? 정동. 정동하고 그다음에 인현동이에요. 인현동. 여기 이제 서쪽이 인현동. 말하자면 지금 충무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조전랑 말하자면 이 되게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벼슬을 줄 건가 이렇게 하는 그 관직을 맡은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이 여기서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동인서인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인은 퇴계 계열, 북인은 남명 조식 계열, 노로는 우암 송시열 계열, 소로는 명제 윤중 계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조선 후기까지 북인도 나눠지고 뭐 노론에도 예를 들면 정조 영정조 시대 때 사도세자의 문제를 놓고 똑같은 노론끼리 사도세자를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사도세자를 인정을 안 할 거냐 가지고 뭐 시파와 벽파가 나눠지고 말도 못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동인 서인 갈라져서 이렇게 되는 그 시작점이 을사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었던 을사사화를 이후로 동인서인에 나눠져가지고 이제 사색당파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뭡니까? 당동벌이입니다. 당동벌이. 이게 중국 한나라 때 나온 말인데 중국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전한은 거의 다 외척 세력이 잡아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후한은 말이죠. 전부 이 그 환관들이 이 옆에서 정치를 좌우를 해가지고 망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말이 당동벌입니다. 당동벌이 우리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옳고 상대 다를 일자는 여기 벌자입니다. 칠벌자 상대편은 말이죠. 나랑 정치 어떤 그 노선이 다르면 상대편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다 친다. 이게 당동벌이의 이 그게 이제 이 제일 나쁜 이 붕당 정치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내고 하는 것에 좋은 측면의 붕당 정치라고 한다면 이제 당파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편은 아무리 못해도 괜찮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해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양상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걸 당동벌이의 양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을사년이에요. 우리가 을사년 트라우마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을신년스러운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사상가가 누굽니까? 한 분을 뽑으라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원효대사를 뽑죠. 이 원효대사의 이 화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싸움이 아니라 언어로 되어 있는 쟁론을 누구나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화쟁하는 겁니다. 원효의 화쟁, 대승기실론으로 1심과 2문으로 1심으로 나눠져 있는 2문, 진여문과 생멸문을 1심으로 화쟁 회통하는 방법을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나눠져 있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해서 통일이 되기는 했으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서로 당파가 갈라져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원효와 의상대사의 화엄의 무해사상, 장애가 없이 서로 화쟁 회통하는 이 모든 이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 2025년은 의상대사 탄생 1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화엄

일어나야 되고 원효의 화쟁 사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벌써 역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결론이나 가르침은 이미 14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 국운이 좋아진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타너스님이 늘 그러셨어요. 앞으로 감방이 세계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본받는다. 우리가 나쁘게 하면 전 세계가 나쁘게 갈 거고, 우리가 좋게 해결을 짓고 나가면 우리를 따라서 좋아질 거다.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태극이 있는데, 이렇게 태극이 있는데,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극단이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전 세계 역사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떤 양극단의 실험이 우리 땅에서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한번 화제 해동되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잘 해결이 돼서 일심으로, 이 이문의 양상이 일심으로 잘 회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을사년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인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N극과 S극이 있는데 좌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을사년은 자기의 생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결집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잔뜩 모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N극과 S극에. 유교도 중용이요, 불교도 중도가 근본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중도라고 하는 거는 정치판에도 중도라는 사람들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기회주의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양극단에 있는 이 N극과 S극이 잔뜩 모여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의견들을 다 묵살하고 서로 나만 옳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목생화니까, 을사년이. 내가 무조건 옳다. 분명하다. 확신한다. 확증 편향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는 한번 천일기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을사병호정미. 을사사화에서 정미사화까지 가는 상대편을 봐주지 않는 세상.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 선악 12장단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이 사유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로 접어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된다. 심히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1월 초에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입춘이 됐을 때 2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양의 미래학이라는 거는 말이죠. 미래를 맞추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역학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 술의 세계는 말이죠. 도학의 세계가 있고 술학의 세계가 있는데 이 도학의 세계가 본체의 세계고 술학의 세계는 용의 세계인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술사들, 술학의 세계는 멱살 잡히면 본전이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아는 소리를 하고 하면 계속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얘기했는데 10번 맞추다가 한번 틀리면 멱살 잡힌다 이거예요. 이 수락의 세계는 우리 불가에서 스님들이 잘 논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잘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를 바탕으로 해서 방편으로 수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저도 타너스님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과거는 단수입니다. 2024년에 2월 입춘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단수였어요. 근데 미래는 말이죠. 복수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그런데 아무리 이걸 개연성을 가지고 뭐 을사년이 목생화다 뭐다 어떻다 아무리 얘기하고 내일도 내일 날짜에 그 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그걸 아무리 봐도 100% 되는 게 있습니까? 미래가? 두 사람이 만나게 했는데 한 사람만 갑자기 일이 생겨도 그 약속을 못 지킬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는 복수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수이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우리가 중요합니다. 현존 일념, 그죠? 바로 지금의 한 생각. 지금 이 현재 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 생각을 돌이키고 한 생각을 잘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화두 들고 참선 명상을 해서 마음을 잘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미래를 아무리 알든 과거에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축적된 경험이 있다 해도 지금 현재 한 생각을 잘못하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구세 십세 호상즉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또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구세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이 현존 일념이 있어 가지고 시간은 의미가 있고 더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 얘기들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어느 정도 방편으로 활용을 하시되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될 길은 우리 한국인 전체가 양극단에 빠져서 여기서 여기를 욕하고 여기서 여기를 욕하고 우리만 옳고 니네들은 틀렸다 이런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전 국민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상대편 얘기도 듣고 우리도 철저히 반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화생회통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을사병호정리의 이 불균이 치성하는 화택의 시대, 말법 시대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여러분 참회도 하고 그다음에 자비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웃고 그다음에 화합을 해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야지요.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을 때는 내쫓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법을 만드신 사회의 법처럼 계율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달래서 데리고 살고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데리고 사는 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불법의 가장 큰 이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을사년이 좋은 을사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때 을사년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많은 문화정책을 세우고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을신년스럽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계셨을 때 을사년이 그래도 굉장히 좋았던 해였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한국의 이 미래도 말이죠. 그런 것을 본받을 것이 있어요. 을사년이면 무조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위기가 찾아오고 국가가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 좀 힘들고 말이죠. 뉴스 때문에 정보 피로예요. 정보 피로. 그죠? 감정 노동이 많고 정보 피로가 너무 많아요. 모든 뉴스 다 보면 아주 미칠 듯이 광기가 생기거나 그냥 한쪽 뉴스만 계속 이 치우쳐져 있는 한쪽 뉴스만 계속 보면 바보 되기 좋은 그런 시절 인연입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무심과 방하착과 그다음에 직하에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조금 우리 마음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러한 역사가 있고 좀 힘든 지금 현재를 조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인에게 향상일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절 인연이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게, 어떤 사람에게 큰 소임을 주고 대임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몸을 못 살게 군다. 시험을 많이 해서 과제 상황을 던져줘서 이겨낼 수 있을지 살펴보아서 그 사람에게 대임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맹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번에 큰 고비들이 있을 테지만 이걸 잘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양극단에 빠져서 이것만 가지고 당동벌이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을사년의 사화라든지 늑약이라든지 뭐 아주 이런 고통스러웠던 그런 역사의 뒤안길을 다시 부처님 말씀대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결이 된답니다. 타나 스님 말씀이에요. 지구가 동극 서극이 없대요. 좌극 우극이 없답니다. 지구는 남극 북극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지구의 과제 상황은 상하의 문제랍니다. 빈부 격차,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간의 그런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좌파 우파, 동방 서양 뭐 이런 거는 동양 서양 뭐 이런 부분은 해소가 쉽게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하는 그런 멋진 을사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선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물의 숙기운으로 잘이 알아차림의 명상 참선을 통해서 1년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종대왕 시절과 같이 평화롭던 그런 을사년이 될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서 여러분들 지혜의 힘으로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멀리 가고 붙잡을 수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마음은 등불과 불꽃과 같아 인이 있어 연에 닿으면 불이 붙어 비춘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신령령의 빛광. 그 이름처럼 하늘이 내려준 빛으로 가득한 땅, 전라남도 영광. 예로부터 이곳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백길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그 덕분에 물산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역사와 문화가 시작된 고장, 서남해의 보물, 영광으로 떠납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설화지기 이원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뒤로 그림이 보이시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풍광이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시사철 꼭 한번 와봐야 될 곳, 영광입니다. 영광 하면은 떠오르는 게 굴비죠. 굴비 하면은 영광, 영광 하면은 굴비. 그 중에서도 법성포입니다. 법성포, 뭔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법, 불법을 널리 전한 성지라는 뜻입니다. 법성포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주게 됐을까요? 그 빛나는 신령스러운 땅, 이 영광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래요? 따라오십시오.
0: 전라남도 영광의 법성포를 찾는다면 꼭 한 번은 들러봐야 할 곳으로 향합니다. 384년 백기를 이용해 인도의 승려인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불법을 전하게 되는데요. 백제 불교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마라난타사입니다. 이곳에선 인도 불교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간다라 양식의 불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간다라 유물관.
0: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이 땅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찾아낸 명당. 마라난타사에는 마라난타 존자와 그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세기부터 6세기까지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다라 불교의 영향으로 불상이 불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이분이 바로 우리 백제의 불교를 전파해준 마라난타 존자이십니다. 이 법성포가 원래는 삼국시대, 백제시대에는 아무포라고 불렸답니다. 이 마라난타 존자가 배에서 내릴 때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내렸다고 해서 아무포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고려시대 때에는 이 불교가 널리 퍼진다는 의미에서 부용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 법성포가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 널리 퍼진 성지, 바로 시발점이라는 곳이죠. 자, 이 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는 영광, 그리고 천년 고찰이 자리 잡고 있는 저희가 오늘 가야 될 그 사찰에는 또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0: 저와 천천히 같이 가실까요? 따라오시죠.
1: 백제불교의 시작인 마라난타사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갑산. 노령산맥의 서남쪽 끝자락에 솟은 해발 516m의 불갑산은 기암괴봉이 곳곳에 솟구쳐 올라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산으로 유명한데요. 전라남도 영광과 한평의 경계를 이루는 곳. 불갑산에 가면 산의 이름과도 관계가 깊은 백제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유서 깊은 천년고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로부터 이 영광 땅은 남녘 지역이지만은 하얀 눈이 많이 내리고 또 하얀 질 좋은 쌀과 소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300의 고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태백산맥의 우렁찬 줄기가 한반도를 동쪽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그 서남쪽을 향해서 노령산맥이 줄기차게 쭉 뻗어내린 맨 끝자락에 무슨 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산과 그 산이 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그 절에 주지리 스님, 만당 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2: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잘 오셨습니다.
0: 예.
2: 예.
0: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아유, 저도 아주 영광입니다.
0: 스님, 이 카메라 보시고 아, 스님 예, 소개 예. 한번 해주시죠.
2: 아, 저는 여기 불갑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만당이라고 합니다.
0: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지금 스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불갑산의 불갑사입니다. 이 불갑산과 불갑사에 얽힌 그 많은 설화와 이야기들을 우리 만당 스님과 함께 천천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럼 처음에 어디부터 갈까요?
2: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천왕봉부터 들어가셔야죠.
0: 예, 그렇죠. 자,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스님 가시죠.
2: 예, 가시죠. 예.
1: 불갑산이 감싸는 아늑한 사찰. 불갑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로 백제불교의 효시인 명찰입니다. 고려 말 각진국사가 주석하면서 천여 명의 수행승이 모여들었고 호남의 불교가 흥하는 근본 터전이 된 곳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때부터 불갑사를 불지종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스님, 제가 예.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렇게 크면은 균형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균형미도 있고 정말 잘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2: 정말 이 볼 줄 아시는 신면이 있으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나요?
2: 아, 예. 예. 훌륭한 그런 전설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언제
2: 이 사천왕상은 본래 불갑사에 조성해서 모셨던 예. 사천왕상이 아닙니다. 저기 고창 흥덕에 가면
0: 고창에
2: 예, 소요산에 연기사터가 있어요.
0: 예.
2: 그 연기사에 모셔져 있던 사천왕상을 예. 1876년에 예. 설두대사께서 이리 옮겨 모십니다.
0: 아.
1: 조선 말기 불교 탄압이 극심해졌고 불갑사에도 탄압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유생과 지방 귀족들이 난입하여 불갑사는 폐사지로 방치되었는데요. 고종 7년, 설두대사는 불갑사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두대사의 꿈에 비를 맞고 있는 사천왕이 나타나 우리는 연기사의 사천왕인데 지붕을 씌워주면 가람과 삼보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두대사는

0: 폐사지가 된 전북 무장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설두대사는 남읍의 내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셨다고 전해지는데요. 1876년 사천왕상이 불갑사로 옮겨진 이후부터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그 이후로는 그러면은 이분들을 모신 다음에는 한 번도 소실되거나 불에 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2: 여기가 6.25라는 큰 순환을 당했죠.
1: 그러니까요.
2: 6.25 때 이제 빨치산들이 여기도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렸던 곳이라 이 군경들이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산 너머에 있는 용천사 그리고 불갑사에 딸린 암자들을 전부 불태웠어요. 빨치산 근거지를 없앤다고. 그리고 이 불갑사도 저 앞에 보이는 만세루 밑에다가 불섬 나무들을 몽땅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세루 그 마루장 한 장만 요만큼 타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1: 야, 일부러 태우려고 불을 지폈는데도 마루장 하나 정도 태우다가 말았답니다.
2: 그리고 이 사천왕상은 우리 전국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균형과 조화미가 아주 뛰어나죠. 보통 이제 그 불균형하거나 비례가 안 맞거나 그런데 아주 균형미 있게 잘 조성한 소위 미남 사천왕상이십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처음 들어가자마자 사천왕상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2: 가시죠.
1: 예. 보통은 그렇게 밑으로 통과하게 돼 있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2: 그렇죠.
1: 네.
2: 원래는 사찰들 가면 누각 아래를 기둥을 높게 해가지고 밑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골짜기가 저 서북 방향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그 기운이 빠져나가고 외세의 침범을 받는다고 정유재란 때 왜군들 때문에 완전히 전소되고 난 뒤에 복원하면서 스님들이 저 앞에 있던 누각도 위치를 안으로 당기고
1: 위치를 옮긴 거군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 다니게 막아버리고 오른쪽으로 우각 진입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면 소중한 대웅전 이 법당 구역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 겁니다.
1: 와, 예, 스님, 근데 이 당당한 대웅전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지붕 꼭대기에
2: 그렇죠.
1: 저게 뭔가요?
2: 저게 바로 전해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부처님 사리를 모셨던 보탑이라 그럽니다. 탑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1: 자세히 보니까
2: 그런데 저게 이제 남방불교의 좌측면에 불단을 모신 양식하고 묘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1: 이런 양식은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2: 유일합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이 대웅전이나 전각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원시불교의 모습은 바로 저 스투파를 중심으로 해서
2: 그렇죠. 불탑 신앙이 중심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금당 구역이 중요시 되면서 탑 신앙이 약간 밀려나죠.
1: 맞습니다.
2: 그러면서 이제 요즘의 가람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1: 그리고 스님, 여기 한눈에 봐도 이 대웅전 이 창살이 정말 현란한데요.
2: 꽃살 문으로서는 거의 제일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연꽃 문양, 보리수꽃 문양, 또 설발 문양, 그 다음에 보성화 문양까지 다양하게.
1: 다 다릅니다, 문장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보물 지정.
2: 그렇습니다. 현재 보물 830호로 지정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0: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불갑사 대웅전. 이 화려한 문을 가진 대웅전 내부는 어떨까요?
1: 스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0: 이렇게 이 자애로운 모습이 아주 남다른데요.
1: 그렇죠.
0: 예.
1: 불갑사 대웅전에 모신 삼존 부처님은 1635년에 무염 대선사께서 조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물 1377호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 후덕하게 자비스럽게 그렇게 조성되어
0: 정말 더 풍성하고요. 이렇게 날렵하지도 않고
1: 그렇습니다. 가운데 주전불이 석관무늬 불이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좌보처불이 약사열의 불, 우보처불이 아미타불이십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불단이 지금 좌측면으로 모셔져 있죠. 이게 남방불교 양식인데 여기 방위로도 따지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방에 계시면서 남방을 향해 계시고 저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는 동방 유리광 세계에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서방 극락세계를 상징해서 서쪽으로 아미타불을 모셨죠. 그래서 이 방위에도 정확히 맞게 그렇게 옛날 스님들이 잘 모셔놨습니다.
0: 여러분들이 잘 안에 들어오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문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남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1: 그렇죠.
0: 원래는 보통 대웅전은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서 계셔야 되는데 이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밖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남방불교의 영향이기도
1: 그렇습니다.
0: 하고 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1: 풍수지리를 고려해서 주 맥이 내려오는 곳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0: 우린 또 설화견문록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설화를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설화지를 향해서 가보시죠.
1: 가시죠.
0: 예, 스님.
2: 명부전도 불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이곳에 모셔진 지장보살님과 시황상은 무염 대선사가 조성한 불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0호로 지정됐습니다. 불갑사가 품은 또 다른 보물은 대법고입니다. 174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길이만도 2.4m에 이르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불갑산 일대는 온대림과 난대림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불갑사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주로 자생하는 참식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 서 있을까요? 이 불갑사의 상사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매년 9월 달에 여기서 축제가 열리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그때 왔었는데 참식나무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스님, 그럼 이 참식나무를 이 불갑사의 또 다른 보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1: 아,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삼국시대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정운 스님은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정운 스님은 간다라 지역 큐샨왕의 공주와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큐샨왕은 결국 정운 스님을 추방하게 되고 공주는 내세에서라도 사랑을 맺자며 사시사철 푸른잎이 변치 않는 참식나무 한 그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불갑사로 돌아온 정운 스님은 같이 있어도 같이 하지 못하듯 함께하지 않아도 같이 있음을 되뇌이면서 정성껏 길렀던 참식나무 아래서 열반에 듭니다.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요.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은 정운 스님의 사연을 떠올리면서 상사화라 하였다고 합니다.
1: 사실은 이제 참식나무도 지조와 절개 이와 같은 걸 의미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상사화도 화엽이 불상견이라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상사, 서로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상사화라고 예. 했는데 예. 실제로 원래 명칭은

0: 명칭은 피아랍니다.
1: 야,
0: 불교적인 명칭이에요.
1: 피안.
0: 피안. 바로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불국 세계.
1: 예.
0: 부처님의 세계를 뜻하는 곳이죠.
1: 그럼 그 꽃의 어떤 모양새나 이런 것이 남다르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은 이제 지금 겨울에 파랗게

0: 7월 20일경. 분홍상사원은 7월 말.
1: 아.
0: 그리고 또 북노랑상사원은 8월 초.
1: 아.
0: 8월 한 10일경. 그리고 나서 붉은색, 빨강색 네. 상사화가 9월 초순에 피기 시작을 합니다.
1: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와서 그렇습니다. 붉은 상사화만 본 거군요.
0: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꽃대가 예. 아주 매끈하게 하얗게 올라와가지고 예. 꽃을 피워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 순백의 그런 수행력을 통한 깨달음이 열리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해탈과 열반. 피안을 뜻한다 해가지고 피안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상사화가 피는 철은 불갑사가 그래서 불국세계로 변하는 때입니다.
1: 예. 저는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와야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빨리 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십시오.
0: 금방 올 겁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절에 빨리 예. 코로나 종식되고
1: 예.
0: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피아나가 행복의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0: 완전한 이상향의 세계
1: 예.
0: 그런 완전한 행복이 구현되는 모두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도 힘써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기원을 해주셨으니까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코로나도 다 물러나고 올 가을에 7월 초서부터 나기 시작한 노란색 이 상사화부터 9월까지 피는 붉은색 상사화까지 그 축제를 반드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기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이쯤에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주지스님께 큰 박수 제가 대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2: 상사화가 불갑산일 때 흐드러지게 피는 날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만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1: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 1700여 년 동안 그동안의 역사가 이곳 불갑사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상사와 9월 달에 있는 그 축제에 올해는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볼까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 한번 이겨보십시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 백제 불교의 시발점이자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불갑사. 2021년에는 모두가 웃으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관세여.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제하라.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만든 그물 위에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0: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본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헌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시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도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여 물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역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요.

따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별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가로나며 절.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0: 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0: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계속

0: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0: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4: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4: 와! 이럴 수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찰 음식을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국 대종사가 국회 정각회 법석에서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불조사리 환지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주지 인공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에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가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그림 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 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대회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의 개념을 깨고 인형 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세계유산은 물론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세계유산의 보존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오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제48차 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50여 개의 연계 행사와 함께 한국 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 축제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눈길을 끄는 콘텐츠는 천년의 뿌리를 이어온 불교 문화 유산입니다. 해외 대표단을 부산 범어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특별 만찬에서는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의 정수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때문에 이번 통해 저희들은 국가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형과 유형의 유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불교 문화 유산의 진면목은 회의장인 백스코에서도 펼쳐집니다. 축구장 2배 규모로 조성되는 대한민국관, 즉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불교 의식인 수륙제와 영산제가 장엄하게 시연되고 해인사와 통도사 등 한국의 산지 승원의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등 한국의 대표 불교 유산도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3: 수륙제 공연이라든지

0: 이 전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그 사찰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유산, 그리고 유형 부분들이 전반적인 불교 문화들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회의장 밖에서도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이어집니다.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투어에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회암사지 등 다채로운 불교 유산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보고회에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 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끌어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80안건의 글로벌 의제가 다뤄지는 국제 외교의 장 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이 K-헤리티지의 깊이와 정신 세계를 전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홍보에 템플스테이를 많이 활용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4: 네, 지금부터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병건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BTS 공연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서 바가지를 방지하기 위해 홈스테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바가지 논란이 일자 부산 범어사와 내원정사, 양산 통도사와 밀양 표충사 등 부산 경남권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이 방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의 세계유산과 K컬처, K관광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사찰 음식을 맛보고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산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정각회 법석에 오른 해국 대종사가 정치인과 불자들을 향해 내면의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엄중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로 인해 한 주 앞당겨 열린 국회 정각회 수요 정기법회. 전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회 정각선언은 모처럼 갈등을 내려놓은 불자 의원과 대중으로 북적였습니다. 법석엔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가 올라 대립과 갈등에 익숙해진 현대인을 향해 일침을 놨습니다.
6: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한 생명으로 아는 것을 우린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5: 스님은 청년 시절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고뇌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어둠을 없애려 걸레질을 할 게 아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면 그만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법을 고민하지 말고 어둠이 본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 탓을 하기 전에 각자 마음 농사부터 잘 지으라는 당부인데 마음 바꿀 생각 없이 세상만 바꾸려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6: 내 마음 길들여서 내 마음 농사지어가지고 언제 어느 날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행복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법을 가르쳐준 그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법이다.
5: 특히 서구식 무한경쟁에 매몰된 정치권과 사회를 향해 전체가 360도 사방으로 걸어가면 모두가 1등이 된다며 꼴등의 아름다움과 배려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눈과 귀로 보는 세상의 조건에 속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당부입니다.
6: 꼴등이 참 아름다운 거다고 생각을 하면 꽃 같은 한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안 가고 지녀심으로 가요. 꽃 같은 마음인데.
5: 법회선 재작년 7월부터 국회 정각회를 이끌어온 이헌승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22대 국회 반환점까지 정치권 불법 홍보와 외호에 앞장섰고 불교 관련 입법 현안 해결 등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정각회장이 아니라 이제 불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불법을 증파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에 올린 해국대종사의 가르침은 정치권의 선거의 승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 농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

0: 합니다.
1: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주지 대웅당 삼보대종사가 어제 오후 3시 58분 범납 61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오대산 상원사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2.7 범난 당시 강제 연행돼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2008년엔 12.7 범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할복을 시도해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은사 탄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2020년 탄허대종사 37주기 달해제에서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30억 원을 쾌척해 사부대중에 귀감이 됐습니다. 삼보대종사의 분향소는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 마련됐으며 영결 및 다비식은 내일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엄수됩니다. 부산 황령산 마하사의 전통사찰 보존지 강제수용 재결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스님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이어 이달 14일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공공개발 명목하에 수행 환경을 침해받아온 불교계에 객관적인 법적 보호 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부산 마하사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 수용하기 위해선 전통사찰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허가와 종단 대표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강제 수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21일 박물관 1층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수좌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수공덕 한 땀에 담은 수행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자수를 단순한 공예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으로 조명하고 서사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총 3부로 나눈 전시에서 최유현 자수장의 대표작 50여 점이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교 자수의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사중스님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스님들은 지난 26일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날 천인분의 무료급식을 도우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화사 스님들의 무료 급식 봉사에 급식소를 이용한 어르신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조사리 환지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경기도 양주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7차 입제에는 주지 인공 스님이 법석에 올라 정진을 독려했는데요. 인공 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눈앞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는 수행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회암사가 지난 17일 불조사리 환지본처 600일 기도를 회향하고 7차 정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은 6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정진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치하하며 700일 정진 화두로 인과를 강조했습니다. 인공스님은 불교의 핵심인 인연법과 인과를 철저히 믿고 따를 때 삶이 변하고 최상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0: 부처님 인별 후 수많은 종파가 생멸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인과라는 겁니다. 스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역시 인과로 육체적인 괴로움은 몸을 가진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이 인과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세에 사지를 절단했던 가리왕 일화를 예로 들며 몸이 마디마디 잘리는 극심한 고통에도 부처님이 원망 대신 자비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인과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0: 인공 스님은 남은 400일 기도 중에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조급해한다면 인과법을 온전히 믿지 못한 증거라며 지금 선업을 짓는 데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암사 천일기도 동참대중은 인공스님 법문으로 남은 400일 정진에서 인과법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동국대 일산병원이 지난해 12월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이 6개월째 접어들며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2월 개원 20주년을 맞아 신관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금 모연에 나선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부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신관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이후 기부금 모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년간 6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동국이라는 이름의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4: 처음에 예방병원부터 급성기, 초급성기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회복 단계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포함하는 메디컬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3: 불교병원의 발전을 염원한 사부대중의 기부엔 승속도, 세대도 구분이 없습니다. 4살 어린이 불자가 엄마와 함께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와 현금 1억 원이 담긴 보자기를 전달했습니다. 현금 다발을 묶은 노란 고무줄이 삭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산 이 스님은 불교병원으로부터 자비 정신이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5: 그 수행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그 정재를 우리 불교병원에 회향하시겠다고 너무나 감동이었고 이 말로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3: 동국대 일산병원을 향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넉 달간 모연한 기부금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전무한 상급 종합병원이 불교병원에서 탄생하길 바라는 원력이 모인 겁니다.
5: 또 하나의 의료불사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그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3: 병원 20년 역사에서도 신관 건립이라는 초대형 불사는 처음이기에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 신관이 들어서면 뇌, 혈관, 심장 질환에 대응하는 초급성기 병원으로 거듭나 의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것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의 친구, 가족, 바로 당신의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그만 성의가 될 것입니다.
3: 불교병원의 미래를 내 손으로 세우겠다는 사부대중의 값진 원력은 자비인술에 매진하는 의료진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학계에선 글이나 대사가 없어도 시각적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서사가 성립된다며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을 깨고 인형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말로 풀고 노래로 묘사하며 연희로 연출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대기설법 땅설법. 한국 땅설법학회가 지난 23일 한국 유일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를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삼척 안정사, 인형연행의 독보적인 가치를 규명한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원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0: 안정사 땅설법 내에서 인형을 매개로 삼는 연행은 확인된 것만 10가지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의 전체 종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조종, 변사, 반주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설적인 삼위일체 연행 방식과 그림자 인형극 형태가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1: 만석중 득도기와 같은 특성을 하나의 만석중이 아니라 수십의 만석중이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0: 또한 허 교수는 그동안 학계가 무원극인 만석중 놀이에는 서사가 없고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에는 서사가 있다고 단정해온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에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서사와 언어를 동일시한 학술적 오류이며 대사나 소리가 없더라도 시각적 이미지와 움직임만으로 서사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 그러니까 서사가 분산되어 있다, 추상적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은 가능할 수 있어도 서사의 유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석중 놀이와 만석중 득도기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0: 이어 단순히 최초, 유일이라는 수식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연행의 독창성과 전승 신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 무형유산 지정 등 공식화 과정에서 전승 주체의 현실과 맥락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 등으로 인해 급격히 자취를 감춘 유산입니다. 현재는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유일한 전승자로 남아 맥을 잇고 있습니다.
2: 만석중 득도기가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다여 스님이 만석중 득도기를 보고 비유를 하자면 공룡 화석에서 공룡이 걸어 나오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이 문화재 발굴이죠.
0: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 전래 초기부터 서민의 삶과 호흡해온 독창적인 땅설법과 전통 그림자극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해 나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창녕 영축산 청년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례 특설 무대에서 봉축 법요식 및 효잔치 음악회를 지난 24일 봉행했습니다. 청년사는 주지 무영 스님과 이파남 신도 회장, 우기수 도의원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봉행하고 지영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지 무영 스님은 오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효잔치 음악회에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등이 출연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청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화 행사와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국가유공자 행복위문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생활건강물품 500세트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 등 5개 기관을 통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사장 진철 스님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할 수 있다는 애국불교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정을 위한 자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나누며 하나되기 이사장 진철 스님과 정책실장 광일 스님을 비롯해 장효정 서울 남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 유산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길 기대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과 기도를 전해야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0: 대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구 고도권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사위국의 왕이었던 파사익 왕이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사위성, 우리 사위국의 가장 큰 성인 이 사위성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이 사위성 큰 길 가운데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직접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먹을 것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

소원을 맺게 하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이 사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어서 모두 다 함께 오계를 받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오계를 받게 해서 널리 우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과 인연을 맺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서 우리 중생들이 선업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부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위국의 바사이광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사위성 큰 길 한가운데에서 널리 공양상을 차려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그 큰 길에 모셔서 왕이 직접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직접 손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런 시봉하는 모습을 모두가 다 목격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있었던 불자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아, 우리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면 저렇게 왕이 직접 이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부처님께 손수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하는 것일까 하고 불자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왕이 직접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시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다들 깜짝 놀라하면서 불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길을 가고 있었던 두 명의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사위성에서 왕이 부처님께 손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옆에서 손수 시봉하는 모습을 보며 이 두 명의 상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상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부처님이 참 위대하시다. 부처님이 참 대단하시다.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시면 저렇게 왕이 직접 부처님께 시봉하고 공양을 올릴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입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향해서 찬탄하는 그런 좋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였던 옆에 있던 상인은 오히려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저 하는 걸 봐라, 저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을 보니까 다들 별 볼 일 없고 왕도 어리석어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저렇게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들 엉터리다 하면서 입으로 안 좋은 얘기를 내뱉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든 게 다 돼지로 보이듯이 참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제각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습관입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도록 찾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상인이 다시 사위성에 나와서 길을 걷다가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에 어느 주막집에 가가지고 주막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서로 얼큰하게 술 한 잔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다가 못된 말을 했던 친구가 밤에 잠에 들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몸에서 자꾸 열이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몸에 열이 나가지고 뭐가 그때 쉬었는지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었던 그 상인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몸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길에 해가 지면 그 길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길에 철퍼덕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답니다.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요 시원한 길바닥에서 좀 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철퍼덕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때마침 수레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껌껌해가지고 저녁에 너무나 깜깜해서 길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모르고 수레가 그 사람을 치고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말을 내뱉었던 상인이 꿰꼬닥 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착한 말을 내뱉었던 방에서 자고 있던 상인이 아침에 부스스 일어났는데 옆에서 같이 술 마시고 잠잤던 친구가 안 보여요. 이 친구가 어딜 갔나? 아침에 벌써 일어나서 밖에 있나? 하고 밖에 나와서 친구를 찾아봤더니 아이고 머니나, 길에 누워가지고 수레에 치인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왜뭘 하자고 왜 껌껌한 밤에 길에 누워있다가 이꼴을 당하나? 그래서 급한 대로 친구를 땅에다가 잘 묻어줍니다. 어쨌거나 죽은 건 죽은 거고 친구를 땅바닥에 잘 묻어줘 놓고 이걸 어쩌지? 그냥 집에 가야 되나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친구를 여기다 묻어놓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면서 내가 같이 장사하러 같이 길을 떠났던 친구를 재산에 욕심을 내서 내가 친구를 죽이고 내가 친구의 재산까지 내가 다 빼앗았다라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함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대로 집에 가다가 내가 오히려 곤병을 당할 수가 있다. 에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는데 나 혼자 이 재산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 다 놓아버리고 훌훌 그냥 떠나버리자. 그래서 대충 급한 짐만 저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때마침 그 나라에 왕이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후계자를 두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왕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왕이 죽기 직전에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왕이 죽고 만약에 후계자가 없다면 먼 곳에서 왕이 될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먼 곳에서 찾아온 나그네가 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왕이, 우리 대왕님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 말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다면
그먼 곳에서 온그 낙은

은혜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예언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 옛적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대신들이 그 예언을 믿고 왕께서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언대로 먼 곳에서 왕이 되실 분이 올 겁니다. 왕이 되실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 나라의 대왕님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말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길로 나아가서 저 큰 도시의 큰 길로 나아가서 왕이 될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대신들이 왕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 말을 고삐를 붙들고 수많은 신하들과 대신들이 큰 길로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난대? 몰라. 지금 왕이 될 사람을 찾아보고 있대. 야, 진짜 나타난대? 그때 그 나라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가 깊었던 대신이 신하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 위에 노란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노란 구름에 심상치 않은 상서로운 기운이 보입니다. 저 구름이 있는 곳에 왕이 되실 분이 아마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데리고 노란 구름이 있는 곳으로 그 길가로 싹 갔더니 저 멀리서 터벅터벅 그 상인이 친구가 죽어서 친구를 고이 땅에다 묻어주고 그냥 훌훌 길을 떠났던 그 상인이 멀리서 터벅터벅 그 나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 멀리서 나그네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때 그 상인이 그 나그네가 가까이 올 때쯤에 말이 평소에 왕이 타고 다니던 말이 힝 하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 상인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해가지고 얼떨결에 친구를 땅에다 묻어주고 먼 길을 떠났던 그 상인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평소에 장사를 하면서 세상을 널리 다니며 견문이 넓어지고 또 장사를 하던 그 빨리빨리 돌아가던 그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제법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에게 점점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득 왕이 된 이 상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왕이 됐지? 나는 그냥 세상을 떠돌면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 친구를 땅에 묻어주고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함할까 봐 무서워서 그냥 훌훌 모든 걸 벗어버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나라에 왔을 뿐인데 내가 대체 무슨 복으로 왕이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날 친구가 죽었던 그날에 사위국 사위성에서 파사이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직접 손수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 왕이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참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이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탄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복을 지은 거라고는 크고밖에 없는데

그거 덕분에 내가 왕이 되는 복을 얻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부처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 우리 옛날 일본 영화에 제 말이 들려요? 잘 계세요? 오겐키 데스까? 했던 그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무리수였나? 오겐키 데스까? 뭐잘 있나요? 저도 잘 있어요. 했던 옛날 일본 영화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부처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혹 저의 정성이 가득한 제 말이 들린다면, 부처님, 부디 스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때 이 왕의 혜택에 정성스럽게 부르짖는 그 마음의 정성이 가득한 그 목소리를 멀리서 멀리서 부처님이 딱 들으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사를 수하고 바리떼를 들고 나를 따라오거라. 저먼 나라에 애타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자 하는 왕이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꾸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대가사를 수하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그렇게 그먼 나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 비록 먼 거리였지만 순식간에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점심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공양청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이 된 상인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이 정말 오셨구나. 부처님이 정말 오셨구나.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왕에게 이와 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본래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지만, 그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정성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기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렇게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다. 그대와 함께 장사를 했던 그 친구는 부처님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입으로 모질고 나쁜 말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다.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스스로 지은 복으로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은 거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나쁜 죄업으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바르고 참된 좋은 착한 업을 지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자기가 닦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과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그 나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착하고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그때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아, 저 마을 사람들 중에 마땅히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제도받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걸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직접 그 마을로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해와 달과 물과 불을 향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덥도다, 더덥도다, 참으로 의미가 없도다. 아무리 해와 달과 물과 불에게 제사를 지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설사 죽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윤회 세상에서 윤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70여 명의 남자들이 마음으로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70여 명의 남자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변해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0여 명의 새롭게 태어난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그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이 본래 계시던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부처님을 따라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새롭게 스님이 된 70여 명의 이 남자들이, 비구 스님들이 갑자기 야,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 아, 야, 집에서 좀 나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 야, 나 마누라 보고 싶다. 아, 나 여자친구 보고 싶다. 아우, 나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새끼, 우리 딸내미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 70여 명의 새로운 이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서 막 번뇌망상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 새롭게 비구 스님이 된이 70명의 이 비구 스님들을 내가 마땅히 그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두두두두두두두둑 하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부처님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린 큰 집을 신통역으로 만드십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는 큰 집을 신통역으로 만든 뒤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명의 비구 스님들이여, 70여 명의 비구들이여,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 집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합시다. 부처님과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그 지붕에 구멍 뚫린 큰 집에 가지런히 앉아서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위에 구멍 뚫린 데서 빗방울이 뚝 뚝뚝 떨어질 때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들어 지붕의 구멍을 가리키십니다. 비구들이여, 저 구멍이 보이는가? 지붕에 구멍이 나 있다면 비가 올때 빗물이 새듯이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지붕에 구멍이 없이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리 비가 와도 빗물이 새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 마음을 잘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말에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마음이 순간 환해지는 걸 느끼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빗물이 그치고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다시 길을 떠난 부처님께서 이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아까보다는 마음이 많이 안정됐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해주십니다.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길을 다 가고 있는데 앞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비구 스님에게 비구여, 저 종이를 가져오너라. 그 비구 스님이 가서 이렇게 종이를 가져왔답니다. 부처님,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에 쓰던 종이인고? 예, 부처님, 종이에서 향기가 강하게 배어 있는 거 보니까 향을 감싼, 향을 포장한 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향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마도 향을 감싼 종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길을 가자.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게 새끼줄 있죠, 새끼줄. 너덜너덜한 새끼줄이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비구여, 저 줄을 가져오너라. 예, 스님, 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을 다 부처님께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이 새끼줄이 무엇에 쓰던 줄인고? 예, 부처님, 요 줄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나는 거 보니까 생선을 묶었던 그런 새끼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너무 진합니다. 오, 그런가? 그때 부처님께서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법문하십니다.

0: 같은 종인데 아까 그 종이는 왜 향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는가? 똑같은 새끼로 만든 새끼줄인데 이 줄은 왜 비린내가 짙게 배어 있는가? 종이도 새끼줄도 본래 냄새가 없었지만 2년 따라 향기로운 냄새가 배어들었고 2년 따라 짙은 비린내 냄새가 배어들었구나. 모든 게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펼쳐지는구나. 비구들이여, 지금 이 순간 머리를 깎고 새롭게 태어난 70여 명의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는가? 향기로운 인연을 짓고 있는가? 비린내 나는 인연을 짓고 있는가? 그대들 마음에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는가? 그대들이 어떤 인연을 지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닦고 마음을 짓냐에 따라서 그대들은 인연 따라, 그대들이 지은 인연 따라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인연법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롭게 머리를 깎았던 70명의 비구 스님들이 마음이 모두 환하게 기쁨이 넘쳐 흐르면서 그 후로는 흔들림 없이 호로지 수행정진하여 결국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사,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청상천하 유아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진리의 법왕이십니다. 부처님의 법을 닦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여, 우리는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인연을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회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의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기린 난봉 불성군하고 기린과 난봉새는 다른 짐승들과 떼를 짓지를 아니하고 척벽 촌주 나입신가 오기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런 크고 좋은 옷과 그 구슬이 그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런 큰 좋은 보주 보배 구슬이 어찌 시장에 나돌겠는가? 아, 기린이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난 것이 아니라 뿔이 하나만 난 그런 아주 성스러운 짐승인데 그 나라 왕이나 천자가 성인이 출세를 해가지고 임금님이 되면 천자가 되면 그 기린이라고는 동물이 나타나고 성인이 아닌 무도한 사람이 왕이나 천자가 되면 어디에 숨었는지 깊이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 박에는

하나가 났는데 그 짐승의 성질이 아주 어질고 성스러워. 그리고 난봉, 봉황새, 난봉새는 빛깔이 청황적백 오색이 찬란하고 그리고서 그 소리는 증상각지우 오음을 흙 아름답고 고우고 거룩한 음성을 지녔어. 이 새도 역시 그런 성현이 출세할 때에 한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 상징적인 새인데 그러한 기린과 같은 그런 성스러운 짐승이나 그런 봉란새 같은 그런 좋은 새는 보통 짐승들하고 짝을 지어서 놀지를 아니요. 그리고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러한 좋은 옥석, 옥과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러한 보배 구슬은 시장에 놔돌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러한 이 절세의 보배를 갖다가 함부로 시장에 팔로 나올 것이냐고 말이에요. 이 기린이나 봉란새나 이런 척벽 촌주는 무엇을 그것에다가 비유를 했냐 하면 차사거든. 이 일, 하늘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으며 천지가 무너져 없어져도 그것은 무너진 때가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있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오칠보다도 더 검어. 그놈이 클 때에는 온 법계 천지를 다 둘러삼켜도 오히려 부족하고 그놈이 작을 때에는 바늘로 꽂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어. 그놈이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앉고 서고 눕고 또 슬플 때 울고 억울할 때 분을 내고 그러한 행주좌와와 시청언동하는 사이에 소소영영한데 그놈을 여일라야 여일 수가 없어.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소소영영한데 어떻게 그놈을 여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놈을 찾으려고 하면은 눈 한번 깜박할 사이에 자체가 없어. 육도 법계를 다 두루 찾아도 한 곳이 없고 그렇게 육도 법계를 다 찾아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벌써 행주좌와 어묵동정하는 사이에 소소영영하다고 말이야. 바로 이놈을 가리켜서 기린과 봉란새에다가 비유하고 척벽과 촌주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야. 그러한 천상천하에 짝이 없는 그러한 보배를 우리는 우리 모두는 낱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늠름 유광 혼태. 그놈이 늠름한 그 위험스러운 빛이 이 끝없는 태허 속에 세차게 흐르고 있어. 그렇게 세차게 흐르고 있건만 천상 인간의 총부지어 천상과 인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죠. 오늘은 개해년 삼동 안거 결제 날이고 오늘 10월 15일부터 내년 갑자년 정월 15일까지 100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해마다 결제를 하고 또
해제를 하고 또 결제를 하고 해제를 연례 행사로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습관이 되고 줄례가 되어서 의례의 그날은 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별로 별스럽게 생각을 아니하는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결제를 맞이하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또 석 달이 언제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또 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이는 한 살, 두 살, 5년 심전이 언간에 지나버리고 흰 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엊그제까지 여기에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하던 그런 신심 있는 그런 보사님이 벌써 이번 겨울철에 방부는 들여놓고 벌써 저승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신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해마다 갖는 행사라고 해서 아무 마음에 결심이 없이 그렇게 맞이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어서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벌써 그것이 내생인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한 눈으로 보면 생사는 없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에게는 분명히 생로병사가 있어서 정말 이 우리의 목숨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 1분 1초를 아껴서 정신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부셔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나 어떤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뜻 있는 일들이 많지만 내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일대사보다는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내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또 다음에 할 기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사 문제는 이 몸 받았을 때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대신 이것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보살이 자비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불보살도 내 대신 해주시질 못하고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자를 위해서 대신 해주지 못하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생에 이만큼 몸을 받아서 이만큼 건강하고 여건이 이만큼 갖추어졌을 때 결정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를 모여놓고 죽음에 대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을 말해봐라. 하루 죽음은 하루 동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또 그 다음 제자가 대답

거기를 죽음은 밥 한 끼 먹을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죽음은 숨 한 번 쉴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겠다. 죽음이 한 끼 밥 먹은 사이도 오히려 길고 더군다나 하룻밤에 하룻밤 24시간을 잡은 것은 참으로 너무 여유를 두고 한 말이어서 정말 우리의 죽음은 숨 한 번 똑딱 1초 동안에 생과 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하의 허망한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다고 하지만 팔이란 놈은 파리치로 탁 한번 치면 금방 날아다니던 것이 꼼짝도 못하고 탁 죽어버린데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사람도 금방 1분 전에 1초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웃고 썩내고 하던 사람이 1초 후에 금방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송장이 한 번 죽어서 송장이 되어버리면 이 몸뚱이는 10분 못 가서 벌써 내장이 버글버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몸뚱이는 4대 지수화풍 4대 물질로 모여서 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몸뚱이를 임시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소소영령한 이 한 물견은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서 모양이 없어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아무리 이 몸뚱이를 의사가 해부를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갈르고 해부를 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이 소소영령한 이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놈인데 참 그놈 한 생각을 놓쳐버리면 84,000 마구니가 벌써 들어와가지고 이 몸뚱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정념을 가지면 84,000 마구니가 자취 없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정법을 믿고 정법에 의해서 한시 이놈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하면 이 몸뚱이가 바로 정법의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놓쳐버리면은 이 몸뚱이 그대로 있는 채 마왕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마왕의 소굴을 만드느냐 대법왕의 궁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한 생각 다스리는 데 달려있어요. 이 참선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를 법왕궁을 만드는 것이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정멸궁을 장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제라 하는 것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법왕궁, 정멸보궁을 갖다가 탄탄하게 어떠한 외적이나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단속하는 그런 특별 공사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의 법안궁을, 이 정멸보궁을 각자 자기 손으로 건설을 해야지 남이 대신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보통 이런 사회의 집이나 궁전은 목수를 시켜서 돈을 주어서 만들면 되겠지만, 이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거처하는 이 정멸보궁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어야지 남이 못 만들어. 그래서 결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 시비를 할 겨를이 없어.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시비에 참견하고 시비에 말려들면 자기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의 대공사가 늦어지거든. 1분 금생에 공부할 때에 1분 늦어진 것이, 그것이 몇 겁, 몇 10겁, 몇 100겁 성불이 늦어져 버린 것이. 시간은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1초가, 눈 한번 깜박하는 1찰나가 수십 백억 겁이 늦어져 버린다, 그르쳐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수행하는 사람은 최상승법을 믿고 이 최상승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 한 생각, 이 1초를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생각 속아갖고 이 법안궁이, 정멸보궁이 마왕의 소굴이 되고, 한 생각 삐끗해가지고 무량 생사 고해에 떠내려갈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단속을 하느냐. 화두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의심이 간절히 나지를 않고 금방 이먹고 해도, 입으로는 이먹고 하면서도 금방 그 이목고가, 껍데기만 이목고고 속으로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들어오니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으신 사부 대중도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은 망상이죠.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기쁜 생각이나 모든 어떠한 생각이건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각 터진 것을 두려워해라.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나는 것을 성화를 내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고, 일어나거나 말거나 일어났다 하면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아이고 또 망상이 일어났구나, 이놈의 망상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구나, 그러한 등등의 생각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퍼뜩 화두를 들어버려.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원각 대지가 낭연 독존하도록 탁 단속을 해 가겠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 원각 대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 뭐 우리는 화두를 거각하는 길밖에는 없어. 그 화두를, 퍼뜩 화두를 거각하면 아까 일어났던 그 망상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화두에 대한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이 탁 동로하도록 그렇게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고 화두가 간절하고 아니하고 한 것도 따지지 말고 화두가 순일하고 순일하지 못한 것도 따지지 말고 다만 들고 또 그 화두가 희미해지면 또 들고 또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들고 그렇게 해서 일구월심하면 그렇게 화두를 들려고 노력을 해도 화두가 들리지를 않고 간절하지를 못하고 순일 무잡어지를 못하던 것이 한결같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어코 나도 도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모든 불조가 다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못할 것인가? 불보살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불보살도 깨닫기 이전에는 나와 똑같은 범부였었는데 나도 정법에 의해서 목숨 바쳐서 한다면 나라고 왜 못할 것인가? 이러한 대분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여법폭에 나간다면 결정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들려진 때가 오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사들은 3년을 그렇게 알뜰히 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니 그 거짓말한 죄로 혀를 10리나 빼 늘여놓고 그 혓바닥을 쟁기로 쟁기질을 하는 큰 발설 이경 지옥에 내가 떨어지리라 이렇게 확연하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보살을 믿고 불보살의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나간 사람이 어찌 그것을 추호라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선은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이 귀로 무엇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새 소리가 되었거나 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되었거나 애들이 떠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되었거나 기차 소리나 전철 소리가 들렸거나 무슨 뭐 비행기 소리가 나거나 공장에 기계 돌아간 소리가 나거나 무슨 소리를 듣건 바로 그 듣는 바로 거기에서 이뭣고 누가 나를 칭찬해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나더라도 이뭣고 누가 나를 억울한 소리를 해서 속에서 이 오장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이뭣고 슬플 때도 이뭣고 괴로울 때도 이뭣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이 여섯 가지 시기 발동을 할 바로 그 찰나에 화두를 더 들어보시란 말씀이요.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태 이렇게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해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면이 자꾸자꾸 개선되어 가고 특히 자기의 그 고약한 그 성질이 어느새 자꾸 순화가 되어 가고 옹졸한 생각이 하해와 같이 커지고 중생의 그 못된